0: 날 빙하로도 불린다고 해요. 조사 결과 지금 이 빙하가 실제로 너무 빠르게 녹고 있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의 해안가 도시 혹은 저지대 마을에 닥칠 침수 위기가 생각보다 크다,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Scientists spent the first weeks of the year on an expedition to Antarctica to study Thwaites Glacier, which is melting at an alarming rate. If it breaks apart entirely, it could push up global sea levels by 2 feet over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affecting tens of millions worldwide, according to a New York Times analysis. Some coastal cities are at risk. And populated low-lying areas could be threatened if the glacier were to collapse.
0: 과학자들이 올해 초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위해 몇주 동안 남극으로 탐사 여행을 떠났는데 스웨이츠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빙하가 완전히 붕괴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해수면이 2feet, 약 60cm 상승할 수 있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안 도시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고, 빙하가 붕괴된다면 인구가 밀집된 저지대 지역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So it's melting at a very fast rate. It says it's melting at an alarming rate.
1: Yeah, not just fast. If something's alarming, that means it's causing concern, worry, fear, anxiety. So, it's ringing the alarm bells.
0: Alarming이라는 게요. 놀라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알람 소리 들으면 놀래잖아요. 아우,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제 깨게 되는 거죠. 그게 알람의 효과죠. 사실 경종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It's melting at an alarming rate. What about low-lying areas?
1: Yeah, a low-lying area would be an area that's far above the level of the sea, but sort of near sea level, right?
0: 저지대를 얘기해요. low-lying area까지 하면은 low hyphen lying. 낮게 뭐 누워 있다가 되겠죠. 사람으로 친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안가 도시, 저지대 그런 마을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What these maps show are just the minimum effects that Thwaites's disintegration would be likely to have on the world's coastlines. As the glacier breaks apart, global warming will raise sea levels even higher by melting the ice from Greenland and causing oceans to expand in volume. And Thwaites acts as a plug, holding back many of the Antarctic glaciers on land around it. If it collapses, others could break apart and spill into the sea as well. Eventually, it would take out all of the West Antarctic, said Richard Alley, a professor of geosciences at Penn State.
0: 이 지도들이 보여주는 것은 스웨이츠 빙하의 붕괴로 전 세계 해안선에 미칠 영향의 최소한도에 불과한데요. 실제로는 이 빙하가 분해될 때 그와 동시에 지구 온난화는 북극 그린란드의 얼음도 녹이게 되고 그 결과 해양의 부피를 팽창시켜 해수면을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또한 스웨이츠 빙하는 주변 육지에 위치한 많은 남극 빙하들을 막아주는 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빙하가 붕괴되면 다른 빙하들 역시 분해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펜실베니아 주립대 지구과학 교수 리처드 알리는 결국 남극 지역의 서쪽 전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단락 앞에 여러 가지 도표들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o this shows that the Thwaites disintegration, or the effects of that, will likely be will likely have effects, I should say, on the world's coastlines.
1: Yeah, if something disintegrates, you see the word integrate in there. Integrate means coming together, so disintegrate would be the process of something breaking apart into smaller pieces.
0: 자, 이 Thwaites의 분해, 붕괴. 그래서 남극의 다른 빙하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 막의 역할을

0: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마개가 없어지는 거죠. 큰일 나겠죠. 자, 기사는 해수면 상승 시 침수 위험이 큰 도시와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해안가 도시, 대도시가 취약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샹하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Shanghai, one of the major cities under threat, already has more than 600,000 residents living below sea level. If average sea levels were to rise 2 feet, an additional 4.7 million people would be affected. Like many of the most vulnerable places, Shanghai is situated on a soft, marshy delta, a landscape naturally prone to sinking. Although humans often speed up the process by building structures and draining the groundwater below, the city has been adding and reinforcing seawalls and replacing concrete with wetland parks to absorb stormwater.
0: 침수 위험에 처한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상하이인데 이미 6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만약 평균 해수면이 이 60cm, 2피트를 넘을 경우 추가로 47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른 취약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상하이는 연약하고 습지가 많은 삼각지에 위치해 있어 집안 침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구조물을 건설하고 지하수를 빼버림으로써 이 과정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샹하이는 시 차원에서 방파제를 증설, 또 보강하고 넘치는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습지 공원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Shanghai is under threat.
1: If you're under threat of something, this is a very sort of descriptive way to say that you're threatened by it, basically, right? So it's very, in newspeak, we can say it like this. But if you're under threat, that means you're under danger.
0: 그렇죠. To be under threat라는 것은 뭐 어떠한 위협 아래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Ironically, the name Shanghai means above the sea,
1: Yes,
0: but it's
1: barely. Right.
0: barely right now. It's no laughing matter, of course.
1: No.
0: And it says Shanghai is situated on a soft, marshy delta.
1: Yeah, if something's situated as a verb on something, in this case, it's in that location. It's in that place for a specific purpose.
0: 그래요. To be situated는 어디에 위치하다, 어디에 놓이다라는 뜻인데요. 샹하이가 위치한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굉장히 soft and marshy한 델타, 연약하고 습지가 많은 삼각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요.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남극 대륙의 거대한 스웨이츠 빙하가 지금 너무 빠르게 녹고 있고 그 빙하가 다 녹을 경우 해수면이 60cm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를 입을 지역과 도시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 이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In the United States, a 2 foot increase in sea levels wouldn't affect as many people as in parts of Asia, but the price of adaptation would be astronomical. And even in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flood defenses aren't bulletproof. When the network of pumps and levees failed during Hurricane Katrina in 2005, the catastrophe killed 1,400 people and displaced more than 1 million. Recovery in New Orleans has cost about $140 billion. Dozens of smaller communities along the Gulf Coast may not be so lucky.
0: 미국에서는 해수면이 60cm 상승하더라도 아시아 일부 지역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지만, 대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홍수 방어 시설이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 예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펌프와 제방으로 이뤄진

0: 방어 체계가 붕괴되면서 1,4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고, 뉴올리언스는 복구 비용만 약 1,4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해수면 상승 시 멕시코 연안의 수십 개 소규모 지역 사회는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Alright, if the costs are astronomical, what does that mean?
1: Yeah, so think of the biggest thing that you can think of in this universe. It's space and the universe. So if something is astronomical, it means it's extremely, extremely large.
0: 천문학적이다. Astronomical. How do you spell it?
1: Astronomical.
0: Okay. And if something is bulletproof?
1: Yeah, so bulletproof literally means something that could stop a bullet from penetrating, like clothing or bulletproof glass. But in everyday sort of English, it could mean something that's very strong or well prepared, that it won't fail as easily or be criticized possibly.
0: 방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TS를 이제 외국에서 방탄소년단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Bulletproof Boy Scouts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BTS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Bulletproof가 그러니까 이 탄환을 막을 정도로 상처나 위험을 막는 거,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그것을 Bulletproof라고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도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 나는 bulletproof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랑 얘기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뭐냐면 미국의 여러 가지 홍수 방어 시스템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서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거조차 100% 라고 할순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It's not bulletproof, meaning it's not 100% going to stop cities from being, I guess, influenced by the melting of the glacier. Maybe they won't go under, but they're still going to be influenced in some way.
1: It's not
0: It's
1: perfect.
0: not perfect.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제방, Duke을 말하는 게 levy, L-E-V-E-E 이렇게 쓰고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Coastal cities elsewhere are bracing for higher sea levels. It would cost $13.6 billion to shield part of the San Francisco waterfront. Farther inland in California, it would take $2 billion to improve protections in Stockton. Across the country, a giant barrier at New York City's harbor could cost $119 billion. Yet people and buildings continue to accumulate in harm's way. Miami's population and real estate values have exploded in recent years, despite the fact that the city is notoriously difficult to protect. Clearer answers about if and when Thwaites could collapse may make all the difference in how well coastal areas are able to adapt.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is grotesquely higher than what we've invested in, Ali said.
0: 미국 다른 지역의 해안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중인데, 샌프란시스코 해안가 일부를 보호하는 데는 136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고, 캘리포니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스톡턴의 방제 시설을 강화하는 데는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뉴욕시 항구에 거대한 방벽을 설치하는 데는 약 1,190억 달러까지도 들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과 건물들은 계속해서 위험 지역에 몰리는 중이고요. 예컨대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는 원래부터 재난에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도시로 악명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인구와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스웨츠 빙하가 정말 붕괴될지, 그리고 언제 붕괴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앞으로 해안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리처드 알리 교수는 이 정보의 가치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first expression is to brace for higher sea levels.
1: Brace, Brace. That means you're preparing, usually for something not good that's going to happen. In an airplane,
0: yes.
1: The brace position, I think, is when you kind of lower yourself behind the seat in front of you to prepare for a possible accident or emergency.
0: Right? Mm-hmm. To brace for something은 mm-hmm. 안 좋은 것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Mm-hmm.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기내에서 brace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뭐 turbulence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brace position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안내 그림과 문구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몸을 숙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체를 이 허벅지 쪽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팔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다리를 붙잡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이 브레이스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대비를 한다. 근데 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특히 기상 악화 상황인 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엄청난 비가 올 것입니다. 할 때도 우리가 we have to brace for heavy rain, we have to brace for a typho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 yeah.
0: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때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더라도 brace for something.
1: Right.
0: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선생님한테 전하려고 해요. I have some bad news, Shane.
1: Should I brace myself?
0: Brace yourself.
1: Yeah.
0: Brace yourself. Mm-hmm.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이런 의미로 brace yourself.
1: Right.
0: 이렇게 많이 써요, 평소에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coastal cities in America are bracing for higher sea levels. 이런 해수면 상승에 대비를 하는 해안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despite everything, mm-hmm. people and buildings are continuing to accumulate, or you know, more and more people and more buildings are adding up in harm's way.
1: Yeah, if you're in harm's way, it's H-A-R-M apostrophe S. So harm is coming. So if you're in harm's way, you're in a situation where something bad could actually happen to you,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0: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 원래는 be in harm's way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제 해수면 상승의 위험이 있는 걸 다 알지만 그런데도 이제 이런 해안 도시들이 더 인기가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부동산도 집도 더 많이 짓고 건물도 더 짓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So more people and more buildings are continuing to accumulate in harm's way. 그 다음에는 이제 clearer answers가 필요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예측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지만 we need clearer answers and that can make all the difference.
1: Yeah, if something makes all the difference, this is a good expression that we use often. It means that it has a big impact, right? Often turning a bad situation into a good one or making something much better than it would be otherwise.
0: 그렇죠. 자, It can make all the difference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About when and if Thwaites could collapse. 정확히 언제 또 실제로 붕괴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대비도 더 정확하게 거기에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So clearer answers can make all the differe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Time for a song break. Here's Queen with You're My Best Friend.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자, 이번엔 화요일에 방송된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레고 절도 사건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2: Man charged in Lego theft scheme of replacing pieces with pasta, police say.
1: 레고 절도범, 레고 부품을 파스타로 바꿔치기 한 혐의.
2: You stole something very valuable. That is the charge of grand theft.
1: Be charged with something, 무엇으로 기소되다. Theft, 절도죄. Grand theft, 중절도죄. 반대로 경절도죄는 petty larceny. So you could be charged with petty larceny if it was just a small thing. But yes. In this case, it's pretty big because these Lego kits can be very expensive. And he did it so many times as well.
2: Oh, yeah, I have to say that a lot of money involved. Was it $34,000?
1: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달락 가볼까요?
2: One photo posted by police shows an instruction book to a Star Wars Venator class attack cruiser, which retails for $79.99. Another photo shows the box to a Marvel Avengers Tower building set, a 5,201-piece kit that retails for $499.99 on the LEGO website. In the photo, several bags of Goya brand elbow-shaped pasta, which sells for less than $2 a bag, are in front of the box. While police made light of Augustine's pasta and switch method, calling it a pastatively terrible plan, his scheme was just the latest in a trend of Lego thefts.
1: 경찰이 공개한 범죄 현장 사진 중 한 장에는 소매가가 약 $80인 레고 스타워즈 베나터급 공격 순양함 키트의 설명서가 찍혀 있었고 또한 사진에는 레고 웹사이트에서 약 $500에 판매되고 있는 5,200피스 정도 구성의 마블 어벤져스 타워 빌딩 세트 상자도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는 개당 $2도 안 되는 이 고야 브랜드의 마카로니 제품 이 파스타 봉지가 그 안에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봉지가 작아요. 레고 블록들의 이제 봉지가 작듯이 상자 앞에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경찰은 오거스틴의 파스타 바꿔치기 수법을 두고 아주 파스타스럽게 끔찍한 계획이다라면서 좀 가볍게 묘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 남성의 수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레고 절도 사건의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lright, so first of all, I want to ask you about the expression to yes. make light of something.
2: Yes, if we make light of something, we treat something that is serious, not so serious.

0: because they switch the pasta for the Lego, but normally we would say bait and switch. So B-A-I-T, bait. When we go fishing, we use bait. The bait is the thing we use to attract the fish, to catch them. So a bait and switch is when you offer something very attractive, but at the last minute you switch it for something else, so the person doesn't get what they were expecting.
1: 이게 어떤 유인 상술 마케팅 방법인데요. Bait and switch라고 하면은 광고, 어떤 싼 광고 상품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후 비싼 것을 하는 그런 상술이거든요. 근데 bait and switch라는 표현을 역시나 응용해서 pasta and
0: Yes.
1: switch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레고를 파스타로 바꿔치기 한 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Reed Hayes, a research scientist and criminologist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oss Prevention Research Council, said it was possible that Augustine's use of uncooked pasta, which he described as off the charts, was meant to simulate the shifting sound of the pieces inside the box. Many thieves work in pairs or groups, with one person as the reseller and another as the person committing the theft, Hayes said. The stolen pieces get resold in person and online.
1: 이번에 어거스틴이 쓴 수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 과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리드 헤이즈는 범인이 파스타 제품을 사용한 이유가 상자 안에서 레고 조각들이 덜그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내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이즈 박사에 따르면 많은 도둑들이 2인 1조나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보통 한 명은 이를 되파는 판매자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절도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대면 거래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재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Alright, so something is off the charts. What is it?
0: Well, in this case, it's on a different level. It's on a very high level. So we use it when something is doing more than we expected, more than we anticipated, like breaking records or being much higher than everything else. In this case, this concept, this idea of using uncooked pasta was something they'd never seen before. It was far different to everything else.
1: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밖이다. 이런 뜻이에요. Off the charts라는 것은 차트 안에 뭐 들어있지도 않아. 그만큼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네.
0: Yes.
1: 기록 같은 거, 수치 같은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뭐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실력이 보통 사람보다는 뭐 월등히 뛰어나. 그러면 it's off the charts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다라는 뜻으로, this idea, wow, it was just off the charts. Who thinks of this kind of thing?
0: Well,
1: 그러는 거.
0: Augustine, he
1: Augustine
0: thought of
1: does,
0: it.
1: yes, true. Wasn't a question. 이렇게 그 비싼 레고 대신에 값싼 이런 마카로니 파스타 봉지를 채워서 그 다음에 레고를 반품하는 수법을 쓴 사기꾼 이 남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고를 둘러싼 절도의 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0: Lego kits can sell for hundreds of dollars, with a Lego Death Star, for example, posted at $999.99. Some kits and minifigures have gained significantly in resale value, such as the Lego San Diego Comic-Con 2013 Spider-Man, which is assessed at more than $15,000, according to Brick Economy, a site dedicated to the economics of Lego. Thieves have targeted Lego products because of their high resale value in the underground market. Officials have said that the toys are targeted because the pieces and kits are small, untraceable, and in high demand.
1: 레고 키트는 수백 달러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 스타워즈 데스스타 키트는 거의 1,00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요. 레고 경제 전문 사이트인 브릭 이코노미에 따르면 일부 키트와 미니 피규어의 재판매 가치는 현재 크게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 레고 샌디에고 코믹콘 2013 스파이더맨 키트의 경우 15,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도둑들은 암시장에서 레고 제품의 재판매 가

0: 자, cooked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Your plan will be cooked. Your plan will be 망치다.
1: 네.
0: Ruined. Ruined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자, cooked가 또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는 요리하다이기 때문에 파스타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 재치 있는 경찰이 그런 겁니다. 당신의 계획은 파스타가 약간 씹힐 정도로 익었을 때 완전히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1: 네.
0: 그 중간 정도 약간 이제 씹히는 정도 알덴테 정도로 저희가 쿠킹 해드릴게요 라고 약간 유머 섞인 그러나 경고 이제 확실히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Alright, well that was a look at the two news coverage stories we looked at on Monday and Tuesday. All 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show. We're going to do that with a song by Steve Winwood. This is Higher Love. Have a great rest of this Saturday, and as always, join us again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0: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1778년경 장난감과 관현악을 위한 카사치오네를 작곡합니다. 카사치오네는 18세기에 유행하던 음악으로 연회나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를 돋우기에 가볍고 즐겁게 연주되는 곡을 말하는데요. 7악장 구성의 카사치오네 중 3악장을 편곡한 것이 장난감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뻐꾸기, 나이팅게일, 메추라기 등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악기와 장난감 나팔, 장난감 북 같은 익살스러운 소리들이 어우러져 듣는 재미를 더해주는 곡인데요. 고전음악이 낯선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유쾌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첫 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네벨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가 연주합니다.

5월 1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이 작품은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리듬과 선율을 반복하는 독특한 곡인데요. 스네어 드럼은 한결같은 리듬을 이어가고 멜로디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라벨은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차례로 더해가고 점점 소리를 키워가는 크레셴도를 통해 음악을 거대한 흐름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국적인 분위기의 두 선율이 번갈아 이어지는데요. 음악은 아주 여리게 시작해 마침내 모든 악기가 폭발하듯 어우러지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크레셴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을 작품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를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벨의 볼레로를 로린 마젤이 지시하는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락트 무지크입니다. 모차르트는 야외에서 파티나 사교 모임을 위해 연주되는 밝고 서정적인 세레나데를 많이 남겼는데요. 아이네 클라인의 락트 무지크는 모차르트가 직접 붙인 제목으로 직역하면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밤의 사교 모임이나 야외 연주에 어울리던 세레나데의 성격이 이 제목에도 담겨있죠. 우아하고 경쾌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이 곡은 맑은 선율과 모차르트 특유의 균형감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G장조 쾌모노 525 아이네 클라인의 락트 무지크 전악장을 이슈투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G장조, 쾌에머러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무직, 전악장을 이슈트반 케레테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리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리안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을 레너드 번스테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알레산드로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드뷔시의 어린이 차지 중에서 그라드사드 파순박사와 골리어그의 케이크워크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 차지는 드뷔시가 사랑하던 어린 딸 슈슈를 위해 남긴 피아노 모음곡입니다. 당시에는 중산층 가정에 피아노를 두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던 만큼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곡들도 많이 쓰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드뷔시의 어린이 차지는 단순히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음악이라기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계를 재치있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하이든 현악 사중주 디장조 호버킨 번호 363 종달새 코다이 쿼르텟 연주입니다.

하이든 현아 사중주 디장주 호버킨 번호 3회63 종달새 코다이 카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입니다. 사라사테는 유명한 오페라 선율을 바탕으로 화려한 바이올린 독주곡을 만드는 데 뛰어났습니다. 1881년에 쓰인 카르멘 환상곡은 BJ 오페라 카르멘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엮어 만들었는데요. 스페인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리듬감이 살아있고 다섯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전개됩니다. 원곡의 조성을 그대로 살려 각 장면의 개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오페라의 극적인 매력과 바이올린의 눈부신 기교를 함께 느껴보실까요?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로런스 퍼스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를 이차크 펠만의 바이올린 로런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55 영웅 중 1악장 알레그로 콤브리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55 영웅 중 1악장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련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희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쇼팽의 즉흥 환상곡 이그나시 캄브라이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 씨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포스트 말론 스웨이리가 함께한 곡 선플라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푸른 향기에서 펴낸 최지형 작가의 책 언제라도 동해에 담긴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여행 책방을 운영하시는 책방지기이기도 하시고요. 이 최지형 작가님은 여행 작가,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시고 또 동해 예찬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우연히 이제 방문했던 연고가 있거나 한게 아니었던 그 동해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한달 살기를 경험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한 달을 살아보고 나서 아 여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여행 책방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동해라고 하는 이 동해 예찬을 더 부추기는 동해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을 또 내셨습니다. 이 동해 뭐 묵호, 어달, 북평 이런 동해 안에 있는 지명들 쭉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동해는 막상 가본 적은 없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나쳐 가긴 했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가봤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좋은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을 보고 나면 동해에 가서 이렇게 묵호를 막 걸어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를 여러모로 부추기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게 그거라고 해요. 매일 바다를 볼수 있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래. 태어나서 어느 시기쯤은 바다 근처에서 아주 가깝게 살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바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바다에 대한 어떤 낭만 이런 거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점 바다가 왜 바다인지 왜 우리가 와 바다다라고 하는지를 알 것만 같아집니다. 가끔은 주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책방에서 한 20분만 차로 달리면 계곡이 나오고 어떤 도심에서도

한 10분 이상만 조금 움직이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가셔서 이 책방도 방문해 보시고 산책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카페이님들이, 어딘가 이렇게 한달 살기 해서, 거기서 좀 오랫동안 살아가는 느낌으로 그 도시와 친해질 기회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한 번쯤은 떠올려 본 낯선 지명들이 있겠죠? 고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나 연고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도시랑 한 달간 친해져 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도시 지명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일지 궁금해요. 알려주시죠. 저는 이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해바라기 나오잖아요. 해바라기가 가득한 그 시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김기은님, 반짝반짝 고은님, 햇살이 반짝이는 정오, 찐카,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찐 카페인이라는 뜻인 거죠? 아, 햇살이 반짝이는 정오. 저는 오늘 북카페 오는 길에는 햇살이 반짝이진 않더라고요. 약간 오늘 좀 흐릿한 느낌? 그런데 구름이 아주 멋있게 장관을 이룬 채로 이렇게 하늘에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또 북카페로 왔습니다. 기우님 계신 곳에는 햇살이 지금 비치는 것 같고요. 남승미님, 안녕하세요, 고은님. 이번 주에 제 중간고사가 끝나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승민님과 함께, 이번에 이 중간고사 잘 보신 우리 많은 대학생 분들, 모든 학생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기간 안에 계시기도 하죠? 정말 잘, 좋은 점수들 모두 받으시길, 후회 없이 점수 받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혜진님,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 모두 응원합니다. 아는 문제 다 맞히길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정직한 응원 같습니다. 아는 문제 다 맞히고, 뭐 행운이 좀, 따라 붙는다면, 모르는 문제인데 또 맞히면 기분 좋겠죠. 근데 이게 나에게만 적용될, 거란 보장이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살짝 행운이 더해져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북카페와 함께 2시까지 흘러가 주시죠. 자스의 라비앙 로즈, 그리고 이무진의 여름 인사 두곡 듣고 갈게요.

안녕.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께 한 달 살기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질문을 드렸죠. 오늘 또 이 언제라도 동해의 한 부분으로 북카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명들을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박주영님은 동해 바닷가에서 캠핑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사무실에서 5년간 근무한 적 있는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고요? 바다가 보이는 사무실인데, 그러나 바다가 보이니까. 저는 바다가 보이는 사무실에서 5년간 일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주영님이 지금 이렇게 온도는 썩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지만, 그 또한 뭔가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아영님은, 저는 강릉이요. 하셨습니다. 강릉은 바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라고 하셨어요. 알죠, 알죠. 저도 만약에 딱한 곳, 지금 당장, 오늘 기준으로 고르라라고 한다면, 강릉, 속초, 고성, 동해, 요쪽 갈것 같아요. 동해 안에 있는 그, 해안가 도시들, 옹심이 때문에, 저도 옹심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옹심이의 본고장, 거기다가 또 바다가 더해지고, 커피도 맛있고, 바람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저도 가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승현님, 저는 고향인

창원이요. 아, 창원이 고향이시군요. 승희원님. 그 중에서도 바다랑 가장 가까운 진해구 쪽으로요. 봄 말고 여름, 가을, 겨울에 여주하천도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에 여주하천 풍경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아 진짜 승현님도 언젠가 꿈꾸시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박선영님. 제주에서도 떨어진 섬이 고향인 저는 늘제 고향 쪽빛바다가 그립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문학도 바다가 배경인 작품들을 애정하는 것을 깨달았어요라고 하셨어요. 그쵸? 바다가 등장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다라고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라 정말 그 해변에 집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바다, 그 수평선을 보여주는 그런 또 작품들도 있고 다 다양해요. 아, 지금 또 고향이 쪽빛바다였으니까 늘그 갈급함이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영님. 홍은심님. 몇년전 제주도 구좌읍에 있는 임진고택이라는 제주 양반댁을 리모델링한 곳에서 하루 묵었던 적이 있어요. 집 둘레엔 까만 돌담이 삥 둘러싸여 있고 주변 밭엔 배추들이 싱그러운 너무나도 푸근한 동네였어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물빛 고운 바다도 갈수 있고 평온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달 살이, 아니, 1년도 더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왜 그런 연구년, 안식년이 주어지는 그 직업들도 있잖아요. 직업 직종들 중에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뭐랄까요? 딱그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방학이나 휴가가 그렇게 길게 주어지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죠.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뭔가 보너스? 무조건 쉬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뭐 억지로라도 어딘가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잠깐 머릿속으로라도 상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신님 얘기 들으니까 제주도 너무 멋있죠. 제주도도 정말 오랫동안 제주도에 또 머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중에서도 사연들도 가끔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합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간 속으로입니다. 시간 속으로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 시기 달력을 넘기다 보면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어? 하며 깜짝 놀라게 되죠. 어릴 때는 그토록 더디게 가던 시간이 어른이 되면 왜 이토록 쏜살같이 흘러가는 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는 이를 수학적인 비율로 설명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간이지만 50대 어른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 즉 2%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에 비례해 시간의 체감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이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자네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과 정보가 많을수록 그 시간을 길고 촘촘하게 인식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로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두발 자전거, 처음 맛보는 솜사탕, 처음 겪는 짝사랑까지 뇌는 이 강렬한 첫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느라 시간의 체감폭을 한없이 넓혀갑니다. 반면 어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익숙한 업무를 처리한 뒤 퇴근하는 큰 변화 없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뇌는 이렇게 뻔하고 익숙한 일들을 굳이 새로운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고 압축해버립니다. 휴대폰 기능 중 용량이 꽉 차면 비슷한 사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삭제하는 기능이 있듯이 우리의 뇌도 반복되는 일상을 늘 똑같은 날이라는 하나의 폴더에 뭉뚱그려 압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뒤돌아보면 뇌 속에 남아있는 구체적인 기억의 데이터가 없어서 마치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결국 어른의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은 시간이 진짜로 빨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만큼 가슴 뛰는 새롭거나 낯선 경험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쏜살같이 도망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아둘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우리의 일상에 처음이라는 낯선 자극을 한 스푼씩 더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걷던 출퇴근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로 걸어보고 늘 먹던 메뉴 대신 이름도 생소한 낯선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죠. 내 삶에 작지만 새로운 파문이 일어날 때 우리의 뇌는 다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며 시간을 정성껏 기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심히 흘러가는 4월의 끝자락. 오늘 하루는 시계의 초침에 끌려가는 대신 나만의 낯선 순간들을 채집하며 시간의 속도를 기분 좋게 늦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태연이 부른 아이, 버벌진트가 함께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뇌과학의 기억 압축 현상. 이것을 통해서 오늘 어른의 시간은 왜 빨리 갈까? 특히 어른의 시간도 아니에요. 콕 집어서 4시간. 나만 24시간 좀덜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항상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왜 이렇게 시간 물처럼 흘러가지?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일카에서 이렇게 전한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요. 너무 그 빤하게 좀 익숙한 일상으로 그렇게 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안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루틴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뚝딱 해낼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내 기억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후루룩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서툰 거, 너무너무 나를 긴장하게 하는 거, 그런 경험들을 좀 들여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주님. 초행길은 엄청 먼 길을 걷는 기분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긴장하니까. 그래서 가끔은 어떤, 그 장소에 가서 장소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보다 그 장소까지 가던 길,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때가 있어요. 특히 초행길일 경우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그렇게 또렷했기 때문이 아닐까, 긴장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북카페 오는 길은 늘 똑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 지난주부터는 우리 그 비타민 PD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세 번째 했어요. 오늘 지난주 수요일부터. 근데 이제 쭉 하려고요. 왜냐면 우리 북카페 여기 6층인데 6층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저두 계단씩 올라가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왜 나중에 보면 그 얼마 전에 또 했는데 서울에 그 굉장히 높은 타워 있잖아요. 거기 그 계단 올라가는 대회도 있잖아요. 물론 신청이 힘들다곤 하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5km, 뭐 10km 뛰고 이런 것은 아예 그 정말 너무너무 관심 밖의 일이고, 적성이 약간 계단 쪽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쪽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 오르기에 이제 도전할 생각으로, 일단은 지하철 탈 때도 최대한, 에스컬레이터 피해서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6층. 이 6층 좀 약간, 숨이 약간 차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뭐, 즐거운 숨차기 정도로 생각하고, 이 북카페 스튜디오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 6층이지? 여기 20층까지도 있는데 20층이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거만하게 약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신수아님, 그래서 책도 한 장르 말고 다양하게 읽어야 하나 봐요. 뇌도 몸과 닮아서 편식하는 걸 알아차리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장르, 책, 또 스타일 이런 게 있을 순 있는데 그거 말고 약간 조금 전혀 다른 길로 가보듯이 그렇게 다른 장르로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죠. 나의 취향도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요. 8916 쓰신 카페이님. 2월에서 5월에는 하동에 살며 섬진강 일대, 굴의 산수유, 광양 매화, 쌍계사 벚꽃, 녹차 시베지 녹차를 즐기고, 9월엔 봉평 메밀꽃과 이효석의 소설을 읽고, 가을과 겨울엔 설악산에서 단풍을 즐기고, 겨울 눈에 파묻혀 살고 싶어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철의 그 자연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안에 풍덩 빠져서 살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거, 사연에서 읽힙니다. 언젠가 요거 이렇게 촘촘하게 누리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그리고 벤 플랫의 Grow As We Go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윤소영님이 먼저 인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지난주 우리 지금 대가 시리즈 하고
1: 맞아요.
0: 있잖아요. 네. 대가 1탄 염승숙 작가님 편의 책 선물 받았어요. 발송돼서 벌써 받으셨대요.
2: 아,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0: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주는 생방을 못 들어서 오늘

0: 오늘은 약간 좀 어렵게 가볼까요?
1: 혼내줘.
0: 혼내줘. 알겠어요.
2: 지금 뭔가 분노가 누구를, 많이 쌓여있으신 것
0: 같은데. 혼내줘.
1: 그냥 다.
0: 알겠어요. 그러면
2: 그쵸, 지금 사람들이
0: 어디 광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그러면 혼내줘. 네. 오늘은 네, 말머리 혼내줘로 하겠습니다. 혼내줘.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샵1045로 50원 병원 유료 문자인데요. 주소,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뽑아서요. 자, 오늘의 책. 랭스턴 휴스의 소설 저치를 혼내줘요입니다.
1: 네, 네, 네, 맞아요. 조금 이름이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902년 출생 작가입니다. 아. 미국의 작가인데요. 거의 뭐 1920년대의 어떤 미국 흑인 예술가들의 네. 할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저치를 혼내줘요도 193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뭐랄까요? 제목도 너무 유쾌하고 사실은 누가 나한테 저 사람들 좀 혼내줘요라고 하면 굉장히 다급하고 뭔가 급박한 상황일까 싶기도 한데 네. 이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혼내줘? 라는 말이 좀 귀엽게 들리기도 하고
0: 그렇죠.
1: 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진단 말이죠. 네. 원제는 슬라이스 힘 다운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저치를 혼내줘요 하면 마치 뭔가 킥댓가이 뭐 이런 식의 아주 귀여운 느낌도 든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1934년 발표 작품이기 때문에 당대 1930년대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흑인 내부에서도 이 성공한 흑인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흑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성공하지 못한 흑인이 성공한 흑인을 바라볼 때의 이 복잡 미묘한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그쵸. 한꺼번에 다 아우르고 있는 세태풍자 소동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러운데 소위 우픈 이 당대의 현실이 좀 많이 녹아들어져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 랭스턴 휴스만의 고유한 어떤 입담과 재치가 녹아들어져 있어서 읽을 때 아주 흥미롭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책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 말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혼내줘입니다. 혼내줘를 지금 쓰지 않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넣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혼내줘가 계속 보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고
2: 누구,
0: 있는데.
2: 누구를 혼내줘야 될까.
0: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누굴 혼내달라는 것이지 저치가 누구지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처음에 이 소설 도입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30년대 리노에 거주하던 흑인들 중에는 화물차에 무임승차를 하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무임승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돈 내고 티켓 끊고 들어온 사람들 두 부류의 계급이 있었대요.
0: 네.
1: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리노로 입성하느냐의 문제인데 몰래 불법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당당히 돈 내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잖아요.
0: 네.
1: 근데 누구라도 불법으로 원래 정말 생쥐처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돈만 있으면
0: 당당하고
1: 저도
0: 싶죠.
1: 당당하게 티켓 끊고 뭐 의자에 앉아서 들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네. 열차를 탔으면. 근데 화물차에 무임승차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나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친구 리노에 어떻게 왔어? 나 표 끊고 왔지 라고 하면 이제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수준이고
0: 네.
1: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왔지 뭐 라고 하면
0: 그냥
1: 화를 내면
2: 거의 거짓말하면 되지 않나요?
1: 뭘 더 물어봐
0: 거짓말,
1: 라고 하면
0: 거짓말은 안 하나 보다 그렇죠?
1: 그렇죠. 왜냐하면 타고난 행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너 표 못 끊고 들어올 것 같이 생겼어. 라고 하면
0: 그게 더 기분 나쁘네요.
1: 더 기분 나쁘잖아.
2: 그치, 너 혼내줘야겠네.
1: 그쵸. 그쵸. 근데 반박할 수가 없어.
0: 네.
1: 맞는 말이니까. 나 표 안 끊고 화물차에 몰래 숨어 들어왔으니까.
0: 네.
1: 근데 먹고 살겠다고 다들 모였는데. 이 흑인들이, 저임금. 또 고강도 노동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삶의 재미와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 군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이 객차나 침대차를 타고 온 사람들만이

0: 바로 역에서 내리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 두 주인공 테리와 슬링이라고
1: 네.
0: 하는 두 젊은이는 솔트레이크에서 출발한 아주 빠른 화물열차를 몰래 타고 리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웅크리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킬세라. 누가 나한테 말 걸세라. 누구라도 시비 붙으면 당장이라도 주먹을 그냥 내 꽂으려는 일념으로 자기 방어죠.
1: 네.
0: 일념으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때였는데 이 테리와 슬링은 남부 출신의 닭새들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닭새. 뭔가 흑인을 지칭하는 당대의 속어였대요.
1: 네.
0: 그래서 뭔가 구두 닦기 할때그 닭새들이거든요. 그래서 닭새들, 껌둥이들 뭐 이렇게 불리면서 정말 차별화된 시선과 노골적인 언어폭력에
1: 네.
0: 시달렸던 사람들인데 특히나 철도경찰들이 꼭 그렇게 어이 닭새들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다녔대요. 티켓 샀어? 티켓 샀어?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죠.
1: 워낙 무임승차도 많고 하니까.
0: 그쵸. 근데 철도경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돈 없고 가난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1: 그쵸.
0: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도 있었지만 사복 입은 경찰들도 잠입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자가 경찰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막 신경을 곤두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닭새들, 검둥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쫓아오면
1: 네.
0: 대꾸도 못하고 막 흩어져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리노에 딱 도착을 했는데 화물열차 어둠 속에서 어이, 이름이 뭐지?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1: 이름을 왜?
2: 그러니까요.
1: 무섭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왜 갑자기?
0: 한눈에 들어도 이건 흑인 목소리야.
1: 네.
0: 나도 흑인이야. 근데 흑인이 흑인 부르는데 이렇게까지 겁을 먹을 일이냐 싶은 거죠. 근데 테리가 이제 이름이 뭐지? 라고 슬링에게 물은 거예요.
1: 네.
0: 서로를 잘 몰랐을 어둠 속에서. 근데 이제 슬링이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왜 묻지?
2: 한번
0: 사복 경찰이라도 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1: 네.
0: 여기에 이 소설 속의 이 테리와 슬링의 말투가요. 마치 장군의 아들을 연상케 하는 정말 이 영화 속 주인공 말투들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본 것은
2: 그러니까
1: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2: 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게 그 뭐야 강아지들도 만나면 엄청 짖잖아요. 몸을 최대한
1: 커보이
2: 부풀리거나 그런
1: 맞네요.
2: 것처럼
1: 무시하지 마라.
2: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 나 장난
0: 맞네요.
2: 아닌 애다.
0: 그걸 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상하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쵸?
1: 그쵸.
2: 그러니까 동물농장이었으면 멍멍이었죠. 대사되는 다.
0: 그쵸.
1: 네.
0: 누구라도 상대를 봤을 때 굉장히 비열하고 굶주리고 거친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테리가 지금 말로 술술
1: 자기소개를
0: 나는
1: 이렇게 한
0: 아주
1: 거예요.
0: 비열하고 거칠고 굶주려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보통 비열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정보 제공도 안할것 같긴
2: 근데
1: 한데.
2: 진짜 비열한 사람들은
0: 그렇죠.
2: 아무에도 그 안톤 시거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아무에도 안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는
0: 네.
1: 그렇다. 너는? 이런 느낌이라서.
0: 조심해. 난 아주 굶주려 있어. 뭐
1: 아,
0: 이런
1: 흥미진진한데.
0: 거죠.
1: 네. 자, 재밌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 지금 만남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고요. 카페인님들 지금 누구 좀 혼내줘요, 혼내줘요. 지금 사연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선물 신청
0: 네.
1: 아무도 혼내줘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블랙 앤 블루 띄워드릴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작가와 함께 오늘은 랭스턴 휴스의 소설 저치를 혼내줘요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 이책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오늘 말머리가 혼내줘입니다. 혼내줘 하셔서 쓰셔서 거기다가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김미향님, 승숙 작가님, 김태리 배우 같은데요? 연극 배우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지금 한창 스튜디오 안에서 놀림 받았는데.
2: 놀린 적이 없는데.
0: 아무도 우리 놀리지
2: 네, 무슨
0: 않았는데.
1: 행간을 잘못 읽으신 게 아닐까요?
0: 네, 미향님이 지금 혹
1: 네.
0: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즐기세요. 승숙 작가님 또 연극도 좋아하시잖아요.
1: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얼른 도망가시는.
2: 그러니까요.
0: 자, 또 사연 볼까요?
2: 네,
0: 네.
2: 9749님께서는 이 흥미로운 분위기 뭔가요? 승수 작가님의 열띤 목소리에 저까지 흥분됩니다. 아주 멋져요라고. 네.
0: 진짜 열띤 목소리로 계속.
2: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맞아요.
2: 이게 또 누가 옆에서 난 재미없는데 누가 옆에서 엄청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하면 더 재미
0: 맞아요.
2: 어 이거 재밌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지금 계속 귀엽다를 지금 한 100만 번 하신 거라니까. 너무
1: 세뇌시키려고.
0: 귀엽다고.
2: 그렇다고 이 책이 재미없거나 귀엽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플러스 된달까요? 그런
0: 맞아요.
2: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표정으로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수작가님. 0080 쓰시는 카페인님. 밥 먹고 졸린 눈으로 누워서 라디오 들어요. 잠들지 않게 혼내줘요. 누구를?
1: 이런 거 좋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1: 혼내줘 하면. 그래, 혼내줄게. 하는
0: 그쵸.
1: 거.
2: 이 귀여운 사연인 것 같아요.
0: 혼내줘.
2: 네, 잠들면 안 되니까.
0: 맞아요. 0877 쓰신 카페인님, 혼내줘. 저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혼내달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쵸.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지잖아요.
2: 저치라는 거에서 이미 혼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1: 그쵸.
2: 저 사람 아니고 저치라고
1: 맞아요.
2: 하니까 저치들은 항상 혼날 짓을 하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0: 맞아요.
2: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0: 뭐, 저분 이렇게 얘기할 때랑은
2: 같아요.
0: 다르니까.
1: 그쵸. 뭐, 이걸 좀 의역하더라도 저 친구 좀 혼내줘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2: 아,
0: 저
2: 너무
0: 친구도
2: 진지하다.
0: 다르죠.
1: 저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더 속어적이면서도 빠르게 뭔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근데 또잘 쓰지도 않는 말이긴 한데.
2: 그렇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진짜 사소한 그러니까 꿀밤
0: 맞아요.
2: 정도 때리고 싶은 정도.
1: 맞네요.
0: 맞아. 굉장히
2: 네.
0: 성가시고 막
2: 그쵸.
0: 분명히 혼은 내줘야 될것 같은
2: 그쵸.
1: 얄미운
0: 그 정도?
1: 사람들.
2: 마피아 이런 사람들한테 저치라고 안 하잖아요.
1: 그분들.
0: 갑자기요? 네.
2: 근데
1: 네.
2: 저치들은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0: 누가
2: 번역을 되게 잘하신
0: 저치인가?
2: 것 같아요.
0: 0092 쓰시는 카페이님, 마라톤만 하는 남편 세게 혼내줘요. 얼굴 피부가 엉망입니다. 세게 혼내달라고 하시네요.
2: 그 요즘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는 랭스턴 휴스의 소설 저치를 혼내줘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서우님, 아, 남자들의 허세 배틀이란 하셨습니다.
1: 아, 네.
0: 네, 진짜 허세 배틀. 어떻게 이렇게
1: 재밌죠?
0: 무슨 누가 대본 쓴 것처럼.
1: 저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0: 허세 배틀?
1: 네. 제가 참 약한 부분입니다.
0: 근데 동민 작가님도 순발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실 수 있을
1: 아,
0: 것
1: 근데
0: 같은데.
1: 이게 항마력이라고 하죠.
0: 네. 아, 이제
1: 이런
0: 가라앉은
1: 말을
0: 뒤에만
1: 뱉네요.
0: 나오는 항마력.
1: 이런 말을 뱉어야 되는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어도 약간 부끄러운데, 그걸 생각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거든요. 근데
0: 네. 맞아요.
1: 이걸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중간중간에 검열관들이 너무 많아서 제 안에는
0: 나올 수가 없다.
1: 네, 다 검열돼서 나와가지고 결국엔 겸손한 한마디가 나오는.
0: 아, 승숙
1: 아니에요.
0: 작가님 어떠실까요?
2: 오,
0: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맘먹고 한다면,
1: 어,
0: 어떤 이걸
1: 그쵸,
0: 그냥,
1: 그 연극적 자아가 또
0: 예.
1: 발휘될 수 있으니까.
0: 눈빛 달라진 거
2: 해보면
0: 보면,
2: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받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0: 맞아요.
2: 혼자 뭐 떠들어대는 건 재미없을 것 같고.
1: 그러면 제가 박태근 냄디님
0: 아,
1: 네.
0: 우리
1: 잘 어울리실
0: 미미님,
1: 것 같아요. 네,
0: 미미님
1: 미미님. 네,
0: 잘하실까요? 이런 거?
1: 미미님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 그럴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1: 두분 한번 언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0: 미미님과 저 승수 작가님의,
1: 네.
0: 허세 배틀이라니. 상상만 해도 지금
1: 너무
0: 어떻게
1: 귀여울 것 같아요.
0: 상상이 안 돼요, 잘.
2: 괴롭네요. 지금
0: 어떨지.
2: 상상하니까.
0: 네.
2: 네.
0: 자,
2: 기호는 그렇게 쉽게 탄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0: 아,
1: 아.
0: 언젠가 한번 오다가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1: 그쵸.
0: 두 분.

0: 혼나? 그러면 또 갑자기 삐져가지고 자기는 못 듣는데 저한테는
1: 아,
0: 엄청
1: 너무
0: 맨날
1: 귀엽네요.
0: 혼낸다고 그렇게 하면 혼나? 계속 그 말을 엄청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허세 배틀은 아니고 좀
0: 네.
2: 다른 방향의
0: 네. 계속
2: 배틀이
0: 혼나고
2: 도는
0: 다니고 있어요.
2: 작가님.
0: 그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2: 아, 안쓰러워요,
0: 네,
2: 동훈 작가님.
0: 예로부터 혼나고 살아왔던 것 같네요. 어릴 땐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하고는 아내한테 혼나고
2: 이제는
0: 네,
2: 아들한테 혼나고?
0: 아들한테
2: 아,
0: 혼나고 네,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2: 숙연해지지?
0: 네.
2: 네. 자, 방향수님이 이제 남은 시간은 슬픈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하셨는데, 어?
1: 아닌데?
2: 아닌데? 진짜요?
0: 오늘
2: 네.
0: 전반적으로 귀엽네요, 되게.
2: 아저씨는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영향 받으신 것 같아요. 저 진짜.
1: 아니요, 이 끝까지 귀엽습니다, 이 소설은.
2: 아, 그럼 안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1: 네. 그래서 테리와 슬링 이두 남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테리는 이제 역 앞에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했고요. 슬링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복권 도박장에서 이제 마루 닦는
2: 네.
1: 청소기를 구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일주일에 10달러, 12달러 정도 벌면서 뭐 그렇게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시에 정착해서 무언가 이제 좀어옷 사고 구두 사고 이런 생필품 정도 살 정도는 됐나 봐요.
2: 네.
1: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엄청 이 가을에 리노에 왔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는 외투를 지난주 고고래 외투가 자꾸
2: 외투
1: 생각나는데
2: 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0: 그러니까요.
2: 철렁하잖아요,
0: 벌써부터
2: 지금.
0: 춥고
1: 이두 사람도
0: 서글프고
1: 지금 외투 사야 되거든요. 겨울에 오니까. 근데 외투 살 돈까지 목돈까지는 못 모으니까 계속해서
0: 자, 외투가 진짜 어려운
1: 그런가
0: 것
1: 봐요.
0: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은 셔츠 사고 속옷 사고 막 이러기에 지금 마음이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 외투 살 목돈을 모으기도 전에 열쇠 줄부터 산 거예요. 이때 1930년대는요, 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열쇠 줄이
2: 네.
1: 정말 큰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가로질러서 찰 수도 있고, 뭐 허리춤 주머니에서 늘어뜨리거나 은처럼 반짝반짝하게
2: 네.
1: 열쇠 줄을 차야 아, 이 시대의 진정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젊은이에 편승할 수가 있었는데, 열쇠 줄이 있으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2: 그쵸.
1: 그 열쇠는 뭐, 집 열쇠일 수도 있고,
2: 그쵸.
1: 차 열쇠일 수도 있고, 뭐, 집에 두는 금고 열쇠일 수도 있고, 많은 열쇠가 있는 걸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열쇠
2: 네.
1: 줄을 차는 건데, 이두 사람은 열쇠는 없이, 열쇠 줄만 일단 산 거죠.
2: 이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보여줘요.
1: 그게
0: 그러니까요. 이분들 최근에 태어났으면 그 인별그램에
1: 네.
0: 커피 마시면서 옆에 차키 같은 거 하나
2: 아, 올려주시고요.
0: 올려두고 무심한 듯 올려두고
1: 근데
0: 사진 찍어서
1: 지금
0: 올리고
1: 올려둘 키가 없는 거예요, 지금.
2: 아, 그 시대에
0: 진짜 허세가
2: 반짝반짝한
0: 진짜
2: 젊은이로서 나를 막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1: 맞아요.
2: 거예요.
1: 그리고
2: 열쇠 줄만 먼저 샀고.
1: 열쇠 줄을 산 이유는 이두 남자에게 여자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이 테리는 어떤 그 하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찾아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백인 여성의 하녀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엔젤리나였어요. 테리의 애인은 엔젤리나였는데 엔젤리나가 이제 화물열차에 몰래 타지 않고
2: 네.
1: 자신의 여주인과 당당히 티켓을 끊고 리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는 티켓 끊고 리노에 왔어. 얼마나 사랑스러워.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슬링은 찰리 메이라는
2: 네.
1: 이제 여성과 사귀게 됐는데 이 슬링은 어깨에 면도칼 흉터가 있었거든요. 테리와는 달리. 그래서
2: 네.
1: 테리가 항상 부러워했어요. 아씨, 나도 저런 면도칼 흉터 하나 있었어야. 아씨, 딱 위협적이고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슬링은 그게 언제 어디에서 이제 벌어진 상처인가는 말안 해주면서
2: 네.
1: 좀 은근한 자부를 느끼는 그런 상처에. 그 찰리 메이도 슬링의 그런 어깨에 난 상처에 반했던 거죠.
2: 아, 네.
1: 너무 터프하다, 자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두 사람이 여자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이제 동반, 클럽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죠. 거기서 보자고, 친구! 막 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2: 네.
1: 걸어가고, 그래, 저녁에 보자고, 친구! 하면서, 서로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2: 네.
1: 그날. 그래서, 거기서 봐, 천천히 오라고! 뭐 하면서 이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두 테리와 슬링이 두 젊은 남자가 외투를 살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0: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돈쓸 일은 많고.
0: 그러니까요. 사실은 연애하려면 멋있는 양복, 넥타이, 모자 이런 걸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찬바람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날은 춥고
1: 네.
0: 옷은 별로 없고 외투가 없으니까 셔츠 안에다가 스웨터, 셔츠, 그리고 기타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속옷도 막몇 장씩 껴입기 시작하는 날씨가 된
1: 네.
0: 거죠. 그래서 볼품없는 옷들을 꾸역꾸역꾸역 껴입으면서도 클럽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허영끼는 있으니까
1: 네.
0: 여세를 감추지 못하고, 어이 친구, 우리가 화물차 몰래 타고 온거 떠벌리지 말라고. 내 여자친구도 몰라.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간에 입단속까지 하고
1: 네.
0: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두 사람이 두 연인이 두 쌍의 연인이 같이 만나면 동시에 만나면 좋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질 않고 테리와 슬링이 먼저 오지 않은 상황에서 테리와 슬링의 여자친구들이 마주친 거죠, 먼저.
1: 좀 어색할까요? 그러면?
2: 그쪽도 허세가 또 장렬히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않나요, 보통?
1: 스타일 따라 어떨지 뭐 독자로서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런 상황 설정이
0: 맞아요,
1: 여자
0: 맞아요.
1: 친구들이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0: 네.
1: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디럭스의 파이터 준비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랭스턴 휴스의 단편 소설입니다. 저치를 혼내줘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카페인님들 혼내줘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책 신청하시면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파이터

0: 와주고 뭐 테리랑 춤도 추고 뭐 그랬지만 이 테리의 여자친구인 앤젤리나로서는 슬링의 여자친구 찰스 메이도 마뜩치 않은 거죠. 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참 격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눈빛에서도 태도에서도 그런 게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뭔가 무시하는 듯한,
0: 그렇죠.
1: 불편해하는 듯한
0: 그렇죠.
1: 게.
0: 그러니까 찰리 메이도 앤젤리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경전이 오고 가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냐면, 내인이 낫지.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인이 낫지. 서로 이렇게 소위 뻗대기 시작했는데,
1: 네.
0: 앤젤리나가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도 내 애인 테리는 구두 닦이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거지. 당신 애인 슬링은 그게 뭐야? 도박장에서 일한다면서. 그안 좋은 곳에서
2: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0: 바닥 닦고 거의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애인이 낫지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1: 차라리 그 테리와 슬링이 그 기차에서 주고받았던 그 허세의
0: 맞아요.
1: 장렬의 대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이들도 그랬으면 좋았을
0: 맞아요.
1: 텐데
0: 맞아요.
1: 여긴 너무 전곡을
2: 그러니까
1: 찌르네요.
2: 너무
0: 맞아요.
2: 현실적으로
0: 네.
2: 이렇게.
0: 그렇죠. 근데 그 앤젤리나의 그 말. 아, 뭐 슬링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지저분한 가게에서 도박꾼들 뒷정리나 하고 이름도 알수 없는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잖아? 이 말을 이제 슬링이 들은 거죠. 들어오면서. 그래서 슬링이 수치심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앤젤리나의 뺨을 때려요. 테리의 애인인데. 네. 그래서 그 바람에 맥주가 쏟아져가지고 앤젤리나는 옷을 다 젖고. 근데 그걸 또 들어오다가 본 거죠. 테리가 보고서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또 완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앤젤리나가 테리한테 딱 붙어서 테리 저를 지켜주세요. 저치를 혼내줘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리 메이가 그래? 누가 누굴 혼내줘? 내가 너를 혼내주지 하면서 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클럽의 모든 이제 인원들이 관중이 된 거예요.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흥미진진하다는 투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리 메이도 이제 슬링의 귀에 가서 자기 저치를 혼내줘요. 서로 애인들이 슬링과 테리를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저치를 혼내줘요라는 말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막 실제로 누군가를 응징하고 정말 혼내줘야겠다라는 정의로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1: 네.
0: 앤젤리나처럼 자신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신경증적으로 내모는 그런 태도에 가까운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기를 타자와 분리하고 싶어 하는 어떤 혐오와 좀 속물근성이라고 할수
1: 그렇죠.
0: 있을까요?
1: 그리고 어찌 보면
0: 네.
1: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것까지도 이상한 열등감까지도 그
0: 맞아요.
1: 저치를 혼내줌으로써 더 확보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나의
0: 맞아요.
1: 권위를 높이는
0: 맞아요.
1: 방식으로.
0: 그래서 저 사람한테 싸움 좀 말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제 이들이 고독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1: 네.
0: 정말로 슬링과 테리는 이 각각의 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흥분에 휩싸여서 각각 면도날, 잭나이프 이런 것들을 꺼낸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1: 아니, 보통 이렇게 싸우면 어느 한 커플 정도는 아우 그냥 상대하지 말자, 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것
2: 그러니까요.
1: 같은데 여긴 그러지도
0: 맞아요.
1: 않고
2: 끝까지 갈 생각인가?
0: 맞아요.
1: 콕
0: 그러니까
1: 집어서.
0: 서로서로 막 조각을 내주마. 슬링이 막 얘기하면 테리가 넌내 친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제 팔을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싸움이 막 막 하는데 결국에는 막 서로 상대방의 어깨나 팔꿈치 정도 살까지 스쳐서 피가 배어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잭나이프를 친구의 그 옆구리에 딱 찌르거든요.
1: 네.
0: 딱 찌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슬링이 쓰러져요. 자신의 옆구리에 뭔가 꽂혔다는 사실을
1: 네.
0: 알고 충격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라고 몰려들지만 카페에 그 바텐더가 와가지고 정말 초를 치죠. 다들 비켜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피 한 방울 안 났구만. 이라고 하면서 그 슬링 쓰러졌던 것도 일으켜 세우고 테리는 자기

0: 진짜 슬링이
1: 그러니까요.
0: 옆구리를 찌른 건가 싶어가지고
1: 네.
0: 막 테리도 막 정말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1: 그쵸.
0: 그랬더니 바텐더가 어이 어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괜찮아 다들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정말 웃긴 원인은 이들이 속옷을 너무 겹겹이 껴입고 옆구리까지 올리고 있어가지고
1: 네.
0: 나이프 그 작은 나이프가 들어갈 여지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툼하게 입어가지고. 가지고 막 바텐더가 막 놀리거든요.
1: 네.
0: 속옷을 몇 겹을 입은 거야? 이 넉마 같은 걸? 막 하면서. 막 일어나! 다들 흩어져! 흩어져! 막 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1: 몇 겹의 넝마가 구해진
0: 그래,
1: 거네요.
0: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리와 슬링이 정신을 차리고 각각의 여자친구들한테 막 소리를 칩니다. 뭐야! 내 친구라고!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너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내 친구를 찌를 뻔했잖아.
1: 찔렀잖아요.
0: 가! 헤어져! 막 이러면서, 가버려! 하면서 막 소리를 막
1: 네.
0: 지르거든요. 그래서 찰리 메이와 그 엔젤리나 모두 다 쓸쓸히 돌아가고, 이제 슬링이 바텐더에 가서, 시애틀랜드 두 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각각 술 한잔 먹고 또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허세입니다. 아, 우리한테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갈갈이 찢어 죽겠어.
1: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들도
0: 네.
1: 살짝 당황했었던 거죠, 지금.
0: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살짝이
0: 죽였다고 생각을
1: 아니라 그러니까
0: 했으니까.
1: 그걸 이제 잠재우면서 또 이제 그 평온함을
0: 맞아요.
1: 건재함을 또 얘기를 하는
0: 네.
1: 방식이겠죠?
0: 그러니까 너무 이 흑인 사회 내부의 어떤 계급 갈등, 계층 갈등, 인간의 아주 복잡한 미묘한 심리들을 거칠고 생생한 언어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1: 네.
0: 같아요. 그래서 하층민 노동자 계급의 어떤 아주 사사로운 갈등, 그러나 언제고 폭발하고 표출될 수 있는 이들의 아주 깊은 상처와 슬픔에
1: 네.
0: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유머러스하게 풍자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까 승숙 작가님이 한편의 소동극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이런 얘기로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
0: 네.
1: 모두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볼게요.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소설 북클럽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랭스턴 휴스의 저치를 혼내줘요로 얘기 나눴는데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뭔가 이 책 보면 허세 한번 부리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게 허세구나. 나도 이런 삶의 작은 허세, 귀여운 허세 같은 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게 또 재밌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허세를 부릴 때 갖고 가면 좋을 아이템.
0: 뭐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문신 팔투시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네요.
0: 문신 팔투시 이렇게 해가지고
2: 좋은데요.
0: 오, 운전할 되게... 때 띡 이렇게 하면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농담까지 돌던.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요즘은 또 발전돼가지고 엄청 리얼하더라고요. 언뜻 봐서는 진짜 이게 진짜 문신인지 팔도신지 네.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막 이렇게 진짜 앞에 말했던 얘기도 나왔지만 자신의 기록을 약간 허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프 서브투인데 네. 자기 풀 띈 것처럼
0: 아 그렇게 또 배치할 수도
2: 네. 풀리는 거
1: 일부러 그냥 재밌게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허세는 약간 재밌게만 하면
0: 그렇죠.
1: 굉장히 삶의 유쾌한 그런 코미디가 될 수 있는 맞죠. 거잖아요 여기 이 작품처럼 네. 뭔가 삶을 지탱하기 위한 허세라면 너무 위태위태하고 힘들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가벼운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또 그 시대의 허세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그 시대의 허세 네. 아이템이에요?
1: 이 책 안에서는 그 열쇠 고리, 열쇠 줄 이런 게 허세 네.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열쇠는 없는데 열쇠 줄이 있어. 근데 열쇠는 다 그 주머니 속에 보통 넣고 있으니까 네.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런 멋진 열쇠 줄을 갖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사람이겠다라고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 나중에 발전 뭐 화이트 칼라라고 뭐 사무직이라고 해도 뭐 꼭 양복을 입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칼 같은 양복 이걸 항상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셔츠를 사는 것도 힘든데 셔츠는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생각보다
2: 세탁하고
1: 네, 매번 빨아야 되고 또 맞아요. 다림질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힘든데 세탁 자체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항상 꾸미고 다니려면 셔츠를 많이 사서
0: 네.
1: 난 일주일 입을 거를 다 사서 월요일은 이거, 화요일은 이거 이렇게 해서 주말에 빨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7장을 살, 5장을 살 그런 돈이 없잖아요.
0: 네.
1: 이 소설 속의 그 두 주인공도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얍선만 있는 걸 사가지고 그거는 빨기도 쉽잖아요.
0: 그쵸.
1: 근데 여기만 싹 목만 딱 빨아가지고 다시 입으면 되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화이트 칼라인 걸 드러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허세템 같은 거였던 거죠.
0: 네.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1: 그렇죠.
0: 거겠네요. 그게?
1: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왔던 뭐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개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되게 멀끔하게 채플린이 딱 꾸며가지고 갔는데
0: 네.
1: 자켓을 딱 벗기면 이 앞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앞선이 또 말려 올라가. 그래서 뭐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그런 개그들이 많았다고 해요.
0: 네.
1: 실제로 그래서 그 시대에는 플래핑 디키라는

0: 작품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잖아요. 칼로
1: 네.
0: 찔렀는데 스웨터를 너무 겹쳐입고 속옷을 겹쳐입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그 넝마 같은 그 바텐더가 말했던 어디서 이런 걸 입고 왔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1: 네.
0: 낡은 그런 것들을 입고 왔는데 결국 이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거는 이 허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디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싸움을 시작했고 그게 칼부림까지 났고 심지어
1: 네.
0: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1: 그렇죠.
0: 거죠. 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 우정을 다시 되살려준 것, 그건 뭘까라고 하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넝마 같은 옷들, 속에
1: 그쵸.
0: 입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었던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이 작품의 마지막 결말과
1: 네.
0: 그런 반전 이런 것들이 작가에게 유도를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자스럽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뀌었을까? 아, 나의 삶을 구해준 건이 스웨터야. 이를 쓰 나의 내면을 이렇게 아끼고 내면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럼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1: 그러게요.
0: 하면
1: 바뀔 분들
0: 네,
1: 같은 오히려
0: 네, 그러진 않을
1: 안에서
0: 것 같고
1: 네.
0: 돈이 모이면 외투보다는 디키를 더 먼저 샀을 것 같고, 네, 그런 현실이 어떤 거죠. 근데 그런 현실을 랭스턴 슈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작품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오히려 더 쓰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1: 그리고 사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또 이게 또 복식
0: 아, 그쵸.
1: 특집처럼
0: 네,
1: 이어지는
0: 복식사가 이어지고 있죠.
1: 맞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참,
1: 옷에
0: 특집을 너무
1: 대해서
0: 좋아하시는 것
1: 아니 근데 이게
0: 같아요.
1: 두 번만
0: 그쵸.
1: 겹치면 특집이 준비된 특집처럼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보다 그때 더했을 것 같아요. 이 과거 그 니콜라이 고골 소설도 그렇고 이저 오늘 소설도 그렇고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계급화시키고 규정화시켜 놓다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조금 더
0: 네.
1: 허상점 사장님답게
0: 그럼요.
1: 네
0: 네.
1: 좋습니다.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어떻게 우리 조금 더 빠른 러닝 가능한 소설인가요?
2: 아, 다음 주에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1: 네.
2: 이경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밥 한번 먹어요. 네, 이 소설은 소년들은 자라서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소설집에 수록이 되어
1: 네.
2: 있습니다.
1: 밥 한번 먹어요.
0: 네.
1: 아주 일상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궁금합니다.
2: 밥 한번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 수도 있죠. 네.
1: 이말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0: 그쵸.
1: 밥 한번
0: 한국인이
1: 먹어요?
0: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라고 꼽히는.
1: 우리
0: 언제
1: 거짓말이라고
2: 한번.
1: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쵸. 네.
2: 대부분은. 그쵸. 근데 밥 한번 먹어요라고 했을 때, 언제요? 몇 시요? 언제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캐묻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1: 캐묻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네 하면서 이게 딱 이렇게 달력을 꺼내 드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럼
2: 그쵸.
1: 현실이 되기도 하죠, 사실.
0: 맞아요. 그쵸. 예전에 그 외국인 분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1: 네.
0: 어떤 독일 분이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한마디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언제라든지 어디서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2: 정말
0: 있어서
2: 힘드셨겠다.
0: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말이 없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네. 그런
1: 큰줄
0: 감동.
1: 알았는데, 그쵸?
2: 문화적
1: 한국인.
2: 차이가 이렇게
0: 그렇죠.
2: 힘겹네요.
1: 네, 한국인에게 밥한번 먹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 소설 통해서 더 얘기
2: 네.
1: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밥 말리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igh Tide or Low Tide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로

테마를 잡았는데요. 조금 더 특별하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은 노래들로 오늘 플리를 채워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가 아들 숀 레논을 위해 만든 노래 Beautiful Boy, Darling Boy를 존 레논의 원곡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밴드 프리슐리 그라운드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남아공 밴드 프레슐리 그라운드가 재해석한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이번 주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인데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테마지만 청취자 김준영님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연

사연을 보니까요, 새음행을 많이 들으셨던 상당한 수준의 음악 애호가이신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부른 노래,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 어린이 합창,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원하시는 선곡에 부합되는 곡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준영님,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이런 경이로운 경험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한 엄마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싱어송라이터 루이자 소브랄의 파라띠, 너를 위해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스페인 밴드 프레센토스 임프리카도스의 노래 미 빼케뇨 테소로, 내 작은 보물인데요. 프론트 보컬리스트 솔레 히메네스가 아이를 낳은 기쁨을 표현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이사 소브랄의 파라티, 너를 위해. 이어진 곡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미 페케뇨 테소로, 내 작은 보물이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참 멋지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오롯이 그 사랑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재능은 정말로 부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의 대상인 그 사람, 오늘은 자녀들이죠. 자신만을 위한 노래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의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빠 싱송라의 차례입니다. 스페인 뮤션 호세 까노의 노래 이 아우라 땡고 노비오, 지금 내겐 남자 애인이 있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재밌는 제목의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프랑스 가수 프랑수아 펠드만이 딸 조이를 위해 만들고 부른 노래, 조이, 이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디와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 당시에 첫 딸을 낳은 환희, 기쁨, 행복을 이 앨범에 담은 건데요. 지금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릴리 로즈 뎁을 위한 노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 만들고 아기였던 릴리 로즈의 옹알이 소리까지 포함된 노래 Bliss, 바네사 파라디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록 스타일의 깐소네를 들려주는 에니코 루제리의 1991년 노래 피터팬인데요. 이 노래의 후렴구는 영국의 록밴드 퀸의 노래 The Fairy Fellers Master Stoke의 멜로디가 차용됐다고 합니다. 퀸 스타일의 웅장한 합창이 이 노래에도 나오는데요. 에니코 루제리가 퀸의 대단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1985년에 당시 두 살이었던 아들 지오바니 발리오니를 위해 만든 곡인데요. 아브라이, 넌 갖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버지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아들에게 삶의 단맛, 쓴맛을 모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니코 루제리의 피터팬, 그리고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아브라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세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르의 타갈로그어 노래입니다. 1978년 히트곡이죠. 아낙, 아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EBS FM 세계음악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음악 운동을 이끈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의 앨범들을 그룹의 공연과 3D 시각 예술로 선보인 겁니다. 공연의 첫 테이프를 끄는 음악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1974년에 발표된 혁명적인 앨범 타이틀이자 A면 전체 러닝타임을 차지한 대곡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켜지는 소리,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 로봇의 음성,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자동차의 속도를 표현한 이 차갑고 매끈한 전자파와 전자음, 샘플링, 센서사이저, 드럼머신으로 구현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시청각 예술가인 에밀 슐트가 디자인한 앨범 표지와 함께 세계 대중음악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크라프트베르크 회고전 발문에서 이렇게 제삼 선포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사상 최초로 디지털 미래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기술이 예술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예견했고 통신시대에 인간 조건을 포착하는 소리와 영상을 창조했다. 힙합 그리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초기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크라프트베르크의 혁신적인 루핑 기법, 컴퓨터 처리된 리듬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가장 흔하게 샘플링되는 사운드로 존재합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산실은 독일 뒤셀도르프의 스튜디오 클링클랑입니다. 클링클랑 스튜디오를 만든 건 실험정신으로 충만한 음악 청년 랄프 휘터 그리고 플로리안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후 독일의 문화적 공백 속에서 새로운 독일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악보를 제시해 준 건 기계의 소음으로 가득 찬 산업도시 뒤셀도르프였습니다. 클래식 현악기나 기타로 시작한 음악은 클링클랑 스튜디오를 기점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계음,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컴퓨터 처리하고 신테사이저 소리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전에 없는 소리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전자악기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곡의 주체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미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기존 록음악 미학을 담당했던 인간성과 즉흥성이 밀려나고 기계적인 반복, 물화된 감각과 시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라프트베르크가 기계 문명의 도래를 예고하는 염세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당대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음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끌어들였고 새로운 미학

학적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록음악에 경도되어 있던 독일 청년 세대에게 독일적인 정체성을 제시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나아가 세계 대중음악의 진로를 혁신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샘플링, 루핑 기법, 컴퓨터 처리한 리듬은 힙합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탄생을 견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의 비틀즈라고까지도 불린다죠. 또는 로봇 팝, 맨 머신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는 독일의 전자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78년도 The Man Machine 음반에서 Das Modell, 그 모델이라는 사운드 음악이었고요.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한

2001년 12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가 태국 음악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경쾌한 팝록 스타일의 음악은 기존의 여자 팝 가수와 다른 에너지로 생경하게 다가갔다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퍼포먼스도 남달랐다는데요. 그녀는 맨발로 무대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안무 없이 그때그때 흥나는 대로 몸을 흔들었다는군요. 얼마 안 가서 Flatback Now라는 표현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말로 색다른 관습을 탈피한을 뜻하는 형용사라네요. 그녀의 이름은 이브 판자로엔입니다. 1981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벨기에 그리고 태국 몬족 혼혈로 어린 나이에 호주로 건너가 성장한 후에 18살에 혼자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최고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GMM 그래미에 자신이 만든 음악 데모 테이프를 건넨 후에 바로 앨범을 제작할 기회를 거머쥔 지 또 2년 만에 데뷔 싱글로 태국 팝 최고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지어준 별명이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비누의 상품명이었는데요. 이제는 아시아 스타의 브랜드가 되었죠. 그 이름은 빠미입니다.

빠미는 모던 타이 팝의 역사에 여자 팝락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태국 최고 규모의 스타 산업 시스템을 거쳐서 데뷔했지만 이 아이돌 스타의 표준이나 관습에 맞추기를 거부했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소속사 송라이터들과 공동으로 음악을 만든 싱어송라이터였으니까요. 그리고 맨발로 무대에 올라서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동선과 댄스를 선보인 무대 또한 이 빠미가 처음부터 자신의 퍼포먼스와 이미지를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유명한 별명 맨발의 소녀 Barefoot Girl,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당당하게 표출하는 태도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국 청년 세대에게 빠미는 선망과 동경의 아이콘이기 전에 그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그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친근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태국 팝락 아티스트 이 모던 타이 팝 씬의 여성 아티스트의 어떤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빠미 만나봤습니다. 세우맹 훌륭한 패널 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언뜻 조금씩 빠미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본 지 좀 됐죠.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를 하면서 수치를 보니까 20년이 훌쩍 넘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아라를 통해서 소개한 남미 콜롬비아의 샤키라가 얼핏 비슷한 커리어 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실제로 빠미의 정체성 뭐 이렇게 혼혈 배경이 있다 그러면 보통 아이덴티티가 경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할까. 그리고 샤키라 역시 레바논과 콜롬비아의 그런 두 부모의 그런 문화적 바탕을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태어난 건데 해외 경험도 그렇고 장르적으로 넘나드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행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예술적 통제를 단단히 잡고 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파퓰러한 사운드에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서사 이 주제를 선정할 때도 그냥 흔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본 두 곡 음악 플랫폼에서 셔플 기능으로 쭉 한 이 사람의 그 20년 커리어를 어떻게 뭐 셔플로 샘플할 수는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정말 음악 백화점을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고 나온 듯 진짜 다양하게 열심히 파퓰러하게 멋지게 소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드라마 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쌍클린. 저는 이 곡을 어떤 정영씨였나? 정영씨였을 것 같은데요.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월화향이라는 이 곡. 팬들 사이에서는 5년 만에 우리 빠미가 발라드를 발표했어 이러면서 화제가 되었다는데 근데 실제로 20년 넘는 커리어에서 5년 정도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음악이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빠미표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

나왔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덕후가 되면 사실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어떤 갈망도 이렇게 따로따로 할수 있네요. 그렇죠? 뭐 음악이 나왔어가 아니라 발라드가 나왔어 5년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주제 선정은 또 굉장히 디테일에 깊은 디테일을 보여주네요. 이 월하양이라는 이 꽃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거가 향기를 숨기는 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옛적에는 사람들이 이 강한 향이 나는 이 꽃을 손수건에 눌러두어서 여행 떠나는 연내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선 이 꽃이 슬픔과 이별, 특히 장례식과 연결됩니다.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노랫말과 멜로디를 완성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적으로는 뭐 아까 발라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템포가 있는 락밴드의 성향도 드러나는 그런 곡이었는데 좀더 신나는 템포의 그런 스카와 레게 장르에 대한 어떤 실험도 했었고 그리고 태국의 지역적인 민속 음악에도 천착해서 싱글을 발표한 적이 있네요. 벼베는 어머니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특정 태국의 특정 지역에 어떤 민요가 또 이런 서사를 담고 있나 보죠. 이런 포클로어에도 관심이 또 많은 작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맨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은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네요.

나는 양성주의자입니다. 1970년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가수 클라라 누네스. 그가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한 신인이었고 음악 스타일도 확립되기 전인 가수의 영성주의 선언, 이것은 다소 뜬금없게 다가왔죠. 하지만 선언 이후 클라라 누네스는 달라졌습니다. 무대에선 터번, 구슬 목걸이, 하얀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알렸고 히우지 자네이루로 진출하고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삼바와 에미페베를 느슨하게 오가던 그녀의 음악이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은 아프로 브라질리언 영성주의로 삼바를 재구성한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아프로 브라질리언 영성주의는 클라라 누네스에게 종교이자 태도, 나아가 이념이 되었습니다. 클라라 누네스는 삼바의 민속적 지층을 되살렸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식민지 시기 포르투갈 제국의 대서양 노예 무역을 거쳐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인의 역사와 그 이후 형성된 디아스포라의 집단 기억을 뜻합니다. 그 기억에는 인종적으로는 유럽, 아프리카, 토착 원주민의 혼혈, 메스티수의 핍진한 삶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리듬과 유럽 화성의 혼종이 삼바였고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카톨릭 종교의 혼종이 깐돈블레였습니다. 혼혈 정체성을 뜻하는 말 메스티사쟁은 클라라 누네스가 브라질 역사를 음악으로 다시 쓴 결과물의 표제가 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였던 당시 브라질에서 그녀의 음악은 배척받는 삶의 양식을 미학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적 저항의 힘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만난 아티스트, 하이냐 누삼바, 삼바의 여왕 클라라 누네스였습니다. 66년에 데뷔했는데 초기는 뭐 상업적 실패를 맛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당시 스타 아티스트 호베르투 카루스 소개할 때 언급됐던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조벤구아르다, 그러니까 마치 그 메인스트림의 당대 그 아이돌을 부상시키는 그런 스타일링, 그런 전략의 음악에 도전을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돌 가수 도전장을 냈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아까 언급된 호베르투 카를루스 그리고 엘리세지나 등등을 발굴한, 그리고 클라라 누네스와도 관계가 있던 실력자, 이 업계의 실력자의 도움으로 또 조언으로 삼바스쿨과의 연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삼바스쿨 중 하나인 포르텔라 삼바스쿨과 이때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돼서, 뭐 삼바스쿨 하면은 연중 행사 카니발 퍼레이드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또 아까 본문에서 언급된 그런 영성주의, 혼혈주의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음악적으로, 의식적으로 표출되고 발현되는 그런 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이 카니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고, 그런 정신적 고향으로 말년까지 쭉 이어나갔던 그런 관계였다고 하네요. 발표 이후 평생을 클라라 누네스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따라다녔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세 인종의 노래였습니다. Canto das Tres Raças. 74년도 발표곡이고요. 세 인종의 노래. 그러니까 자료의 대표적인 표현은 이 곡과 이 음반으로 브라질 최초 10만 장 판매를 달성한 여성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또 오리샤 신앙, 이 신앙을 대중음악 안으로 당당히 끌어들인 선구자로 기록된다 라고 하네요. 세 인종 누굴까요? 뭐 포르투갈의 뭐 역사, 뭐 또 기본적으로 노예제와 정복자, 유러피안 정복자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그 세 가지가 대부분 이렇죠.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 그리고 유럽

0: 그래서 식민지가 아니라 신대륙을 향해 온그 백인들. 브라질에서는 한때 그런 정신이 있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 비슷한 건데, 이른바 인종민주주의 해가지고 이 브라질은 백인, 흑인, 원주민이 나름 평화롭게 섞인 그런 나라고 인종차별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회였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때 클라라 누냐스, 이세인종의 노래를 부른 이 노래는 우리가 행복하게 섞인 게 아니라 함께 아파온 것이었다. 억압받은 계층, 뭐 인종 구분을 떠나서 그렇게 슬픈 저항의 역사, 공동체적 기억이 있는 이세 가지 인종을
1: 다운은 1980년대 프렌치 팝을 혁신하며 새로운 음악 트렌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프렌치 팝의 중심지인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서부의 작은 도시 렌에서 처음 등장했죠. 렌은 펑크와 뉴웨이브 음악의 산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타 코드, 거친 사운드, 반항적 태도를 내세운 펑크, 그리고 펑크의 에너지에 세련된 신테사이저 팝 사운드를 결합한 뉴웨이브는 에티엔 다오의 음악적 정체성이 되었죠. 이것이 Le Parrain de la Pop Française, 프렌치 팝 대부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1956년 프랑스 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에티안 다우는 동네 카페의 주크박스가 첫사랑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일찍부터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성장하면서 음악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뉘며 그를 채웠으니 한 축은 샹송부터 프랑수아즈 아르디, 세르주 갱스부르, 예예에 이르는 프랑스 팝의 전통이었고요. 다른 축은 The Velvet Underground, 펑크, 뉴 웨이브, 신트팝에 이르는 영미팝 종합 트렌드 세트였답니다. 청년 시절 렌의 포스트 펑신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파리에 등장한 후 그의 8알을 키운 음악들은 프렌치 팝의 현대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에티엔 다우는 샹송이 지켜온 프랑스어의 미학을 지키되 이 사운드는 영미권의 전자음악에도 열어두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당시 야심찬 시도는 이후 더 많은 그리고 더 실험적인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진화합니다. 느린 템포의 힙합 비트, 재즈, 소울, 전자음향을 결합한 트립합, 빠른 드럼 비트와 베이스의 깊이를 추구하는 드럼 앤 베이스는 에티엔 다우를 만나며 프렌치팝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죠.

역할을 이뤘다라는 얘기겠죠. Weekend at Roma, 로마에서의 주말 들으셨고요. 지금도 프랑스 팝의 고전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소름! 햄넷 씨, 저 방금 소름 돋는 경험했잖아요.
1: 네?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0: 아니, 방금 대본 보는데 아이돌 한국어라는 글자가 막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스튜디오도 처음 온 것 같고, 저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요?
1: 아이고, 아픈 거 아니니까 엄살 금지. 그건 전문 용어로 자매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0: 자매 뭐요? 자메이카?
1: 아니요, 프랑스어로 자매뷰, 결코 본 적이 없는 이란 뜻인데요. 평소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며칠 쉬고 오면 늘 하던 일도 어떻게 하는 거더라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케미 씨, 오늘 좀 똑똑하신데요. 맞아요, 저는 가끔 거울 속 제 얼굴도 낯설 때가 있다니까요.
1: 그건 그냥 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참나 아니거든요.
1: 자, 아무튼 아이돌 한국어는 언제 들어도 편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자고요. Hello, I'm DJ Camden, your friendly companion who wants to make you feel at ease.
0: And I'm Micaiah, here to be your cozy space and comforting presence.

좋겠지. 너무 아프니까 I need to heal my medic. But I'm another star.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탓해. Breaking my head, breaking my step. Always 그저 잘하고 싶었고 깨지고 싶었고.

0: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지?
1: 맞아,
0: 이러다가
1: 맞아.
0: 내가 다음 동생이 뭐지? 약간 이럴
1: 맞아.
0: 때가 있고 해서 그럴 때마다 가끔 머릿속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1: 저도 이런 상황을 몇번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일단 가사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0: 저도요. 저도
1: 예.
0: 사실 왜 가사는 전 까먹은 적 없어요.
1: 네. 예. 네.
0: 가사까지는.
1: 그 가사는 까먹어도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소리 질러 이렇게
0: 그렇게 되고,
1: 하면
0: 아니 그리고 가사를 까먹을 수 없는 게
1: 네.
0: 녹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만 번 테이크를
1: 그죠,
0: 땄는데, 예,
1: 그죠.
0: 네, 근데 저는 그게 네, 신기해요.
1: 맞아요. 근데 여기 가사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소리 질러 이런 걸로 뭐 얼버무릴 수 있는데 안무는 아, 내 파트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파트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거기서 이 자매부 현상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저희는 콘서트 기간, 무대 기간에서는 자매부 현상 좀 가까이 오지 말아 주세요.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데자뷰 현상이 낫겠네요.
0: 네. 자, 그리고 자매뷰의 반대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데자뷰가 처음 겪는 일인데 익숙한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아, 이 얘기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한번 약간 자주 느끼시나요?
1: 저는 최근에 느낀 적이 있어요.
0: 뭐죠?
1: 저희가 회사에서 어떤, 뮤비 리액션을 찍었는데, 그 순간이 전 되게 데자뷰 현상이었어요. 그 중간에 딱 누가 뭐 멘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막, 난이 파트가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어? 이거, 우리가 이미 촬영했었나? 이거 두 번째 테이크인가? 아닌데, 뮤비 리액션은 그냥 한번 찍고 끝인데? 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0: 근데 우리 멤버들이 데자뷰를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 네, 저도 심지어 근데 저는 데자뷰 현상이 사실 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꿈에서 겪는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디서 했더라? 어디서 했는데? 그러면 어쩔 때는 그게 꿈일 때가 있어요.
1: 그럼 미래를 예측한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오,
0: 그래서 이제
1: 대박인데?
0: 신기한 거죠. 그 사람이.
1: 우와.
0: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겪는 걸로는 뭔가 멤버들이 데자뷰 현상을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특히 막.
0: 나 분명히 이일 기억해. 막
1: 맞아,
0: 다들 막
1: 맞아. 막
0: 그래.
1: 스케줄
0: 막,
1: 하면서.
0: 막, 특히 승모 씨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1: 승모가 좀 많이 있던 것
0: 예,
1: 같은데?
0: 뭐 지우 씨도 한번 한적 있고, 어쨌든 저희 멤버들, 네,
1: 네.
0: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데자뷰 현상이 되게 신기해요.
0: 예.
1: 그 기분이 참 오묘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0: 네.
1: 하나 드려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계속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할게요.
1: 노래는 악뮤 봄 색깔.
0: 그리고 장범준 점점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엽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지난주에는 저희 둘이서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저와
2: 네.
0: 마카 씨가 우리 지음 씨 성대모사를 했다는 소문.
3: 오 마이
0: 혹시
3: 갓.
0: 들으셨습니까?
2: 오,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두 분이
0: 네.
2: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0: 아, 진짜요?
2: 네.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아, 이게 막상 또 이제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요.
1: 쉽지 않았어요.
0: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한번
1: 아우,
0: 해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세계에서 탈출한 K. 이번엔 차원의 문을 통과해서 또 어디로 가게 될까?
1: 자, 그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4: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0: 일본은 좋았다.
2: 제가 이렇게 하나요?
1: 오늘 좀안 나오는데?
0: 아시죠?
2: 근데
0: 너무 우리 톤이다.
2: 두분다 뭔가 제가 만들어낸 억양을 뭔가
0: 왜?
2: 흉내내려고 하신 게 느껴져서,
0: 맞아요.
2: 역시 그래도 같이 해온 이 기간이 딱 느껴지는 성대모사였습니다.
0: 저는 딱이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줬는데 바로 지난 시간 K 요,
3: 케이
0: 요두 가지를
3: 지난 시간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0: 네,
3: 지난
0: 맞아요.
3: 시간 이렇게
0: 아
3: 지난 시간
0: 이걸 해줘야
3: 시간.
0: 돼요
3: 네
0: 지난 시간
3: 그런 포인트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두분다 똑같이 뭔가 하시는 게 약간 소리가 여기 있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여 여기
1: 머리 위쪽에
0: 아 머리 위에
3: 네 두성을 이용해서 네 성대모사를 하셨습니다.
1: 확실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2: 아,
1: 네.
2: 성대모사가 원래 어렵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 지우님께서 또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진짜 딱 지우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2: 감사합니다.
0: 죄송해요. 자, 오늘은 두 분이 있어서 더 든든한데요.
1: 네, 그러면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할게요.

0: 지난 시간 영화 극한 직업 세계에서 동료애를 배운 케이. 차원의 문을 통과해 오늘은 어떤 세계로 가게 될까?
1: 아이고, 여긴 또 어디야? 가정집 같은데. 꼬르르륵. 아, 배고파. 어, 저기 냉장고가 있네.
2: 동작 그만! 이봐, 둘리. 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래? 어? 냉장고 비우면 가만 안 둬.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1: 아무것도 안 했... 잠깐, 둘리라고? 그럼 여기는...
0: 케이가 놀랄 새도 없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란한 발소리.
3: 고길동 아저씨, 우리 배고파요. 밥 줘요. 뭐야, 아저씨 또 둘리 괴롭히고 있었어요? 우리 행성 깐따삐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4: 맞아요, 아빠. 둘리 좀 그만 괴롭혀요. 둘리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빠 나빠, 흥!
3: 아저씨 나빠, 흥!
2: 아이고,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이냐 지금. 내 허리가 휜다.

0: 너무 되게 그 느낌 잘 살린 것 같은데?
1: 엄청 좋았어요.
0: 그렇죠. 내 네. 기억으로 되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았는데.
2: 맞아요.
0: 오, 좋네요.
3: 감사합니다.
0: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 세계에 다녀왔습니다.
2: 네, 아기 공룡 둘리는 1983년 만화 잡지에 처음 연재된 인기 만화였는데요. 이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죠.
0: 1억 년 전, 빙하기 남극에 살던 아기 공룡이 서울 강북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2: 영호님, 지은님은 아기 공룡 둘리 보셨나요?
4: 봤죠. 어릴 때 네. 봤었습니다. 네.
5: 물론입니다. 네. 네.
4: 이 극장판에 얼음별 대모험이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방송을 엄청 많이 해줘서 아~ 어릴 때 정말 약간 명절이나 이럴 때 TV 틀면 꼭 해줬던 것 같아요.
5: 아, 저도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0: 오, 네. 둘리 진짜 레전드죠.
2: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2: 자, 어느 날 둘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근데 내가 만약 고길동이라면 둘리 귀여워 집에서 키운다 versus 아 그냥 지금도 힘들어 내 쫓는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0: 어떡해.
5: 저 뭐 선택할지 예상되시죠?
2: 네, 바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네.
2: 하나, 둘, 셋. 내 쫓는다.
4: 아무도 집에서 안 키우는 거예요? 아 사실 둘리가 너무 귀여워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고 싶은데 둘리는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둘리의 먹잇값을 제가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 둘리 공룡이니까.
3: 저도 사실 둘리가 너무 커버리면 무서울 것 같아요.
0: 네,
3: 집을 다 뚫어버리지 않을까요? 지붕이랑. 네,
0: 저는 사실 둘리를 키울 것 같아요.
2: 아.
0: 네, 일단은 아기 공룡이잖아요.
4: 아~
0: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슬프고. 아 근데 일단 그거는 뭐 서비스고. 아 사실 메인 이유는 공룡 키우면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내가 내 공룡이에요. 인간 중에서 이 세계에서 유일한 한 명. 공룡을 키우는 마카야.
4: 그쵸. 막 뭐 친구들이 나 강아지 키워, 나 고양이 키워 하는데
0: 난 공룡 키워. 이런 느낌.
3: 근데 이름이 둘리야.
0: 영어 발음으로 약간 둘리.
3: 둘리.
5: 둘리 소어.
0: 둘리 소어스. 좋다. 영호님은 뭐.
5: 네. 내 한몸 챙기기도 걱정되지. 안 됩니다.
3: 예. 그렇죠.
0: 아, 근데 진짜 밥 많이 먹을 것 같긴 해요.
3: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0: 네, 그러면 이 내 쫓는 이유가 사실 고길동 아저씨의 이유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5: 그렇죠. 네.
0: 그러면 이게 또 고길동의 잔소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철든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 다들 고길동이 화내는 상황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일단 캔느 씨,
3: 네.
0: 좀 이 고길동의 잔소리가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3: 네 이해되죠.
0: 오 철들었네요.
3: 아, 철들었습니다.
0: 아 근데 지훈 씨는 네. 뭐 어렸을 때 들었던 네. 잔소리 이제는 이해가 된다 이런 거 있나요?
4: 저는 산만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덜렁거리고 어릴
0: like
4: 때.
0: Mountain?
4: 아니요 이 산이 아니고 그 약간
0: 성격이
4: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용하지가 않고 얌전하지가 않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굴어서 좀 가만히 좀 있어 약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었거든요.
0: 네.
4: 그거는 이제 지금 좀 고쳐졌는데 덜렁거리는 건 여전히 안 고쳐져가지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빼먹고 갈 때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라도.
2: 뭐 잘 잃어버리시나요?
4: 잃어버린다기보다는 챙겨야 할 거를 안 챙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행 갈 때도 뭔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놔도 항상 하나가 뭔가 빠져 있어요.
0: 너무 그때 기분이 좀 아쉽죠.
2: 그렇죠.
4: 맞아요.
0: 영호님은 네. 잔소리 들으셨나요?
5: 저는 다리 떨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꼭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리 떨지 마, 복 나간다. 이러셨거든요. 네. 식탁에서 많이 떨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말하기 직전까지 다리를 떨다가 멈췄어요.
4: 아직 못 고치셨고.
0: 네, 아직 있네요.
5: 아직 못 고친 것 같습니다.
3: 마카 씨는 그럼 어떤 잔소리 자주 들으셨습니까?
0: 저는
3: 많았을 것 같은데.
0: 저는 많았죠. 많았는데 메인이 편식하지 마.

0: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채소를 편식하 많이 했어요. 네, 제가
1: 정말요?
0: 채소를 편식 많이 했는데 그때 다행히 제 막내 동생이 아주 어려서 다 먹던 나이거든요. 그때 편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라서 그냥 몰래몰래 제 채소를 조금씩 걔 접시에 놔두면 걔가 먹더라고요.
1: 아, 제일
0: 그래서
1: 싫어하던 채소가 뭐예요?
0: 아, 저는 막 물렁물렁한 식감을 안 좋아해서,
2: 애호박 안 좋아하죠?
0: 네,
2: 그치.
0: 애호박이나 가지, 뭐 양파 볶은 거,
2: 물렁물렁한 거 망고도 안 좋아하죠?
0: 망고 과일이니까, 네, 과일은 괜찮아요.
1: 아, 과일은
0: 네.
1: 괜찮고. 아, 그쵸,
0: 달달하잖아요.
1: 그쵸.
2: 갑자기 왜 군수해지고요? 달달하잖아요.
0: 그래서 그때 제 막내 동생이 사실 저희 가족이 애들이 4명인데 막내 동생 빼고 조금씩 편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 막내 동생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걔가 그때
2: 야,
0: 살이
2: 좋은.
0: 엄청 쪘어요. 근데 그게 다 키로 갔더라고요.
2: 와,
0: 네,
2: 챙겨준
0: 그래서
2: 거였네.
0: 오히려
2: 형수.
0: 우리가 서포트를 해준 거죠. 미래를 위해서.
2: 야, 거짓말.
1: 결과적으로 잘
0: 네,
1: 됐다.
0: 결과적으로 잘 됐다.
2: 자, 그러면 저희 4명 중에서 둘리처럼 낯선 세계에 떨어져도 잘 적응할 것 같은 사람.
3: 저는 딱이 질문을 보자마자 마카야 씨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매주 미스터리 케이 넘버2를 통해서 차원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미 적응력 갑 아니겠습니까?
2: 그쵸.
3: 네, 저도 검증되셨다.
2: 네, 저도 마카야 씨 고르겠습니다.
0: 이유가 있나요?
2: 저는 마카야 씨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끌어낼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적응력이 좋다.
3: 적응력이
2: 네, 진짜
3: 좋다.
2: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뭔가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텐션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 순간만큼은 안 피곤하고 그 순간만큼은 좀 뭔가 텐션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
2: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신기해서.
1: 저도 진짜 두 DJ분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마카야 씨고, 이두 성우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영훈님이라고
0: 그러니까.
1: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두분다 뭔가 이런 낯선 세계에 떨어졌을 때, 어쩌겠어? 이미 떨어졌는데 하면 하는 거지 뭐. 약간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방금 되게 영호님이 말할 것 같은 대사였어요. 뭔가 영호님이 캐릭터였다면 딱그 대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2: 뭐 어쩌겠어.
0: 아니 뭐 이미 떨어졌는데 해야지 뭐.
2: 어쩌겠어. 약간 캐릭터 이렇게 영호님. 뭐 어쩌겠어.
3: 아, 저 이런 캐릭터였어요.
0: 재밌네요.
2: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터리 K 드라마 극장부터 이렇게 토크까지 나눠봤는데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오승원, 아기 공룡 둘리.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2에 이런 대사가 나왔죠. 아저씨 오시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표현하다. It means to express, as in to show thoughts or feelings through words, gestures, or other forms.
0: 네, 오늘의 한국어 표현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표현하다.
3: 표현하다.
0: 한번 예시도 들어볼까요?
3: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직 어려워.
1: It's still a bit hard to express my emotions in Korean.
2: 댄서들이 춤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면 놀랍다.
1: I'm impressed when I see dancers express emotion through dance.
0: 네, 표현하다. 얘기를 더 해보면요.
2: 네.
0: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2: 아, 중요하죠.
0: 아,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4: 저 영원님 궁금해요.
5: 저요?
4: 네.
5: 저는 말로 잘합니다.
4: 아.
5: 고마우면 정확하게
4: 아,
5: 고맙다.
4: 그럼 표현했다.
5: 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한다든지 좀 더 그 친구를 좀 더 유익 깊게 봐서 챙겨줄 수 있는 걸 챙겨준다든지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3: 네. 영훈님은 네. 고마우면 밥을 사거나 뭔가 커피 같은 걸 사거나 이렇게 뭔가 자꾸 사줘요.
2: 아~
5: 돈을 씁니다.
4: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표현이죠.
3: 그쵸. 네,
4: 사실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돈이란 것. 아, 그걸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데.
5: 맞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 그렇습니다.
4: 아, 근데 저도 은근 맛있는 걸 좀 나눠 먹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진짜 고마우면 내가 아무리 다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반을 덜어주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약간 먹여주고 싶은 느낌 네.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과자가 있으면 양이 적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이게 비스킷이 한 3개밖에 없는데 아 근데 이 친구도 내 저번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뭔가 좀 배고파 보인다. 그러면 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냥 아예 그냥 건네주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2: 네.
0: 저 맞아요. 저도 근데 저는 고맙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땡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4: 맞아요. 막 항상 thanks man,
0: yeah, thanks.
4: 이러고
0: 항상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고맙다가 조금 어색해요. 저는
3: 그럴 수 있죠.
0: Thank you, I'm thank you.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땡큐도 돼요.
4: 저도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
0: 그쵸?
4: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3: 아, 정말요?
0: 네, 생각보다.
3: 오.
4: 뭔가 그냥 영어로 에이 땡스
5: 때는
4: 약간 뭔가 고마워 되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두근두근거리는 말인 것 같아요.
0: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는 감사합니다.
4: 맞아 맞아.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많이.
0: 근데 친구들한테는 땡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 저는 이 고맙다라는 말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 뭐 친한 네. 친구가 도와줬다 그러면 너 지난번에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진짜 고마워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4: 이렇게 디테일하게
3: 얘기하는 것 같아요.
4: 이거 좋다. 왜냐면 그러면 그때의 상황을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3: 그쵸.
4: 이거 때문에 고맙고 나는 너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다.
3: 맞아요.
4: 이거 되게 좋은데요.
0: 좋은 방식.
4: 이거 한번 좀 저희가 써봐야겠어요.
5: 꿀팁이었습니다.
4: 네.
3: 멤버분들한테 한번.
4: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고맙다는 표현 너무 좋은데
2: 네.
4: 사실 좀 어려운 표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감정들이 있는데 아 저는 좀 화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화내는 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화내고 싶은데 뭔가 나중에 화내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안 겪고 싶어서 참는 느낌인 것 같아요.
5: 일부러 네. 화를 안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4: 네. 되도록이면.
5: 되도록이면. 네.
0: 저는 미안한 거요. 미안한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미안. 어떤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걸 이제 할 때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3: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미안한 거.
4: 미안함.
3: 저도 바로, 캠들이랑 똑같아요. 네. 미안하다는 이 말이 고마워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데 미안해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쵸. 모르겠어요. 그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5: 저 같은 경우는 부러움이었습니다.
4: 오, 부러움. 네, 아,
5: 부러움. 부러움의 감정 표현을 그러니까 대상을 놓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4: 네.
5: 근데 뭐 때문에 부러운지도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아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면서 저 사람한테 부럽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4: 오.
5: 네, 감춰요.
0: 아,
5: 네, 내가 약한 것 같으니까.
0: 아,
5: 네.
0: 아 근데 속으로는 네. 부러워하고 있어요.
5: 네. 아. 느끼죠. 네.
4: 아, 근데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아, 너무 부럽다 이러면 약간 약해 보이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5: 조금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면 부러워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4: 네.
5: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니까.
4: 맞아요, 맞아요.
5: 어, 내가 이러면 너무 약하고 안, 아~ 좀 안 좋은 면이 있는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0: 어, 근데 네. 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데.
4: 근데 부러움은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부러움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 그럼요.
5: 맞아요, 맞아요.
4: 많이 많이 부러워하십시오. Yes, sir.
5: Yes, sir.
0: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도 같이 풀어볼게요.
3: 말만 잘 표현해도 큰 빚을 갚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말 한마디에 싸움도 끝난다.
5: Round 1, fight.
3: 2번, 말 한마디에 분위기 싸해진다.
4: 아, 이거 어떡하지?
3: 3번, 말 한마디에 야근도 한다.
5: 그래도 그건 좀...
3: 4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4: 죄송합니다.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4: 오, 여기 무서운 야. 게 하나 있었는데요.
3: 오, 진짜 무서운데요?
5: 그건 좀...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4: 아. 말 한마디에 야근을 한다가 좀 무섭네요.
3: 아, 무섭네요.
5: 야근을 하면은 돈이 생기긴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이게 제 생각에 좀 돈이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5: 그래요.
4: 네. 그럼 항공인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원필의 사랑병동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2026년 막둥이의 일기. 오늘은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얘기를 나누었다. 옛날에는 궁시렁거리기만 하는 고길동 아저씨가 얄미웠는데 지금은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두빈 형아가 궁시렁거리더라도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해줘야겠다. 나는 착한 막둥이니까.
1: 네, 막둥이의 일기 듣고 왔고요. 착하다고 주장하는 막둥이에게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뭐 맞춤법 요정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님!
2: 네, 맞춤법 요정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일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주 하다라는 뜻의 한국어는 궁시렁거리다가 아니라 구시렁거리다입니다.
0: The Korean word for repeatedly muttering complaints in a way that sounds annoying or like grumbling is 구시렁거리다.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구시렁거리다.
3: 구시렁거리다.
1: 구시렁거리다.
0: 자, 구시렁거리다.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나도 모르게 조금은 좀 귀엽게 구시렁거리는 순간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예를 들면 뭔가 메뉴를 주문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1: 메뉴.
0: 그러나, 네, 그러면 네. 아,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나는 저거 먹고 싶었는데. 이런 적이 사실 최근에 있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0: 네,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스트로베리 타르트라고 했는데 스트로베리 요거트로 들으셔가지고.
1: 그래서, 너무 다르잖아.
3: 네, 너무 다르잖아요.
0: 그래서 음료수를 제가 두 개 들고 집으로 걸어갔거든요. 원래는 음료수 하나 들고 타르트를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른쪽에 요거트까지 들고 근데 그때

0: 심지어 그 설탕을 안 먹으려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거트를 집에 가져가서 멤버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때 조금 약간 나 저거 안 시켰는데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만들으셔가지고. 네. 혹시 뭐짐 씨는 좀 구시렁거리는 거 있으실까요?
2: 저는 있습니다. 배고플
0: 오.
2: 때.
0: 아, 배고플 때.
2: 네, 배고플 때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가서 나 배고파. 오늘 뭐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1: 아,
2: 하는
1: 오,
2: 편입니다.
1: 귀엽게 구시렁거리시네요. 네.
0: 자, 그럼 영호님의 귀여운 구시렁.
1: 아, 귀엽진 않은데. 네. 저는 운전할 때 구시렁거리는 편이에요.
0: 오.
1: 운전할 때, 운전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제일 오른쪽 차선을 가면,
0: 네.
1: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는 선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신호가 걸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냥 우회전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0: 네.
1: 신호에 상관없이. 저는 거기 서 있었죠. 직진도 가능하니까.
0: 그쵸.
1: 뒤에서 빵빵거리지
0: 아,
1: 않습니까? 그러면
0: 방광을.
1: 아무리 그래도 못 비킵니다. 그러면서
0: 그러네.
1: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0: 캐논 씨는요?
3: 저는 잠에서 덜깰 때. 네, 제가 메이크업 받기 전에 가끔씩 잠을 잠깐 잘 때가
0: 그쵸,
3: 있잖아요.
0: 그쵸.
3: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아, 나 오늘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오늘도 약간 막, 나 오늘 좀더 밝게 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장난칠 때가 있어요. 네, 메이크업 쌤한테.
0: 맞아요. 또
3: 잠에서
0: 저희가
3: 덜 깨가지고.
0: 맨날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3: 네.
0: 되게 재밌는데, 이 구시렁거리는 게,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잣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귀엽네요, 다.
3: 네.
2: 그러네요, 다들.
3: 자, 이게 그럼 혼자서 구시렁거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0: 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3: 저도요, 이거를 표출을 좀 해야
0: 그쵸.
3: 속에 담아두는 것보단 더 나은 것 같아요.
1: 혼자만 있으면, 혼잣말에 가까운 구시렁을 하게 되면,
0: 네.
1: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음이
0: 오.
1: 안 된다는 쪽이고,
0: 네.
1: 아까처럼 뒤에 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는 도움이 되죠. 명확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있고, 이 사람을 향해서 제가 안 들리지만,
3: 그치, 그치, 그치.
1: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거는 도움이 된다.
2: 저도 동감합니다.
0: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약간 표출을 해야 되니까, 도움이 되네요. 자, 이렇게 막둥이의 일기까지 살펴봤고요. 두분 보내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 됩니다.
1: 벌써 갈 시간인가요? 네.
0: 그러니까요.
3: 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2: 바로바로바로
0: 4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였습니다. 네, 퀴즈의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남겨주세요.
3: 이제 진짜 두분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2: 와우.
3: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영호님, 지음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끝곡으로 10cm 서랍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3: 항공이들아,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0: 바이바이.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Anxiety. 이 불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가방, 그러니까 불안 가방이

0: Good evening, everyone. 4월 29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앞서서 anxiety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불안하면 얼굴에 굉장히 그러니까 막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써가지고 좀 집중을 하는데 그거 하면 장점이 뭐가 없어지냐면 불안감 그리고 배고픈 게 잠깐 사라집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20260님께서요. 불안핑을 위한 아이템 구성이 너무 좋은데요. 올리비아 딘의 보이스가 편안하니 음악으로 진정해 보아요 하셨습니다. 오. 자, 제니 러브스 뮤직님이요. 저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 삽니다. 스트레스 풀려고요. 리테일 테라피. 자, 오늘도 특별하신 분 모시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뭔가 바나나 이렇게 브레드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 왠지 이분 반경 20m 내로 들어오면 불안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우리의 불안함 응급 키트 크리스틴 쌤.
1: Hello.
0: 어,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1: Oh, I tell you, these introductions, I always look forward to these introductions. There's always something about me.

0: 아,
1: 굉장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0: No, it's so fun.
1: Oh, thank you, thank you. Sam, what do you do when you feel, anxious?
0: I don't have time to feel anxious. Yeah, I'm sorry. I'm just too busy. Seriously, I have zero time.
1: 혹시 불안하면은 바나나 브레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0: Yeah, maybe I do some cooking. Yeah.
1: 지금 스튜디오에 뭔가 바나나 냄새가 막 퍼지고 있는데요.
0: Yeah, I
1: 빨리
0: know.
1: 먹고 싶습니다.
0: I know.
1: 네. 작가님이 안 달고 너무 맛있어요 하시는데요.
0: Yeah, so everyone, I made actually today I made banana bread and I'm wearing yellow to celebrate banana day. Today is banana day.
1: Banana Day. 오늘 노랗게 노랗게 진행해
0: Yes.
1: 보겠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하루 한 문장, 매일 딱한줄한 문장입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바로 만나볼까요?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정격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우디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0: Amid persistently high oil prices, public transit demand has jumped, worsening congestion during peak hour commut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boosting service frequency and pushing companies to expand flexible work schedules to ease the crunch.
1: 고유가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기업의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등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0: Fresh rules come into force at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kicking off this June. Any player who covers their mouth during a confrontation or walks off the pitch to dispute a call will face an immediate sending off.
1: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상대와 대치 중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퇴장이 가능해지고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장을 떠나는 경우에도 레드카드가 적용됩니다.
0: Concerns are mounting over the surge of AI-generated deepfakes,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fake celebrity content. Pop star Taylor Swift is now fighting back,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for her voice and likeness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
1: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과 음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유명인 사칭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권 출원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0: The United Arab Emirates, a key Middle East oil producer, has abruptly pulled out of OPEC, dealing a blow to the Saudi-led oil cartel and rattling the region's energy balance. Despite the shakeup, U.S.-Iran tensions are keeping crude prices on an upward track due to persistent supply concerns.
1: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정격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우디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OPEC 회원국 가운데 산유량이 세 번째로 큰 나라죠. 네, 근데 OPEC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된 OPEC 플러스 여기서도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해요.
0: Okay. Right. So for people who may not know what OPEC is, mm-hmm. it's an acronym for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So mm-hmm. there are 13 countries, and countries primarily from the Middle East, Africa, and Venezuela. Mm-hmm. Okay, like Nigeria, Congo, Saudi Arabia, UAE, so they're all part of OPEC.
1: 아, 열세 국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네요.
0: Yes, that's right. So this is a big deal because UAE is saying, okay, we're pulling out. Mm-hmm. We are no part of this organization.
1: Right.
0: And this is a big deal because these countries determine, okay, how much oil are we going to produce? Mm-hmm. How much are we going to export? How much are we going to charge? Mm-hmm. So they kind of have to, you know, work together and they're setting these rules. But then you've got this UAE,
1: right.
0: and they're doing their own thing. So we don't know how that's going to work out.
1: 아,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뭐 원유를 뭐 이렇게 퍼낼지라든가 뭐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거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혼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밸런스가 좀 깨지게 되겠네요.
0: Perhaps. Right? We don't know exactly, but they are a big producer. And, you know, they kind of want to produce more oil and export more oil.
1: Right. 그러니까 산유량 제한에서 벗어나 생산을 좀 늘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지정학적 불안이 있다 보니까 유가는 여전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케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United Arab Emirates, a key Middle East oil producer, has abruptly pulled out of OPEC, dealing a blow to the Saudi-led oil cartel and rattling the region's energy balance.
1: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정격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우디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반가운 갑자기 할 때 abruptly.
0: Yeah.
1: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랍 에머레이트가 갑자기 이제 뭔가 풀아웃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abruptly 하니까 갑자기 행동한 건 알겠는데 풀아웃 하는 것은 뭘 당기는 건가요?
0: Good question. So here when you pull out, usually in this context it's you're coming out or you're exiting from an organization or an agreement or some sort of situation. You're backing out.
1: Okay.
0: You're coming out. So you were part of it and you're withdrawing.
1: 아, 그럼 pull out 하는 거가

0: 느낌이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당기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풀아웃 한다는 건 빠져나오다, 철수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풀아웃 한 상태예요. of OPEC, right?
1: Mm-hmm.
0: 자, 이러면서 dealing a blow to the Saudi-led oil cartel. 이거는 dealing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Mm-hmm. 뭔가를 다루거나 대하거나, mm-hmm. right? Dealing a blow.
2: That's right. To deal a blow is just basically a blow. Anytime you see this word, mm-hmm. it's kind of like a punch.
0: Okay.
2: Okay. So if something deals a blow, it means it causes damage or setback. So it causes harm. It's like being punched in the face.
0: 뭔가 터지는 느낌이네요. Right? Like, deal a blow.
2: Bam! Yeah.
0: Okay, so uh-huh. deal a blow라고 하는 건 damage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hmm. 저 지금 오일 카르텔에다가 뭔가 damage를 가했다. Blow를 deal 해버렸다.
2: Yeah.
0: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rattling the region's energy balanc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역의 에너지 이런 balance 같은 것을 rattle 하며라고 했거든요.
2: Yeah, if you rattle something, we've talked about this with the rattlesnakes, right?
0: Yes, yes.
2: It shakes. So if there's balance, it's very stable. But if you shake it, then it becomes unstable, right? So if you rattle here, the region's energy balance, it means that, wait, we're off balance a little bit.
0: 아까 말한 딱 그거네요. 그렇죠? 불안함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럼 이거는 원래 분위기를 이렇게 막 동요시킨다라고 하면 stir이라는 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Stirring the crowd or something. 근데 그것보다 더 rattle은 심각하게 흔드는 느낌인가요?
2: That's right. Shaking. It's literally like or like a rattlesnake, you know, when they rattle their tails.
0: Okay.
2: That's rattle. Yeah.
0: 아, 그러면서 OPEC에서 풀아웃 함으로써 지금 타격도 입히고 또 뭔가 밸런스를 rattle 흔들면서 말이죠.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 Despite the shakeup, U.S.-Iran tensions are keeping crude prices on an upward track due to persistent supply concerns.
0: 네, 이런 대규모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So despite the shakeup. 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Shake up 좀 설명해 주세요.
2: Yes, I mean you could say you shake things up, or in this case, it is used as a noun. A shake up is basically a major change.
0: A major change.
2: That's right. So here, they pulled out. Now this organization. Okay, wait a second. Wait a second. UAE is no longer here. What are we going to do? How are we going to, you know, we got to change our numbers.
0: Right.
2: You know, they've got to do a lot of adjusting if this happens. The production, price, all of those things.
0: 그러니까 shake up 한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 큰 변화를 얘기를 할 때 shake up이라고 쓰네요. 그래서 이건 사실 동사로는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걸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뭔가 좀 너무나 좀 boring 하고 변화가 없는 느낌에서 let's shake things up a little bit.
2: Shake things up. That's right. And companies, there could be a shake up in the company as well. Maybe there's like no profits.
0: Right.
2: And they got to kind of make some major changes.
0: So shake up 한다는 건 단순하게 요만큼 바꾸는 게 아니네요. 대규모 재편, 뭐 기존 질서를 흔드는 개편 수준. 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US와 이란 사이의 이런 tensions, 긴장감 같은 것들이 keeping crude prices on an upward tr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 Yeah. You know, when we listen to the news, there's always something about something increasing, surging, plummeting, going down.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on an upward track means that it is continues to rise, continues to increase.
0: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트랙이 그 트레인 트랙 그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트랙에 이렇게 올려놓는 느낌?
2: In some ways, you could.
0: Okay. So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upward 한 트랙에 계속 keep 해놓는다.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mid persistently high oil prices, public transport demand has jumped, worsening congestion during peak hour commut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boosting service frequency and pushing companies to expand flexible work schedules to ease the crunch.
0: 네, 고유가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기업의 유연 근무를 확대하는 등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라는 기사예요. 기름값이 올라서 뭐 혹은 차량 오부제, 뭐 홀짝제 동참하려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에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월 같은 때 엄청 더 북적이거든요. 그렇죠?
1: Oh, right? yeah. So people are just now thinking, okay, well, you know, gas is so expensive. Mm-hmm. I'll leave my car at home and let me take the subway or the bus. Mm-hmm. And so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you know, really bad rush hour congestion.
0: Right.
1: Usually during rush hour, Sam, mm-hmm. it's always crazy.
0: Yeah.
1: Yeah.
0: You know, always subways, crowded anyways.
1: Like, but it's more so.
0: Mm-hmm. 장난 아니겠네요.
1: Yes. So the government has added 4 extra daily runs on 196 Seoul bus routes. Mm-hmm. And they're also considering hiring chartered buses for these very popular bus routes. Mm-hmm. And if you don't take public transportation between 6:30 to 9 a.m. and 5 to 7 p.m. Mm-hmm. They're going to have a fare refund system.
0: 오, yeah. 환급 제도까지 지금 도입이 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버스 196개 노선 1, 4회로 증편, 그리고 광역 버스 같은 경우에 혼잡 노선에는 전세 버스를 투입할까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제일 좀 그렇네요. 그 신기하네요. 그 교통비를 환급을 yeah.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혼잡 시간대에 이용을 할 시에 그렇게 되겠지만 뭔가 굉장히 조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Yeah.
0: Right?
1: Mm-hmm.
0: Okay,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Amid persistently high oil prices, public transit demand has jumped, worsening congestion during peak hour commutes.
0: 네, 고유가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Conges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ngestion, right?
1: Yeah.
0: So congestion을 이 상황 자체가 더 worsen 시키고 있다,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0: to cover their mouth.
1: 와,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스포츠맨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손을 빼면 할 수가 없으니까.
0: Yeah, so they like put their t-shirt like this and cover their mouth. They can't do that.
1: 아, 이제는 뭔가 더 엄격하게 그런 행동을 막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Fresh rules come into force at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kicking off this June.
1: 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라는 문장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So fresh rules come into force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enforce가 된다, 시행이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So 새로운 룰이 이제 효력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어가 볼게요.
0: Any player who covers their mouth during a confrontation or walks off the pitch to dispute a call will face an immediate sending off.
1: 네, 상대와 대치 중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퇴장이 가능해지고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장을 떠나는 경우에도 레드카드가 적용됩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입을 가릴 때 그냥 혼자 가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during a confrontation 중에 가리는 플레이어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0: That's the key point, right? They cover their mouth during a confrontation. So, what is a confrontation? This is an argument, but two people, they're arguing. It could be verbal, but sometimes it could be physical. So, it is not just simple argument like, hey, what's wrong with you? It's not. It's definitely a heated
1: Like,
0: argument.
1: whoa,
0: Yeah,
1: what?
0: almost. Yeah, you almost feel uncomfortable because you feel like it's gonna get physical.
1: 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뭐 때리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가까운 상황에서 막 흥분 고조된 상태에서 입을 가리면 아 이게 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So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치, 충돌, 뭐 정면 대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or walks off the pitch. 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Okay, so the pitch is the soccer field. Okay, but the idea is walk off really means to walk away or to leave. But the feeling that you get with walk off is like you don't have permission to leave, but you just walk
1: 아,
0: off.
1: 그냥 걸어서 나는 나가 이게 아니라 원래 너는 나가선 안 돼. 그런데 난 무시하고 갈 거야. 하면서 가는 게 walk off의 느낌이 들어갔네요.
0: That's it. There is that
1: 오케이.
0: nuance, heavy nuance there.
1: So, 그리고 여기서 아까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the pitc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국에서 쓰는 football field를 영국에서 쓰는 스타일로 바꾼 단어가 되겠네요. So, 거기에서 그냥, 아, 나 상관 안해 하고 walk off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walk off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겠죠. To dispute a call이라고 나와요.
0: Okay, so a call is not like the call that we get on our phone, but when referees, they make a call. So basically, they make a decision about like what, okay, that's a foul, you know, or like, oh, you know, yellow card. You know how they do that, right? So they. Soccer players, sometimes you see them like, you know, like, no, that was, you see the
1: What did I do
0: expression, well,
1: wrong?
0: that's not, I didn't do anything wrong,
1: Yeah.
0: right? So they're disputing the call, the referee's call. Referee says that you did, you know, that's wrong. Okay,
1: 아,
0: you get penalized.
1: 판단 같은 거네, 결정이네요.
0: Yes.
1: Okay.
0: And then disputing is basically saying you're arguing about it.
1: Right.
0: Like, that's not right. You know, that's not fair.
1: 억울하다, 막 이렇게
0: Yeah.
1: 하는 거, 막 우와, 막 하는 거. So, a call이라고 하는 건 전화 거는 call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의 결정, 뭐 판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dispute 하는 것은 그것에 항의하다. 그래서 그러려고 막 피치를 떠나고 마음대로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Will face an immediate sending off를 face 할 거래요. 직면할 거래요. Sending off는 어디 보내는 겁니까?
0: Yeah, they're sending
1: 네.
0: up. They're sending them off the pitch. You know when you get a red card? So you got to go. Bye-bye. So immediately they now it is absolute that if they do anything like that, they show that kind of behavior, they're out.
1: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서 특히나 게임 같은 데

0: 스포츠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o sending off는 정말 보내버린다는 느낌, right? So 퇴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walk off도 그렇지만 send off도 그렇고 off는 뭔가 떨어져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Fresh rules come into force at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kicking off this June. Any player who covers their mouth during a confrontation or walks off the pitch to dispute a call will face an immediate sending off.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축구 경기 중 레드 카드를 받아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퇴장을 의미하는 표현.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Number 1, face off. Number 2, sending off. Number 3, kick off.
0: 네, 축구 경기 중 퇴장을 의미하는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Number 1, face off. Number 2, sending off. Number 3, kick off.
0: 네, 뭐 힌트 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1: Sorry, no hints.
0: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aylor Swift with Cruel Summer.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축구 경기 중 퇴장을 의미하는 표현은 바로 뭐였을까요?
2: Number two, sending off.
1: That's right. 자,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Chocolate Blossom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117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Concerns are mounting over the surge of AI-generated deepfakes,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fake celebrity content. Pop star Taylor Swift is now fighting back,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for her voice and likeness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
1: 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과 음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유명인 사칭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권 출원에 나섰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발달하면서 이제 유명인들 이미지, 목소리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전에는 기술이 아직 발전 안 했으니까 아유 이거는 가짜다 하겠지만 이제는 너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2: Oh, I mean they really sound similar,
1: right?
2: And they look similar. So sometimes it's very hard to tell whether it's the real thing or not.
1: Mm-hmm.
2: And so it seems that Taylor Swift has filed trademark applications so that they can protect her voice, mm-hmm. her songs, and image. So her songs are protected.
1: Okay.
2: But the voice, you know, that's another thing.
1: I didn't know you could protect your voice too.
2: Well, it's not easy to do. And this is something that voice actors also have to deal with. With AI.
1: 성우들도.
2: Yes. They are using those voice actors' voices everywhere.
1: Oh, no.
2: Yeah.
1: For free.
2: Right.

0: So unless you have that protection or contract, this sort of things can happen.
1: 와, 이게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하는 그런 말들도 있대요. 뭐 시그니처 말 같은 건데 안녕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뭐 안녕 테일러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입고 기타 치면서 뭐 화려한 옷들 뭐 이런 모습도 실제로 뭔가 그 상표권을 가지고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0: Yeah, so there's just a, you know, this deep fake content is spreading like wildfire.
1: 아.
0: And so this is the future that we're looking at because technology has gotten so good and it continues
1: 네.
0: to improve every day as we speak.
1: Mm-hmm.
0: And so we don't know what is to come.
1: 이게 진짜 AI 악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Concerns are mounting over the surge of AI-generated deepfakes,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fake celebrity content.
1: 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과 음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유명인 사칭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애매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So blurring the line between the real and fake celebrity conten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Yeah, when you see something and it's blurry, like maybe your eyesight is not so good and you take off, like if I take off my glasses, it's kind of blurry, Sam. So I need my reading glasses.
1: 약간 흐릿흐릿한
0: 거. Oh, yes, that's right. So if things are blurring between this and B, it means that like, I don't know which is which. They both seem very similar or maybe it's like this. It becomes very unclear. The distinction becomes less and they kind of combine as if they're one or the same.
1: Okay. So 이게 뭐가 뭔지,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AI deepfakes들이 그런 라인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다. 이거는 가짜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굉장히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뭐 포토샵 같은 데서도 blur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이제 흐릿하게 해서 사람들이 속게끔. Right.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Pop star Taylor Swift is now fighting back,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for her voice and likeness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
1: 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승인되지 않은 AI 사용을 규제하며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에 대한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fighting back 맞서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하면서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So if you seek something, you're trying to get something. But the idea is that you are kind of pursuing, that you are making great efforts to do it.
1: 아, 그럼 단순하게 look for 하는 것보다 seek 하면은 더 열심히 막 막 패션을 가지고 찾는 거네요. Okay.
0: So here she is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means that she is getting, you know, she's legally registering, you know, her voice and her likeness and she's taking it, you know, with the law. Yeah, she wants to make sure that she is going to safeguard her voice. And the way, you know, the likeness, like the photos or videos that look like her.
1: 아, 왜냐면 그냥 don't use it. 이렇게 버리면 뭐 보호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0: Yeah,
1: right?
0: Yeah, like, oh, if she just says, you know, hey, listen, guys, you know, that's not right. It's not enough.
1: Right.
0: It's not enough. So she is taking legal action.
1: 아, 그 legal action이 trademark protection인 거네요. Okay, so 그런 것들을 seek한다는 것은 바로 상표권 보호를 뭐 신청하다 의혹을 좀 하면요. 하지만 그거를 찾으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for her voice and likeness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알겠는데요. Likeness는 뭘까요?
0: Likeness basically means her appearance, her physical appearance. So something that looks like her.
1: 아,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0: Yes,
1: 모습 같은
0: her physical
1: 거?
0: image.
1: 와, 그런 것까지도 하긴 AI가 다 만들어내니까.
0: Oh, of course.
1: Okay.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0: Yeah.

0: that's right. And we've talked about the expression to crack down on. It's very similar.
1: 네.
0: Clamp down on. Maybe crack down on is a little bit more severe, mm-hmm. but it means to basically strictly control or to tighten regulation mm-hmm. or enforcement.
1: Okay.
0: Mm-hmm. So she wants them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
1: Mm-hmm.
0: If she gives the permission, it's okay.
1: Mm-hmm.
0: But if she doesn't give the permission and she sees all of her voice and likeness on the internet, then that is illegal.
1: Ah, okay. So clamp down on 하는 것은 crack down on과 굉장히 비슷한데 mm-hmm. 표현 자체가
0: mm-hmm.
1: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의 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강하게 단속하는 거, 규제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1: Okay.
0: Mm-hmm.
1: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 trademark protection을 내가 찾아낼 거야. 결국에는 이것을 신청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네요.
0: Yeah, and I right? do feel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1: mm-hmm.
0: of many celebrities, writers.
1: 그러니까요.
0: They're probably going to get on board.
1: 와, 이제 시작이군요.
0: Mm-hmm.
1: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Concerns are mounting over the surge of AI-generated deepfakes,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fake celebrity content. Pop star Taylor Swift is now fighting back, seeking trademark protection for her voice and likeness to clamp down on unauthorized AI use.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죠. 오늘의 뉴스에서 나온 중요한 표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pute a call. 여기서 call은 전화가 아니었죠. 뭔가 판정, 결정, 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판정에 항의하다.
0: The coach disputed the call during the match.
1: 네, 코치는 경기 중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의를 막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AI가요 너무나 지금 현실 그리고 가짜 이런 것들의 라인을 막 blur 시킨다고 했었어요. So blur the line이라고 하면 경계를 흐리다, 구분을 모호하게 하다.
0: AI is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fake.
1: 네,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자, pull out, 누구를 당긴다, 여기서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빠져나오다, 철수하다 정도가 됐는데 지금 쌤의 설명에 의하면 좀 급하게 기대치 못하게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0: The team pulled out of the tournament at the last minute.
1: 네, 팀은 마지막 순간에 se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Ellie Goulding. It's Love Me Like You Do.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평소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생활 속 소음 문제와 공연 예술 사이에서 과연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향 종합 운동장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샘이라면 뭐 이런 스테디움 바로 앞에 사시는

0: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거기가 딱 보여요. 근데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러면은 거기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데 사시겠어요?
1: I'm moving. I'm moving. Actually, my house is about 10 minutes away from the stadium.
0: Really?
1: But of course, I can't hear everything. But when there is a big concert during the BTS concert, you heard like the fireworks. And you do hear a little bit of that.
0: All the way from there?
1: Yeah. Wow. So okay. I can't imagine people who live closer to the stadium. It's probably very disturbed, you know, just, how shall I say, very noisy and quite inconvenient.
0: 저도 약간 agree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집은 좀 쉬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complaints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미션 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요.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주실 영어 문장을 드릴 겁니다. 자, 크쌤 부탁드려요.
1: All right. People of all ages gathered from New York City's five boroughs.
0: Right. 한 번만 더요.
1: People of all ages gathered from New York City's five boroughs.
0: 네. 자, 애매한 부분, while guess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이것의 우리말 의미로 해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Sam, 네? you're always smiling when you hear Deep Dive Daily.
0: 이거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저 어떡하죠? 이거 Deep Dive Daily 나올 때마다.
1: Every day you're smiling. I'm like, is it a good thing?
0: 그럴 때마다 저 어떤 줄 알아요? Yes, ma'am. 저도 모르게 대답할 뻔합니다. 중독성이 강해요.
1: All right, back to the title. All right. Forest Hills homeowners win $150,000 in battle over concert noise.
0: 네, 공연장 소음과의 싸움. 포레스트 힐 주민들 15만 달러 승소.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연장 소음을 둘러싼 주민들과 도시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뉴욕 퀸즈의 포레스트 힐이라는 지역의 주민 단체가 소음 문제로 시와의 분쟁 끝에 15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냈대요. 근데 정작 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십 년 이어진 공연장 그리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연의 즐거움과 일상의 불편 사이 그 균형은 어디쯤일지요? 네, 오늘 기사 일부 발췌해서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1: In a settlement reached March 17th, the city agreed to pay $150,000 to the Homeowners Association, the Forest Hills Garden Corp, and the captain of the police department's 112th precinct agreed to consult with the corporation on security plans for all events held at Forest Hills Stadium, which has hosted high-profile concerts since the 1960s.
0: 네, 합의에 따르면 뉴욕시는 포레스트힐 가든스 주택 소유주 협회에 1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경찰서 112 지구대 책임자는 포레스트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대해 보안 계획을 협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1960년대부터 유명 콘서트가 열려온 곳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소유주 협회랑 이제 뭔가 싸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 커진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In a settlement reached March 17th, the city agreed to pay $150,000 to the Homeowners Association, the Forest Hills Gardens Corp.
0: 네, 3월 17일에 도달한 합의에서 시는 주택 소유자 협회인 포레스트 힐 가든스 주택 소유주 협회에 1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in a settlement reached 뭐 언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A settlement라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1: Okay, so anytime you hear, you often hear it with the word reach. They reached a settlement.
0: Right.
1: Meaning they were in a lawsuit. They were in the court and there was a dispute.
0: Right.
1: Okay? And maybe this company sued the city,

0: Right.
1: Right. And so they reached a settlement, which means that, okay, and usually with a settlement, you do get money.
0: Mm-hmm. Mm-hmm. 그렇죠. Mm-hmm.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1: Yes, you get money.
0: 우리 둘이 싸우고 있는데 settle 하자. Uh-huh. 대신에 I need some money.
1: Money. So you get some money, mm-hmm. and then the lawsuit is gone.
0: 아.
1: No longer fighting over this.
0: 결국에는 돈이었군요.
1: Yes. 네.
0: So settlement라고 하는 게 합의, 타결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in a settlement reache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Reach a settlement라는 표현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에 도달하다. 자, 그 settlement에서 the city agreed to pay $150,000, 15만 달러 to the Homeowners Association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단체일까요?
1: Okay, it's short, or actually the short form, the acronym is HOA.
0: Yes.
1: Now, this is a little different in Korea. Mm-hmm. All the 아파트, mm-hmm. we have the 관리사무소, right?
0: Yes,
1: okay.
0: Yes.
1: And in some ways, that is kind of the Homeowners Association. Mm-hmm. Kind of the equivalent.
0: 네.
1: In America, you have apartments for rent, mm-hmm. but you also have things like condos that you can mm-hmm. buy. They're kind of like apartments
0: right.
1: or townhouses mm-hmm. that you can buy. And in that area, mm-hmm. the people who manage that area, that neighborhood, mm-hmm. there is the Homeowners Association.
0: Nah.
1: So if you buy a condo, you pay them a monthly fee, just like we do with the 관리비.
0: 아, 이 여기서 있는 분들이 힘이 엄청 강력해요. 약간 뭐 반상회 같은 것도 실제로 하고요.
1: Yeah.
0: 막 모여가지고 우린 이번에 이런 걸 할 거다. 이번에 뭐 저 뜰을 무슨 색으로 칠할 거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참가 안 하면 엄청나게 뭐 눈치가 보이게 되고 강하더라고요.
1: Yeah.
0: 강력한 집단이에요.
1: It's a little bit more involved
0: right.
1: than your regular 관리사무소.
0: Yes, yes.
1: Yeah.
0: So Homeowners Association이라고 하면 주택 소유자 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And the captain of the police department's 112 precinct agreed to consult with the corporation on security plans for all events held at Forest Hill Stadium, which has hosted high-profile concerts since the 1960s.
0: 네, 경찰서 112 112 지구대의 책임자는 1960년대부터 대형 콘서트를 개최해온 포레스트 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대한 보안 계획을 해당 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Security plans에 대해서 그 corporation, 여기서는 이제 협회를 뜻하겠죠. 그쪽이랑 협의를 뭐 하기로 했다. 그죠? consult, 여기서 consult with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는다기보다는 협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협의를 하냐면 on security plans, right?
1: Right. So they're getting the money, $150,000, and also they'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police
0: mm-hmm.
1: Police department
0: okay.
1: over security plans.
0: Mm.
1: So security plans basically means, you know, plans to keep that area
0: mm-hmm.
1: safe.
0: Mm-hmm.
1: For example, you know, how many police officers are we going to have
0: okay.
1: during a concert? Or how are we going to control the crowds?
0: Mm-hmm.
1: How are there going to be security guards?
0: Mm-hmm.
1: Things like that. That is all part of security plans.
0: 아, 오케이. So 관할 경찰서가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같이 closely work together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agree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런 보안 계획에 관련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그 이벤트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대요. Forest Hills Stadium이라는 곳에서. 근데 여기가 high profile concerts들이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됐다고 하거든요.
1: Yeah. So I think that's why so many people are complaining because we have high profile. These are not just like quiet mm-hmm. concerts.
0: Right.
1: These are high profile. If something is high profile, it means that famous people come here.
0: Mm-hmm.
1: Like big celebrities,
0: right.
1: well known.
0: Mm-hmm.
1: Maybe like Beyonce.
0: Beyonce.
1: Or like Jay-Z, I don't know, as a couple.
0: 유명한 사람들.
1: Yeah, like, yeah, I don't know.
0: High profile 하다는 게 진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다 아는, 그렇죠?
1: Taylor Swift.
0: Right.
1: Yeah.
0: 엄청 엄청 엄청 유명한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1: Mm-hmm.
0: 그렇죠? 그래서 high profile concerts 하면 진짜 작은 뭐 조용한 콘서트 아니라 대형 유명 콘서트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In a settlement reached March 17th, the city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Forest Hills homeowners win $150,000 in battle over concert noise. 공연장 소음과의 싸움, 포레스트 힐 주민들 15만 달러 승소 내용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뉴욕 퀸즈의 포레스트 힐 주택 소유주 협회는 오랫동안 이어온 공연장 소음 관련 민원을 두고 뉴욕시와 합의에 도달을 했죠. 그런데 이 합의에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 단체 대표는요, 이 합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파트 만나볼게요.
1: The Forest Hills Gardens Corp has been engaged in litigation against the Westside Tennis Club and Tiebreaker Productions, which runs the club's Forest Hills Stadium as a concert venue. Residents of Forest Hills have long said that the concerts are disruptive, attracting crowds of people from across the city's five boroughs and producing hours of noise that shake their mainly Tudor-style homes.
0: 네, 포레스트 힐 가든스 측은 그동안 웨스트사이드 테니스 클럽과 이곳 스타디움을 콘서트장으로 운영하는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콘서트가 도시 전 역에서 많은 인파를 끌어오고 몇 시간씩 이어지는 소음으로 주택이 흔들릴 정도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이 흔들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정말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죠.
1: Oh, I can imagine.
0: 과장은 했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Forest Hills Gardens Corp has been engaged in litigation against the Westside Tennis Club and Tiebreaker Productions, which runs the club's Forest Hills Stadium as a concert venue.
0: 네, 포레스트 힐 가든스 협회 측은 클럽의 포레스트 힐 스타디움을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웨스트사이드 테니스 클럽과 타이브레이커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orporation이 has been engaged 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여해오고 있는 거죠. 관여해오고 있는데요. 어디에 관여하냐면 litigation against you know the club you know and the productions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 That's right. So anytime you hear the word litigation, you are thinking about law.
0: Mm-hmm.
1: You're thinking about the court.
0: Right.
1: Okay. So it means that Forest Hills Gardens Corp has taken legal action. They sued Westside Tennis Club mm-hmm. and Tiebreaker Productions.
0: 아, 소송 제기를 한 거네요. Litigation. Yeah. So litigation 자체가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accusation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1: Well, accusation in this case this is by law. Mm-hmm. They're legally taking action. Mm-hmm. Now, accusation is just saying like, well, you did this, mm-hmm. but it doesn't involve legal action.
0: Ah, okay. Mm-hmm. And you know, without enough proof maybe,
1: yeah,
0: right?
1: Yeah. That's right. Okay. If you're going to take legal action, you're going to have to provide the evidence mm-hmm. and you have to make a good argument for that.
0: Okay. So mm-hmm. liti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법적 소송 강력한 거래요. 그렇죠? So against some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상대로 정도가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 방금 무슨 뭐 Westside Tennis Club이라든가 뭐 Tiebreaker Productions라든가 이런 곳은 concert venue를 run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1: Mm-hmm.
0: 달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0: Right.
1: Of course, run in this context means operate mm-hmm. to manage.
0: Right.
1: And they operate this as a concert venue. So it is used as a stadium, but it is also, well, you're not going to have games all the time.
0: Mm.
1: Just like our Ilsan 종합운동장
0: right.
1: is used as a concert venue,
0: mm-hmm.
1: same here. So a venue is a place where, you know, you have big events.
0: Mm-hmm.
1: It could be concerts. It could be like huge expos.
0: Right.
1: But usually like a concert venue. We have things, we say things like, oh, this is a wedding venue
0: mm-hmm.
1: or this is a conference venue.
0: Okay.
1: So venue is a place where you hold these sort of big events.
0: Right. 크고 뭔가 특정 목적을 가진

0: 행사를 진행하는 곳을 venue라고 할수
1: 응.
0: 있겠네요. 근데 그런 concert venue를 run한다. 결국 여기서는 운영한다. 되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Residents of Forest Hills have long said that the concerts are disruptive, attracting crowds of people from across the city's five boroughs and producing hours of noise that shake their mainly Tudor-style homes.
0: 네. 아,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Residents들이 have long said 오랫동안 말해왔다. 이거는 주장해왔다 정도로 의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 the concerts are disruptive. disruptive 하다고. 얘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1: Yes, that's right. It is disruptive. This is key. It is too loud. It is causing a disturbance because it's too loud. There's traffic. Maybe there's no parking when there's a concert.
0: Okay.
1: And there are just too many people everywhere. Maybe they come to your garden. They step on your garden. I don't know.
0: 끝나고 어디 가지도 않아요.
1: Yeah.
0: 계속 그 콘서트 후기 얘기하느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1: They're hanging around in the neighborhood.
0: 그게 바로 disruptive한 행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방해가 되는 뭔가 혼란을 주는. 자,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from across the city's five borough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So, you must know that New York City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0: Yes.
1: and these are called boroughs. They're divisions, basically.
0: 네.
1: You have Manhattan. Come on, New Yorker. Mr. New Yorker, right here. Tell us the boroughs.
0: 네.
1: Manhattan.
0: Manhattan, 뭐 Brooklyn,
1: Yeah.
0: the Bronx, probably Queens, I think.
1: Queens, and then
0: And
1: we've got Staten
0: Staten
1: Island.
0: Island.
1: There you
0: Yes.
1: go.
0: Okay. 그래서 보통 뉴욕 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뉴욕 시티가 무조건 맨해튼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뉴욕 시티 NYC 그러면 맨해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뉴욕 시티 안에 다섯 가지의 그런 행정 구역들이 있는데 그 행정 구역이 borough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1: Yes.
0: 근데 거기서 다 모인 거예요. 저녁에서.
1: They're
0: 그죠?
1: all coming.
0: 얼마나 disruptive
1: I
0: 하겠습니까?
1: mean, really. And
0: 네.
1: maybe you want to go to bed at 9 o'clock.
0: I know.
1: It's like time for bed. That's when the concert
0: 그때 다
1: begins.
0: 모여요. 그죠? 그래서 시 저녁에서 뭐 모인 사람들로 뭐 이렇게 의역을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시 각지에서 시 저녁에서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파트 다시 들을게요.
1: The Forest Hills Gardens Corp has been engaged in litigation against the Westside Tennis Club and Tiebreaker Productions, which runs the club's Forest Hills Stadium as a concert venue. Residents of Forest Hills have long said that the concerts are disruptive, attracting crowds of people from across the city's five boroughs and producing hours of noise that shake their mainly Tudor-style homes.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 미션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주실 영어 문장은요.
1: People of all ages gathered from New York City's five boroughs.
0: 네.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 해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Harry Styles with Watermelon Suga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Forest Hills homeowners win $150,000 in battle over concert noise. 공연장 소음과의 싸움. 포레스트 힐 주민들 15만 달러 승소 얘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해온 소송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협회는 새로운 전략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연 보안을 맡고 있는 경찰이 2025년부터는 스타디움 주변 사유 도로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예,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At first, the action against the police department appeared as though it might produce the outcome that residents had long sought, an end to summer concerts. The department's legal bureau said in a letter that if the department could not ensure public safety at the venue, it would not issue the sound permits needed for the concerts to proceed.
0: 네, 처음에는 이 조치가 주민들이 원하던 결과 즉 여름 콘서트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도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콘서트에 필요한 소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해 퀸스 구청장이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발표를 하고요. 경찰은 조건부로 음향 허가를 내주면서 콘서트는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협회는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의 보안 조치가 불법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자신들은 기존 분쟁에 그냥 끼어든 입장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1: Oh, this is very tricky, isn't it?
0: Yeah,
1: yeah. Very sticky situation. Okay, let's go with part one. It says here at first, the action against the police department appeared as though it might produce the outcome that residents had long sought, an end to summer concerts.
0: 네, 처음에는 경찰을 상대로 한 조치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해온 결과 여름 콘서트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It might produce the outcome that residents had long sought.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처음에는 혹시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it might produce the outcome이라고 했어요.
1: So here outcome simply just means the final result. So they thought that there would be no more summer concerts.
0: 아,
1: they thought that would be the result, the outcome.
0: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1: yes.
0: 답이 나오겠지. 이거를 기대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outcome이라고 하는 거 방금 쌤도 언급을 하셨지만 result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right? 자 그런데 그 outcome이 바로 that residents had long sought 이라고 했습니다. 이 sought이 나왔네요 또. Right.
1: Okay. And again, long too. So you hear, a lot of people use this word long right before, like have long been set or long said,
0: 네.
1: long sought, meaning they'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0: 이게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우리는 for a long time이라고 해서 뒤에 넣는 것만 들어봤거든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That's right. But as you get more fluent, you can kind of play around with
0: yes.
1: these words. Now, sought is the past tense, PP, of seek.
0: Yes.
1: So we talked about the word

0: Deep Dive Daily, Forest Hills homeowners win $150,000 in battle over concert noise. 공연장 소음과의 싸움, 포레스트 힐 주민들 15만 달러 승소라는 내용 함께하고 계십니다. 1년에 공연이 몇 번 안 될 때는 뭐 주민들도 당연히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공연 횟수가 계속 늘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주민들에게 이번 합의는 여전히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건 시 정부가 나서서 행사에 합리적인 제안을 좀 더 달라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 noise emanating from Forest Hill Stadium goes on for hours, court noted, including sound checks that take place long before the start of the actual concert and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leaving events and wandering through the neighborhood.
0: 네, 콘서트 소음은 공연 당일뿐 아니라 사전 리허설부터 시작됐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이어간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콘서트라고 하는 건 그것
1: sound, light, smell, it kind of emanates out.
0: 오, mm-hmm. 그 EMIT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1: Yeah.
0: Emit하는 거.
1: Emit.
0: 좀 비슷 Emit하는 거. 좀
1: in
0: 비슷하네요.
1: Some ways, in some
0: okay.
1: ways. Yeah.
0: So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격식 단어가 바로 emanate 하는 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소리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Light도 emanate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1: Heat can emanate from a certain area.
0: 아하. 와우. 오케이. So 여기서는 그냥 noise가 아니라 이 스테디움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noise가 되겠습니다. So emanate from something, 어디서 발생하는, 퍼져나오는 정말. 왜냐하면 emanate 하는 것 자체가 내뿜다, 바라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goes on for hours라고 하네요.
1: Yeah. If something goes on for hours, it just feels like forever. You know, it just feels like it just keeps going and it doesn't stop. So it doesn't say how many hours,
0: right.
1: But to go on for hours, the nuance is that it just is like, it won't stop and it just keeps going.
0: Mm-hmm. Yeah. 그러니까 go on 자체가 뭐 진행되다, 뭐 이어지다, continue 한다는데 그거를 그냥 뭐 for 3 hours, 뭐 2 hours 이렇게 정해진 거면 다행인데 그냥 for hours.
1: Yeah.
0: 이러니까
1: yeah.
0: 수 시간, 몇 시간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Including sound checks that take place long before the start of the actual concert and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leaving events and wandering through the neighborhood.
0: 네, 실제 공연 시작 훨씬 전에 사운드 체크부터 뭐 소음이 시작되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이어간다고 합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ctual concert보다 훨씬 전에 take place 하는 soundcheck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Take place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벌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So 그런 soundchecks, 벌어지는 soundchecks. 그리고 여기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1: Yeah.
0: Lingering racket이 뭘까요?
1: All right. So lingering. So here before the concert begins,

0: you have, it starts from there. Long before the concert begins, there's like all this check, you know, right? All these sounds. And then, and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This means after the concert is finished, right? There is a lingering racket. If something lingers, it kind of continues. It doesn't go away. So a concert should be stopped, right?
1: Okay.
0: But the noise keeps going And what is it? Racket just means really loud, disruptive noise.
1: Okay.
0: So it's like, you know, and like, because people are like, oh my God, that was the best concert ever, you know, and they're like.
1: 그게 더 최악이에요. 만약 그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노래는 그래도 즐길 수라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 와,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0: You know, I mean, it's like the concert of a lifetime. So this sort of thing is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And revelers are people who celebrate in a very noisy way.
1: 아, 오케이. 이거는 한 번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그 revelers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방금 얘기한 건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Partygoers 같은 거잖아요. 막 흥청망청 즐기고 파티 참여하고 막 신나 있는 사람들을 revel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lingering racket은 그냥 racket, racket이 noise라고 하셨죠?
0: Yeah, but it is very kind of unwanted noise.
1: Annoying 한 거.
0: Yeah, when you hear the word racket, because noise is just a very general term, like for certain things that you hear.
1: Okay.
0: But when it's racket, it's unpleasant.
1: 100% 짜증나게 만드는 소리.
0: 짜증, right. 왕짜증.
1: 왕짜증 오랜만에 들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lingering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remaining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콘서트는 10 o'clock이 끝났는데 지금 11시인데 남아있는 그런 나쁜 noise. 근데 revelers 들로부터 나온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또 네이버후드는 wandering 한대요.
0: That's right. So they're wandering through the neighborhood. Well, they're like so much, they've got all this energy. They kind of walk around the neighborhood and they're chatting and like maybe even singing the songs.
1: 최악이네요, 진짜.
0: Oh my goodness. So they're casually just walking around without any purpose.
1: 아, okay. So if you wander 한다는 거는 you just walk around, right?
0: No direction. Yeah, aimlessly.
1: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배회하다 돌아다니다가 되겠습니다. Okay.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noise emanating from Forest Hill Stadium goes on for hours, court noted, including sound checks that take place long before the start of the actual concert and lingering racket from revelers leaving events and wandering through the neighborhood.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정답 확인할게요. 오늘은 해석 미션이었죠. People of all ages gathered from New York City's five boroughs 준비한 정답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뉴욕시 전역에서 모여들었어요. 뭐 모여들었어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HESEDKODOC님 토익 정기시험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8133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All right, congratulations, guys.
1: 축하드립니다. 이성영님이요. 마유쌤은 어쩜 청취자 입장으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대신 물어봐 주시고 두 분 진행하시는 게 예능 프로보다 더 재미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또 재밌게 영어 즐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잔디님이요. 왕 팬이에요. Easy Writing Master 유진쌤과 Power English 크리스틴 조 선생님의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콘서트 소음이 감당이 안 되네, 정말.
0: 아, 내 말이 몇 시간씩 계속되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겠네. 미쳐버리겠어.
1: 그래도 마이클 백슨 노래 좋은 건 인정.
0: 그래, 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지.
1: 히히.
0: 죄송합니다. 마이클.
1: Oh, is that Michael Backson?
0: Michael Backson, right there.
1: Michael Backson.
0: Michael Backson. 제 last name이 여러분들 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백슨입니다.
1: Sam, that is really funny.
0: 좀 높았어요, 하이피지.
1: 예, that was pretty.
0: 너무 높네요.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아,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는 법이지. 그러니까 좋은 걸 다 가지려고 할 순 없다.
1: Yeah.
0: 영어라면?
1: That's right. Have one's cake and eat it too. So I guess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0: 아, 내 케이크를 갖고 먹을 수도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So it's kind of like saying that you want two good things at the same time, but it's impossible. So it's like, oh, I have the cake, but if you eat it, it's going to be gone. So it's like, you have the cake and you want to eat it, but you can't.
0: But you have it in your belly, though.
1: Yeah, that is
0: you
1: true.
0: Know.
1: Yeah. So we have kind of a joke.
0: Like, okay.
1: I mean, I have my cake and I also want to eat it. Can't I eat it? Like, we joke around that way.
0: Okay. So, 케이크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개 다를 할 수 없다. 먹으면 없어지니까.
1: Yeah,
0: 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1: So, say for example, you want to save money. But you want to go on your summer vacation. What do you do?
0: 뭐,
1: what do you do?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Well, you know,
0: 방법이 없는 you, 거잖아요.
1: Yeah, you right. yeah,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0: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데 놀러 가거나 하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다.
1: 이렇게 That's right.
0: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이점을 둘 다 가지려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안 된다.
1: Yeah.
0: 이런 식으로 보통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can't 같은 것이랑 같이 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0: 그러니까 노래도 right. 좋은데 하지만 콘서트 시끄러운 건 싫다. 네, 뭐 이런 정도.
1: What are you gonna do?
0: I know.
1: You can't have both.
0: Okay, okay. 자, 그리고 뭔가 크쌤 대화에서 너무 또 좋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콘서트 소음이 감당이 안 되네 정말이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Well, you might think, oh, it's out of my control or it's out of control. But there's another great expression,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0: Get out of hand. 손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1: Yeah, in some ways, yeah. you can control it with your hand, but if it is out of your hand, then you have no control over it.
0: Ah.
1: Right. So for example, shopping or spending money.
0: Right.
1: If it gets out of hand, there's no control.
0: Ah.
1: You're doing too much. You can't help yourself.
0: 통제가 안 되는 거네요. Okay, something gets out of your hand라고 gets out of hand라고 하면 결국에는 get out of control이랑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and oftentimes kids get out of hand.
0: 통제가 안 되는 거죠.
1: Yes.
0: 자, 그리고 마유의 대사가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물론 많은 분들이 it's making me crazy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이 또 있다면서요.
1: Okay, can you say crazy again?
0: Crazy.
1: Crazy. Okay. Yeah, drive someone up the wall.
0: Oh.
1: Yeah, drive someone up the wall. So he or she or they are driving me up the wall. Or you can even say the noise is driving me up the wall.
0: 아, 이거 약간 drives me nuts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벽으로 몰고 가는 거네요.
1: Yeah,
0: 막 it's... 누가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벽에 딱
1: Well, I just feel like, it's like you're so crazy that you're like climbing the wall.
0: Okay. So I want to just, you know, get out of here.
1: Yeah.
0: By climbing up the wall and then just, okay.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Right. So 누군가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벽을 막 타고 올라가서.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는 법이지. I guess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되겠습니다. 자, 영어 대화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The noise. noise from the concert is getting out of hand.
2: I know. It goes on for hours. I can barely get a good night's sleep. It's driving me up the wall.
1: Still, I have to admit, Michael Bexon's songs are pretty good.
2: True. I guess I can't have my cake and eat it too. Ow!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조혜승님이요. 백마유쌤이셨군요. 하셨는데.
1: Your last name
0: 그냥 last name
1: 백.
0: 백이고 이제 마유는 마스터 유진인데 유진이 제 first name이고요.
1: 아, 백유진.
0: 예, 예, 예.
1: 오케이.
0: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쭉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Eugene Sam. Okay, and we're gonna wrap up our show with a song not by Michael Bexon but Michael Jackson, and it is "Love Never Felt So Good."
0: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ee you tomorrow. Bye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That's right.
1: Every weekend, we review the previous week.
0: That's right. And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Mm-hmm. 비행기는 정말 길면 열몇 시간씩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좋은 매너를 지키는 거는 진짜 중요하겠죠.
1: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힐 때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 봐 뒤에 주무시고 계신지 뭐라고 계신지 확인하고 뒤로 젖히는 편이거든요. I think it's good manners to check mm-hmm. what the person behind is doing.
1: Definitely.
0: 음흠. 혹시 비행기에서 제일 불편했던 적 기억나요? When was a time when you had the most difficult time on an airplane?
1: Well, as a father, mm-hmm. traveling with my 8-month-old was very difficult.
0: 8개월 때 우리 메이지하고 yeah. 여행을 했었거든요. 했군요.
1: 미국 갈 때는 거의 네. 그냥 잤어. Because it was the, you know, mm-hmm. her regular sleeping hours.
0: I see.
1: But coming back to Korea... Oh, that was a long flight.
0: 아, 그러게요. 아이가 자주면 정말 너무 행복한데
1: 네.
0: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가 우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또 많이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Yeah, I think that was the only time when I had a problem mm-hmm. with is babies crying.
1: Right.
0: Or actually, there was this one baby on a 12-hour flight. 12시간에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던 애가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저희 바로 뒤에 있어서 아 진짜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아 another thing. When a child is behind you.
1: Oh, and they're kicking
0: they're
1: your seat.
0: They're kicking your
1: yes.
0: seat. 네, 의자를 발로 찰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스크린이 작동하지 않거나 우리 이번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1: Mm-hmm.
0: My screen 혹은 the screen isn't working. 뭐 이렇게 썼던 경우도 있었고 의자가 아까 말씀

0: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뒤처져 있는 상태로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던 적, 그런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물론 우리 스타님들은 good manners를 갖고 계시겠지만, 네, 아주 편안하게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비행기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쭉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May I move to that seat?"
0: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 May I? 라는 표현을 우리가 같이 또 연습을 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날 들었던 대화 내용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0: 죄송해요.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0: 자, excuse me라고 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1: Excuse, capital E, Excuse.
0: 네, 그래서 여기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1: May I move to that seat?
0: 네,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타이틀에서 연습했던 May I move to that seat였습니다. 자, 이어서 승무원이 확인해 볼게요. 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말했나요?
1: Let me check.
0: Let me
1: Check. Check.
0: 네, 그래서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다가 체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 네, 괜찮습니다는
1: Yes, you may.
0: 네, may로 물어봤으니까 yes, you may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정말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0: 네, 강조하는 단어가 빈칸이었죠?
1: So much, S-O.
0: That's 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만에요.
1: You're welcome.
0: 즐거운 비행 되세요.
1: Enjoy your flight.
0: 빈칸에는
1: Enjoy, capital E-N-J-O-Y.
0: 네, 발음이 중요하죠. Enjoy가 아니고 Enjoy 이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 내용 쭉 봤고요.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may I move to that seat?
3: Let me check. Yes, you may.
2: Thank you so much.
3: You're welcome. Enjoy your flight.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could I get a blanket?
0: 네,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Could I get a blanket?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담요나 아니면 이불이나 이렇게 덮는 것들을 다 대부분 blanket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could I do, may I처럼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까요?
2: Could I get a blanket?
3: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2: Could I get a blanket?
3: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0: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Could I get a blanket?
0: 네, 이 표현은 뭐 이제 알고 계시죠? Could I get a blanket? 자, 그랬더니, 물론이죠.
1: Of course.
0: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1: I'll bring one for you.
0: 자, 빈칸에는
1: Bring, bring.
0: 네, bring, bring을 쓸수 있죠. 그래서 I'll bring one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ank you. It's a bit cold.
3: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2: Thank you. It's a bit cold.
3: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좀 춥네요.
0: It's a bit cold.
1: 빈칸에는
0: bit, B-I-T.
1: 네, 그래서 a bit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좀이라는 표현이죠. It's a bit cold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승우원이 혹시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너무 짧게 지나갔어요. 굉장히 짧은 단어이긴 한데 뭐였죠, 빈칸에?
0: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맞습니다.
0: If.
1: If. if가 들어가면 되죠. 뭐뭐 하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Could I get a blanket?
3: Of course. I'll bring one for you.
2: Thank you. It's a bit cold.
3: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1: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0: Wednesday's expression was, I didn't get my meal.
1: 안 돼요. 밥은 먹어야죠, 그렇죠? 자, I didn't get my meal 이라고 하면 제 식사를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죠. 우리가 깜빡 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승무원이 그냥 놓치고 뒤로 갔을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저 식사 주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didn't get my meal.
3: I'm sorry about that.
2: I didn't get my meal.
3: I'm sorry about that.
1: 제 식사를 받지 못했어요.
0: I didn't get my meal.
1: 네, 뭐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 didn't get my meal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0: I'm sorry about that.
1: 그냥 I'm sorry 라고 해도 되는데 좀 더 공손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0: About. I'm sorry about that.
1: 네. A-B-O-U-T가 mm-hmm. 들어가면 되죠. 자, I'm sorry about that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2: That's okay.
3: I'll bring it right away.
2: That's okay.
3: I'll bring it right away.
1: 아주 착한 승객이네요. 괜찮아요.
0: That's okay.
1: 빈칸에는?
0: Okay. O-K-A-Y.
1: 맞아요. 그리고 뭐 okay. 그냥 철자 O, 철자 K만 써도 상관없죠. Mm-hmm. 자, 이렇게 승객이 괜찮다고 하니까 승무원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I'll bring it right away.
1: Away 앞에 뭐가 붙죠?
0: Right, right away.
1: 그렇죠. Right는 여기서 강조해주는 역할이지 오른쪽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right away가 바로, 곧바로, 곧장이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요일 대화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 didn't get my meal.
3: I'm sorry about that.
2: That's okay.
3: I'll bring it right away.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0: On Thursday, we learned the screen isn't working.
1: Oh, the screen isn't working. 난감하죠. It's a 15-hour flight. 근데 screen이 working 안 하면 나는 뭐 하죠? 그냥 잠만 자야 되는 건가요? 자, 스크린이, 즉 뭐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이라는 말은 뭐 어떤 모니터든 상관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2: The screen isn't working.
3: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2: The screen isn't working.
3: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1: 저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요.
0: The screen isn't working.
1: The screen isn't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0: So sorry, sir.
1: So sorry, sir. 라고 했죠. 일단 so sorry 자체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ir는 뭐죠?
0: 그냥 고객님.
1: 그렇죠. 고객님인데.
0: 남자 고객님.
1: 남자 고객님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 손님 고객님이라고 할 때 남자의 경우는 sir, 여자의 경우는 뭐 ma'am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봤

0: 될까요? 라고 했죠.
1: Do you mind if I check?
0: Do you?
1: Mind, M-I-N-D.
0: 네, 그래서 do you mind 이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뭘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또 공손한 표현이에요. If I check니까 제가 확인해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Please go ahead.
3: I'll reset it for you.
2: Please go ahead.
3: I'll reset it for you.
0: 네, 그렇게 해주세요.
1: Please go ahead.
0: Please go
1: Ahead, this is one word, AHEAD.
0: 그쵸. Go ahead를 그냥 하나의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ahead는 하려던 행동 계속해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Please go ahead라고 했더니 다시 설정해 드릴게요.
1: I'll reset it for you.
0: 네, 다시 설정하다. 다시 한번.
1: I'll reset it. RESET.
0: 그쵸. 그래서 reset이라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고요. set가 세팅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reset는 그거 다시 한다, 재설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설정할 때, 리부팅을 시킬 때, 그럴 때 보통 reset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I'll res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it은 the screen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목요일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The screen isn't working.
3: So sorry, sir. Do you mind if I check?
2: Please go ahead.
3: I'll reset it for you.
0: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Friday.
1: On Friday, we learned my seat won't recline.
0: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쳐져 있습니다.

0: 근데 이 경우는 뒤로 젖혀지다. 계속해서 다시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recline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my seat won't recline.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웠던 날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1: My seat won't recline.
2: Oh, really? Let me check.
1: My seat won't recline.
2: Oh, really? Let me check.
0: 제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3: My seat won't recline.
0: 네,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승무원이, 아, 그러세요?
3: Oh, really?
0: 확인해 볼게요.
3: Let me check.
0: 자, 이거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3: Let me check.
0: 빈칸에는
3: Me, M-E.
0: 그쵸.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2: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1: Not at all.
2: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1: Not at all.
0: 보니까 고장 난것 같아요.
3: It looks like it's broken.
0: 자, it's가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it's 스펠링은요?
3: It's IT apostrophe S.
0: 그쵸, 여기는 apostrophe, 하늘 위의 쉼표라고 불리는 요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It is를 줄인 표현이니까요. 자, 여기서 it은 the seat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게 고장난 것 같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었죠. 다른 좌석으로 옮겨도 괜찮으시겠어요?
3: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0: Would you mind? 자, do you mind? Would you mind? 다 공손한 표현입니다. Mind, 다시 한번.
3: Mind, M-I-D, M-I-N-D.
0: 그쵸, M-I-N-D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승객이 전혀 문제 없어요.
3: Not at all.
0: 자, 여기 연음돼서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At, not at all, A-T.
0: 맞아요. 근데 연음되면? Not at all.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에 대화도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My seat won't recline.
2: Oh, really? Let me check. It looks like it's broken. Would you mind moving to another seat?
1: Not at all.
0: 여러분, 복습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3: Have a great Sunday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지금까지 케이든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3: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please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or go online to get the book. We always say it's best to study with us with a book.
1: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방송으로만 접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것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한 그 은근히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책과 함께 이렇게 뭔가 물성 있는 그와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익히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하시면 훨씬 그 효과가 남다르다는 거 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 Absolutely.
1: 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또 복습을 열심히 해볼 텐데요.
0: Yes.
1: 함께하고 계신 교재 5월어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토요일 2일 순서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 우리가 we ended last month by talking a little bit about somebody's birthday. And
0: somebody's
1: preparation.
0: Birthday.
1: 네.
0: We said Jenny's birthday is coming up fast.
1: Right. 근데 바로 어제 했던 표현을 이제 넣어서 soon it'll be Jenny's birthd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바로 어제 했던 표현 왜 soon it'll be 뭐 Children's Day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0: Soon it will be 또는 something is coming up.
1: Coming up.
0: Same context.
1: 네, 그렇습니다. Yeah. 곧 뭐뭐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날짜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등등 있었고 또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었거든요.
0: 아.
1: 자, 하나하나 함께 되고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 27일 월요일에는 3월 27일 월요일에는 제니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0: yes.
1: Jenny's birthday is
0: coming up fast.
1: Coming up fast였습니다.
0: Coming up.
1: Coming up.
0: 우리 가끔 이제 영화 예고편 보면 coming soon.
1: Coming soon
0: to a theater near you.
1: 네, or... 맞아요. 동네 그 가까운 극장에로 찾아뵙니다라고 해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coming up next 이런 거
0: coming
1: 있잖아요.
0: Coming up next. 네. That's right.
1: 광고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이거다라고 할 때.
0: So something that is coming soon, that you will see soon, you will experience soon, we say something that is coming up. It's always like an event.
1: Right.
0: Right? Yeah.
1: 근데 나 이런 것도 있죠. 그 나는 그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나 미리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0: Okay.
1: I didn't see it coming.
0: That's a good expression.
1: 그런 말도 있죠.
0: I didn't see it coming.
1: 어.
0: It was unexpected.
1: Right.
0: To me, it was a surprise. I didn't see it coming.
1: I didn't see it coming.
0: 고영쌤 어느 날 머리 팍 쳤어. I didn't see that coming.
1: 아, 제가 선생님의 머리를 쳤다고요?
0: 예를 들자면.
1: 제가 제 머리를 쳤을 리는 없고.
0: 아, 그렇죠.
1: 아, 선생님의 머리를 쳤는데 어디서 갑자기 난데없이 날라온 거야? 이런 식으로.
0: 뭔 시츄에이션이지?
1: 그렇죠. I didn't see it coming. 야,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또 내가 미리 몰랐다. 이런
0: 그쵸,
1: 말로.
0: 그쵸.
1: 자, 이렇게 coming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으로
0: yes.
1: 쓸 수 있겠습니다.
0: Right.
1: 자, 여기에서는 우리 집에서 그 우리 친구 제니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0: Yeah,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1: 네, 저희 방송 매일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함께하신 내용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What if I organize something more peaceful?
0: That's right.
1: Like going to a park.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 이따가 같이 다시 알아보시겠지만 여기선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해서 at my place는 뭐 내 집 이런 말이 되겠죠.
0: 이 표현 꼭 써보세요. What if we?
1: What if we?
0: 또는 what if I?
1: 네.
0: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잖아요.
1: 아.
0: You're offering your ideas and
1: 네.
0: thoughts. What if we, together,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1: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그 사람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다라고 할 땐 특히나 throw라는 단어,
0: yes.
1: 집어던진다라는 뜻의 throw라는 단어를 써서 throw her a surprise party. 파티를 그냥 이렇게 옛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집어던지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기분 좋게 따란 하고 열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0: Yeah, we always say throw a party. usually for someone. I'm going to throw a party for teacher Diane. Means it's usually, it can be a surprise, but she can also know. But when you prepare a big party, prepare, throw, same context,
1: 아,
0: right?
1: Yeah. 준비해서 해준다라는
0: yes.
1: 뜻으로. 자, 근데 이번에 이 파티는 조금 소규모로 할 것이다 라는 말로 I'm thinking 다음에
0: low-key.
1: Low-key가 나옵니다.
0: Low-key.
1: 네,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죠.
0: 이게 또 이제 신조어죠?
1: 네.
0: Low-key.
1: 아, 그래요? 신조어예요?
0: That's right.
1: 네, 그러니까 알잘딱깔센 같은 거예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아, 그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0: No.
1: 자, low-key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저자세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이번 일주일 또 내내 저희와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해 보시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That's right. Oh, by the way. 네. For those of you who have not gotten our book yet, the May book

0: 내지는 혹은 그건 low profile 되겠지만 low key 뭔가 소규모로 조금 약간 이런 의미로 쓰게 된다고 하죠.
1: It's a little bit, right?
0: 네.
1: But here I'm thinking low key, something small and quiet.
0: Right.
1: Nothing big.
0: Nothing big.
1: Just low key.
0: Just close friends.
1: Yeah.
0: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대화 안 들어봤네요. 먼저 들어볼까요?
2: Jenny's birthday is coming up fast.
3: I know. We can't let it slide again this year.
2: What if we throw her a surprise party at my place?
3: Ooh, she would love that.
2: I'm thinking low key, just close friends.
0: 네, I'm thinking low key라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소규모로 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말하니까 요점만 I'm thinking low ke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그 low key가 뭐냐?
0: 네.
1: Just close friends.
0: 그렇죠.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놀자 이 말이 되겠네요.
1: Yes.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Mm-hmm. 내 생각엔 2번 문제인데요.
1: Okay.
0: 내 생각엔 제니가 그거 아주 좋아할 것 같아.
1: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0: I think Jenny would love that. 이렇게 yeah. 말씀하시면 됩니다.
1: I think she would love that.
0: I think she would lov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Mm-hmm.
0: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한번 잘 복습해 보셨고요.
1: Yes.
0: 이제 화요일 대화 16쪽으로 갑니다.
1: Okay.
0: 계속해서 we're continuing with this topic of Jenny's birthday preparations. 그러니까 제니 생일을 준비하는 그런 토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니가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Oh, that's right.
0: 네.
1: So this needs to be a secret, right?
0: Right.
1: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0: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우리는 이것을 secret으로 유지해야만 해.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니가 눈치가 또 은근히 빨라요.
1: She's really good 에? at picking up things.
0: 네, picking up on things.
1: Picking up on things.
0: 네, 그렇습니다. Right.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라고 해서 그 애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이거 이거구나 라고 금방 눈치를 채는 거 아주 잘한다고.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라고 말한다는 거.
1: 보영 쌤, are you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0: Not really.
1: Really?
0: I wish I am, but I no. I wish I were. I'm sorry.
1: Sometimes you are, I think.
0: Sometimes I
1: yeah,
0: am.
1: Yeah.
0: yeah, that's true. 맞아요. 가끔 아주 맨날 멍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도 모르게 놀랍게 눈치가 이렇게 빨리 작동할 때가 있어요. So what about you?
1: 이럴 때는 depends on the situation.
0: Of course, yes.
1: Depends on the situation.
0: 네.
1: 상황에 따라 다르죠.
0: 네, 따라 네. 달라요. 선생님은 어때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어...
1: I think I'm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0: 어...
1: but sometimes I pretend like I'm not.
0: 진짜 무서운 분이었구만. 네.
1: Pretend.
0: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제니가 물어본다면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줘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0: 네.
1: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Just play along.
1: Play along.
0: 네, 그냥 맞장구 쳐줘. Just play along. 같이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줘.
1: Yes.
0: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Play along.
0: Play along. 네, 생각하시면서 대화 들어볼까요?
3: We have to keep this a secret. She can't find out.
2: I know. S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on things.
3: I'll act like I forgot her birthday.
2: That's risky, but okay.
3: If she asks, just play along.
0: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게요.
1: Okay.
0: 내가 이제 막 알게 된 것처럼 그런 척 행동을 할게.
1: 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0: 네. I will act like I just found out. I will act like 뭐뭐 하면은 내가 뭐뭐인 것처럼 act.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 행동하겠다라는
1: right.
0: 말이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이제 수요일 대화로 넘어갑니다.
1: Wednesday.
0: 17쪽이고요. Mm-hmm. 자 방을 이제 decorate를 해야 되는데, so she they need to decorate this room.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지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We need to decorate the room a little.
3: Okay, I'll tape up the balloons around the room.
2: Maybe add some lights around the window.
3: Good idea. It already looks festive.
2: Once the music starts, it'll feel like a real party.
0: 네, 그 방 여기저기에 풍선들을 테이프로 갖다 붙이고 창문 주위에는 전구도 좀 붙여보고 와, 벌써부터 별거 안 했는데 축제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Oh yeah, we can sense that there's a party that's coming.
0: That's right.
1: The way we prepare and decorate the room.
0: Yes.
1: Yes.
0: So it already looks festive.
1: Very festive.

0: That's right.
1: 네. 아주
0: When
1: 뭐,
0: something looks festive, you feel like there's a festival going on.
1: 아,
0: 그런 분위기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right.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흥겨운 느낌, 그럴 때 그걸 festive 하다고 yeah. 얘기하게 됩니다.
0: It looks festive.
1: It looks festive.
0: Yes.
1: 네. 이제 2번 문제 해볼까 하는데요. Mm-hmm. 방이 벌써부터 환하게 밝아 보이는데요.
0: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1: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방이 조금 어둠침침한 느낌이 있는데
0: right.
1: 좀 노란색으로 한쪽 벽을 페인트 칠해보자.
0: Okay.
1: Let's paint one of the walls yellow.
0: Yellow?
1: 하면은 oh, yeah. 그것밖에 안 했는데도 방이 벌써 환해 보여요.
0: Oh, it already looks bright.
1: It already looks bright.
0: Only one wall is yellow,
1: yes.
0: but... It already looks bright.
1: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 Yes.
1: The room already looks bright. 그러니까 별거 아직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already가 들어간 거거든요.
0: Mm-hmm.
1: 그거 already라고 하지 않고 already라고 발음한다는 것도.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일 목요일 순서로 가봅니다. Mm-hmm.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5월호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0: Right.
1: 네, 드디어 이제 they had a lot of fun at the party. 그 Jenny's birthday party에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0: Yes.
1: 뒤돌아보면서 제니가 어땠더라, 뭐 장식한 게 반응이 좋았더라 라고 회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0: Was she surprised?
1: Yes.
0: Yeah, I guess we'll find out.
1: 그렇죠. 자,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Her reaction was priceless.
3: I know. She was totally surprised.
2: She didn't suspect a thing.
3: The decorations really paid off.
2: Yeah, everyone had such a good time.
1: 네. 자, 제니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혔어.
0: Her reaction was priceless.
1: 네. Her reaction was priceless. 물론 제니가 반응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어. 뭐 깜짝 놀랐다거나 그랬겠죠. 그랬을 때 뭐 amazing, great 혹은 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0: wonderful, fantastic.
1: Wonderful. 그렇죠. Right. 저런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진짜 어마어마했어. Priceless라는 단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0: Yeah, if something is priceless, it's like super amazing. But here it's priceless. You just can't put words. You can't put the right words to describe.
1: Right.
0: How she reacted. It was priceless.
1: Priceless. Yeah. 그렇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할 때 priceles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자, 그 밖에도 장식한 게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 장식을 했던 거 the decorations가 정말로 제값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0: The decorations really paid off.
1: 네, paid off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람들 반응 보고 하니까 자, 저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yeah.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0: It was worth it.
1: 네.
0: It was worth our time and effort.
1: 그렇죠. It was worth our time and effort. 우리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인 그런 보람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0: Mm-hmm.
1: 네. 자, 응용 문제 해볼까요?
0: Okay.
1: 네, 첫 번째.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0: They didn't hear a thing.
1: They didn't hear a thing. A think가 아니라 a thing이 되는 거죠. 그 one thing, two things 할 때.
0: 맞아요.
1: 네. 자,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hear. 단 한 가지도 라는 뜻으로 뒤에 a thing이 붙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는 그 제니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단 한 가지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해서 she didn't suspect a thing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0: Didn't suspect a thing.
1: 네. 단 한 개도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0: Yes.
1: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네, 자 이제 금요일로 가볼까요?
0: Okay, Friday.
1: 바로 어제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이번 달 그 물론 어린이날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0: That's right.
1: 어린이날이 또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 없다면서요?
0: I
1: 그
0: don't
1: 행사가.
0: know of any country. Korea is certainly the most famous one. Children's Day.
1: Children's Day.
0: That's right.
1: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0: I think it's fantastic.
1: There's certain day like designated to celebrate children.
0: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라면서 미국에는 왜 어린이날이 없을까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1: 정말요?
0: All my Korean friends, Korea has Children's Day. No school, we play.

0: We party. In America, we study on Children's Day.
1: 근데요, Children's Day에도 그 여는 학원이 있어요.
0: 그쵸. 좀 잔인하네요.
1: 네, 그 어딜 놀아 지금 뭐 이러면서
0: Not
1: 아유
0: many, though,
1: 참
0: I'm sure.
1: 내 누들 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어린이날이 정말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혹은 뭐 다른 어느 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0: For
1: 됩니다만은
0: sure, yeah.
1: 굉장히 중요한 special occasion, 아주 특별한 행사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Yes.
1: 자,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날에는 아마 이 아이들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교통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큰그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Yes.
1: 대화 들어보세요.
2: Soon it'll be Children's Day.
3: Honestly, I dread those overcrowded parks.
2: Last year, the traffic was unbearable.
3: I remember. What if we organize a quiet picnic this time?
2: That sounds peaceful, but don't you think the kids expect something more exciting?
1: 네, 그렇습니다. 자, soon it'll be.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soon it'll be Jennifer's, or Jenny's birthday. 이런 말도
0: Jenny's birthday,
1: 있었고,
0: that's right.
1: 네. 자, 여기서는 나는 어떤 게 공포스러워라고 해서 아주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뜻의 단어가 나왔었죠.
0: Honestly, I dread those overcrowded parks.
1: 네. I dread those overcrowded parks. 그, 너도 알잖아. 그, 뭐뭐뭐.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바로 those 뭐뭐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는 이제 이미 떠올려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알잖아 그거 그거라고 해서 이제 those 뭐뭐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Overcrowded parks 지나치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불편할 정도로 붐비는 그런 공원이라고 해서 overcrowded parks를 나는 dread 공포스럽게 여긴다고 하죠.
0: You're really afraid of
1: 네.
0: something. Yeah.
1: 아니, 근데 정말 뭐, 거기만 가면 막,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0: 너무 싫은
1: 뜻이겠죠.
0: 거예요, 그냥.
1: 네.
0: 너무 싫어. I dread. Yeah.
1: 너무
0: That's right.
1: 싫어.
0: 너무
1: 네.
0: 싫어.
1: 아이, 그래도 애들이 또 좋아한다는데,
0: 그럼요.
1: 근데 애기들도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0: Yeah, after a while, they get tired.
1: 그러니까.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색한 잡담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0: I dread those awkward small talks.
1: 네. I dread those awkward small talks.
0: Yes.
1: 공감하십니까?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1: Easy English.
0: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대가 높으며 키 큰 소나무가 빽빽한 숲 언덕인 벽송정에서 정조는 성균관과 그 주변 마을인 반촌 일대를 둘러보면서 풍경이 아름답고 기운이 상서로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자리로는 최적이라고 감탄하였다. 한양이 조선에서 모범이 되는 장소라면 성균관은 그런 한양에서 모범이 되는 장소였다. 그래서 옛말로 서울과 반촌을 수선의 땅이라 하였다. 반촌은 풍경이 아름답고 문명의 기운이 감도는 길지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성균관이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유일의 대학가였다. 안대회 교수의 책 조선의 대학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성균관 스캔들 OST에서 유생들의 나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문학자 안대회 교수가 쓴 조선의 대항로의 한 부분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안대회 교수님 오실 예정입니다. 북카페에 예전에 인문학의 숲 시간에 그 지큐님과 함께 오신 적이 있죠. 그때도 우리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그 안대회 교수님이 신작 조선의 대항로 들고 오십니다. 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대항로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들으시면서 지금 호기심 품고 있는 카페인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정종숙님도 아 재밌네요. 조선의 대항로라 하긴 유생들이 현대로 치면 대학생이죠. 배우고 토론하고 왕에게 쟁의하고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아, 요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대학로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동네가 이제 그 약칭 성대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있는 그 대학로, 그러니까 해화동, 명륜동 이쪽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대가 이제 원래 성균관이 있던 그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면 진짜 조선의 대학로로 언제부터 기능했는지 오늘 2부에서 안대회 교수님 모시고 재미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대학로 얘기긴 한데 학생들 자체 그뭐 캠퍼스 안에 얘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그 조선의 대학로였던 그 반촌에 있는 반인들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니까요. 질문 많이 품고 2부까지 함께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일님, 벌써 환영에 지금 발벗고 마중 나오시는 카페인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 동일님도 지금 와우 안대회 교수님 나오시나요? 하셨는데요. 네, 나오실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오고 계시겠죠? 북카페로? 혹은 미리 일찍 오셔서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실까? 어디 계실까?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요. 한 시간만 기다리시면 안대회 교수님 오실 예정입니다.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죠. 예, 초대석 아시죠? 북카페의 초대석은 또 북카페 에디션, 오늘만 탄생하는 좀 특별한 사인본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또 2부에서 많은 활약, 질문으로 이 선물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DNCE의 Good Day 그리고 크리스 제임스의 Enjoy the Rid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552 쓰시는 카페인님, 저 1년여의 휴직을 마치고 드디어 복직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정우의 생방송을 5월이면 듣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동안 북카페에서 접한 따뜻했던 글귀와 음악들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일할 때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저 잘해낼 수 있겠죠? 대신 저녁 재방송은 꼭 청취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영 떠나는 거 아니죠? 이럴까봐 지금 미리 또 얘기하셨네요. 저녁 재방송 꼭 청취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그쵸. 우리 본방으로 생방으로 항상 인사를 했다면, 이제 1552 쓰시는 카페이님 저녁에 듣는 북카페도 또그 묘미가 있다고 많은 카페이님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느낌일까요? 저녁에 만난다면 그런 느낌으로 만나면 되죠. 그리고 1년여 이렇게 지금 몸과 마음 다 뭔가 회복이 필요했던 시점에 북카페가 힘이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아마 복직하셔도 더 많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종종 저녁 재방송에도 사연 주시면 소개할 수 있으니까 종종 사연도 주시고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37 쓰시는 카페이님, 임진각에 계시네요.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와 있는데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가 좋아요 하셨습니다. 카페이님도 여기 가보셨어요? 저 되게 예전에 이 바람의 언덕에 한번 갔었는데, 해바라기 정말 많은 그곳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진짜 바람이 세서, 그날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걸었는지, 바람이 어땠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거기서 북카페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뭔가 반갑습니다. 네, 바람 소리 너무 세서 북카페 지금 저 말하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거다잘 들릴까 궁금하.

오늘을 기억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누군가에게는 진짜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수많은 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뭔가 오늘을 기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하늘도 진짜 예쁘던데요. 오늘 북카페 듣는 이두 시간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주 일간 카페인에서 다양한 시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 주시는데, 북카페 본방은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하잖아요. 낮. 그리고 제 방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동네마다 북카페 하는 시간도 라디오 주파수처럼 다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또 어떨까요? 진짜 대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뭔가 이 로고 같은 데서도 12시에 북카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역사에서 철도의 개통은 생활 방식의 혁명을 불러온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정보와 물자 역시 철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각종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기차는 시간 개념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차에 열광했죠. 하지만 영국의 철도가 깔리고 주요 도시들을 잇는 여러 노선이 연결되기 시작한 1839년까지도 열차 시간표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각 지역의 시간은 제각각이었거든요. 철도망 개설 전에 시간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지역의 시간은 런던보다 5분 정도 늦고 브리스톨 지역은 10분, 엑서터 지역의 시간은 14분 늦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청 건물이나 큰 교회의 시계가 지역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태양의 위치를 보며 시간을 어림잡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부로 나갈 일도 별로 없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시간만 알면 되었지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기차가 연결되면서 이런 시간의 차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차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운행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가진 시계의 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 열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쯤 되자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1년 후 해결 방안이 개발됩니다. 사상 최초로 영국 전역에 표준시가 도입되면서 철도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차 시간표를 만듭니다. 철도 시간표가 각기 다른 영국의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죠. 처음 표준시간제가 도입되었을 때 모두가 동의하고 환영했던 건 아닙니다. 변화에는 늘 반발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사이먼 가필드가 쓴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를 보면 당시 표준시간제에 반대하는 신문 기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인 시간이 위험에 빠졌다. 철도 회사의 방침에 복종하면서 철도 회사의 페이스에 맞추어 다급하게 뛰어다니게 되었다.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이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할까? 철도 시간의 일방적인 공격의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저항하여 옛 시간을 구원합시다. 슬로건을 태양이냐 철도냐로 정합시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을 반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띄워드렸어요. 박준성 님이, 와,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군요. 북카페에서 들을 줄이야 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지훈 님, 와,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한 30년 만에 듣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들으신다고요? 와, 북카페에서는 그러네요. 저도 거의 처음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시간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정희남님은 시간을 떠나 그 시대의 전경이 떠올라서 묘한 그리움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음악은 음악 안에 또그 시대의 감각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타임캡슐 역할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이 되기도 하고요. 재생을 하면.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는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있어서 각기 다른 방향 시간 표시해서 홍보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쵸.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면적 크기가.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표준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면, 북카페가 만약에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12시에 한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뭐, 인천에서는 뭐, 12시 5분에 시작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주쯤에서는 뭐, 오전 11시 55분쯤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혼란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똑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일카통에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이 영국 사회의 기차가 도입되면서 이제 너무나도 지금 당연하게 느끼는 그 표준시간제가 이제 정착하게 된 과정을 얘기를 드렸는데 도입 초기에는 이 신문 내용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태양이냐 철도냐 우리의 옛 시간이 위험에 빠졌다. 구하러 나섭시다라고 하는 거. 아, 그때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그래 시계가 우리를 옭아매고 있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요. 어떤 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8916 쓰시는 카페이님 봄봄봄 봄입니다. 어머니께서 시골밭에 가셔서 각종 봄나물 두릅, 쑥, 달래, 부추, 미나리, 상추, 취, 돈나물, 얼갈이, 뽕잎, 머위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 마음의 장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마음의 장소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 나희덕 시인은 어릴 때부터 혼자 걷는 걸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남는 어떤 장소 만나면 멈춰서서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르곤 했다고 하죠. 이 시인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머물렀고 또 마음으로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풍경 때문에 그 장소에 끌리기도 하고 또 풍경을 떠나서 거기서 만난 사람 덕분에 그 장소를 기억하게 되기도 하죠. 지금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인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주게 된 곳부터 먼저 찾아가 볼게요.

아일랜드의 던 리어리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지만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 있어서 여행자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해변을 따라 걸어내려오는데 한 노인이 바닷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시멘트 기둥 위에 낡은 베개 두 장을 얹어놓으니 훌륭한 야외용 의자가 되었다. 약간 더운 날씨였는데 노인은 군청색 양복을 입고 있다. 여기저기 조미슬거나 해진 양복을. 돋보기 안경을 끼고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노인은 내가 오랫동안 주변을 서성거렸는데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노인은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 아일랜드가 배출한 제임스 조이스나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일까? 아니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나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일까? 수도사에 가까운 옷차림이나 근엄한 표정을 보면 신학책이나 철학책일지도 모르겠다.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만 파도 소리에 섞여 들릴 뿐 사방이 조용했다. 그의 귀가 유난히 큰 것도 파도 소리를 많이 들어서일까? 노인을 보고 있으니 루이스 세풀베다의 소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주인공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가 떠오른다. 아마존 밀림에서 원주민과 함께 지내던 그는 어느 날 독서의 즐거움에 눈뜨게 된다. 이후로 책 읽기는

도둑이라는 짐승을 쫓아줄 유일한 방패이자 밀림과 문명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연애 소설들은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인간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물론 이 작품은 연애 소설을 읽는 평화보다는 아마존의 평화를 깨뜨리는 개발의 폭군들과 그의 저항한 싸움을 주로 그리고 있다. 밀렵군에게 새끼와 수컷을 잃은 암살쾡이와의 혈투 끝에 그가 돌아온 곳은 연애 소설이 있는 오두막이었다. 낡은 군청색 양복을 입고 책을 읽는 노인은 어떤 싸움에서 돌아와 여기 앉아있는 것일까? 왠지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책을 읽어왔을 것 같다. 아일랜드의 외딴 바닷가에서도 그는 책을 통해 런던에도 가고 파리에도 가고 아마존에도 다녀왔을 것이다. 어떤 문장은 여러 번 소리내 읽었을 것이다. 밀려오는 파도에게 들려주기라도 하듯이 그가 남은 페이지들을 다 읽을 무렵이면 이 바닷가에도 어둠이 밀려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인생이라는 책을 고요히 내려놓을 날이 그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올드 앤 와이즈 듣고 왔습니다. 지금 진혜은님이 글과 음악이 이렇게나 잘 어울리면 한낮에도 감정에 취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글과 음악으로 인해서 감정에 휘말리는 거, 취하는 거, 적당히 취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이 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펼쳐보는 읽기의 기쁨,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마음의 장소, 지금 연애소설 읽는 노인, 이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바닷가 마을이 이 시인의 마음에 훅 들어온 그 까닭은 바로 그책 읽는 노인 덕분이었습니다. 이럴 때 있죠. 꼭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특정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처음 보는 엑스트라 분들이 많습니다. 강렬한 엑스트라. 그리고 누군가가 책을 이렇게 호젓하게 읽고 있는 모습은 그 책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강렬하게 그 장소에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나희덕 시인의 시와 물질 읽고 있는데, 너무 반갑고 신기해요. 산문은 시와는 색깔이 또 많이 다른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인들이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언어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서. 정희남님, 제 꿈도 책 읽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 참 멋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희남님도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장소가 나희덕 시인의 마음에 들어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프라하의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까르교에는 30여 개의 동상들이 서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얀 네포무크 신부의 동상 주변이다. 얀 네포무크 신부는 왕의 추궁에도 왕비의 고해 성사 내용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물에 던져졌다. 별 다섯 개를 후광처럼 두른 채 물에 잠겨있는 그의 형상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 동상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인지 동판이 반질반질하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동판 위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빈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손길들에 의해 청동이 벗겨진 동상은 세계 곳곳에 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베드로 동상이나 크로아티아의 성당에 있는 대주교 그레고리우스 니네 동상 역시 발가락이 반질반질하다. 에든버러에 있는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동상이나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존 하버드의 동상도 마찬가지다. 이스탄불 성 소피아 성당에는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360도 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기둥이 있다. 소원을 비는 동상이나 장소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무언가를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소원을 비는 대상 자체가 어떤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소원을 비는 명소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얀 네포무크 신부의 동판에 손을 대고 나도 소원을 빌었다. 사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까르교를 다시 건너오는 동안 나는 릴케의 말태의 수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렸다. 번민에 잠겨있을 때 청년 말태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 말을 기억해냈다. 말태야, 너는 소원을 비는 것을 잊지 마라. 소원을 비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 이루어지는 것은 없더라도 소원을 품고 있어야 해. 평생 동안 소원을 계속 품다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원도 있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소원이라니. 그런 점에서 소원을 비는 것은 삶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설령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일지라도.

일개 기쁨 오늘부터 나희덕 시인의 산문집 마음의 장소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일지라도였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제가 지나왔던 혹은 만져보았던 그런 수많은 장소, 동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가면 막줄 서서 뭔가를 만지거나 혹은 한 바퀴 돌거나 지금 뭐 360도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글 읽는 동안 쫙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꼭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런 기대와는 무관하게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게 되기도 하고 또 관광지가 된 곳, 이렇게 막줄 서서 있는 곳에서는 이 경건함이라는 게막 집중적으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내 차례가 됐을 때 혹은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한 줄로 정리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한줄 혹은 소원이 많으면 몇줄 정도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게 되는 거,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곳들은 가면 저뭐 밀라노였던가요? 밀라노의 어떤 쇼핑몰 되게 유명한 거기 가면 그 바닥에 있는 곳을 한 바퀴 이제 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제가 처음에 서 있었던 곳은 그 원조 그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저도 좀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네 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진짜였고 엉뚱한 곳에서 사람들이 막 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좀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재미난 추억이다. 여기저기 모여서 뭔가를 빌어보려고 하는 마음, 소원을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카페인님들도 들으시면서 여러 장소들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경희님은 지금 이 글, 두 챕터 오늘 읽어드렸죠? 읽어주신 장면 상상하면서 들었어요. 책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니까. 아까 처음 소개한 부분 들으시면서 남겨주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주위가 얼마나 고요한지 짐작이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책 읽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 그곳을 훅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카페인 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책을 읽고 계실 때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그 장소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담아두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은숙님 오늘 친숙한 선곡들 반갑구만요라고 하셨어요. 오늘 선곡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들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여행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은숙님은 뭉게구름이 피어오른 연 하늘색. 하늘도 너무 예쁜 봄날 오후 하시면서 이런 감성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철님 방금 수업 마치고 실시간 접속했어요. 2시까지 이동하면서 열심히 청취할게요. 혹 교통체증이 심하면 사연 보낼 행운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교통체증이 심하면, 그리고 안전하게는 정차했을 때. 네, 주차하고 이렇게 사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사연에 막 이렇게 너무 심취하다가 혹시나 네, 운전에 지장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김소영님, 오늘 안대회 선생님 오신다고요? 와! 하셨습니다. 네, 오실까요? 잠시 후한 7분 후면 밝혀집니다. 예고했으니까 당연히 오실 예정이죠. 이서우님, 조선의 대학로 너무 기대되는 책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얘기 들으시면 아마 더 홀리실 예정일 겁니다. 포레스텔라의 스틸 히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조선시대 유일의 대학가인 성균관 마을.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성균관 유생과 반촌 사람들의 내밀한 풍경, 조선의 대학로를 출간한 안대회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국 시화사, 조선의 명문장가들, 단박우 문화사, 선비답게 산다는 것 외 다수의 책을 쓰셨고요. 옮긴 책으로는 책은담, 명심보감, 북학의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한문 고전으로 옛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온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카페인 분들과 지금 두 번째 만남이에요.
1: 예, 작년에 예, 명심보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0: 맞아요.
1: 그때 또 다음 책이 나오면 나오겠다고 엄격결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네. 또 나왔습니다.
0: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우리 인문학 시간에 네. 이제 오셨었고 오늘은 이제 초대석으로 초대 손님을 오셨는데 오시는 네. 게 또 이렇게 혼자 오신 건 또 처음인 거니까요. 그때 네. 지큐님이 함께였고
1: 네. 편하게 왔고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는 길이 서울보다도 하늘이 맑고 풍경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룰 책이 조선의 대학로입니다. 또 그 몸담고 계신 그 학교 주변의 그렇죠. 풍경이잖아요. 그
1: 예,
0: 얘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이 책 쓰시고 나서 더 뭔가 교수님도 더 각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했고.
1: 예. 제가 늘 다니고 저는 주로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데요.
0: 네.
1: 혜화역에서 내려서 뭐 학교

0: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또
1: 네.
0: 많이는 걸어서 다니는데요.
1: 아.
0: 그 오가는 곳 전체가 다 대학로, 옛날에 성균관 유생들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리고
1: 네.
0: 거기 풍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성균관 유생들이 늘 머물고 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술도 마시고 하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1: 네.
0: 자꾸 내가 머무는 곳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1: 와.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쓰게 된 계기가 두 개의 어떤 계기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0: 예.
1: 근데 그런, 그러니까 2019년 정도, 그러니까 그 계기를 만나기 전에도 이런
0: 예.
1: 생각을 좀 막연히 하고 계셨던 건가요?
0: 그렇죠.
1: 겹쳐 보였나요? 이 길에?
0: 예. 그 제가 다니면서 또그 제가 조선 후기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헌들을 뭐 다양하게
1: 네.
0: 읽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성균관 유생 또 유생 출신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늘 저기 지금 있는 곳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도
1: 네.
0: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1: 아.
0: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시대를 전공하는데 이걸 몰라서 되나 하면서
1: 네.
0: 추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료들을 근한 10년 동안 쌓고 그것들을
1: 10년간 모은
0: 풀어가지고
1: 자료가.
0: 예예 예, 그렇게
1: 네.
0: 예,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도 아까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사라진 풍경이 많죠.
0: 거의 대부분
1: 거의
0: 사라졌어요.
1: 대부분.
0: 예, 가장 큰 산이라든지
1: 네.
0: 성균관 건물, 그다음에 성균관 안에 여러분들 가셔 보시면은 거기 은행나무 큰게몇 그루가 있는데 그중에
1: 네.
0: 명륜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
1: 아,
0: 600년 넘은 나무거든요.
1: 네.
0: 그건 실록에도 그 나무가 언제 심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 와,
0: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분이
1: 네.
0: 심었던 그 나무인데 그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그 나무고요.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임진왜란 때다 불타고 해서 다시 짓고
1: 와,
0: 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흐르던 저기 냇물도 있어요. 그런데
1: 네.
0: 그것도 다 복개되어 있고
1: 오.
0: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골목이라든지 산 언덕 이런
1: 네.
0: 것들,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있잖아요. 땅의 형태.
1: 그쵸.
0: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 이 책을 읽고서 그 일들을 산책하면
0: 예.
1: 진짜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다니면서 여기가 바로 옛날 누가 살았던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이고, 요 길이 옛날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 뭐 등등
1: 네.
0: 이야기할 수 있죠.
1: 오늘 이
0: 예.
1: 조선의 대학로 이책 우리 카페인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북카페 에디션을 무엇을 그리실지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걸 그리시기로 하셨죠?
0: 은행잎입니다.
1: 네, 은행잎. 지금
0: 성균관을
1: 얘기하신.
0: 상징하는
1: 네.
0: 것이 공자가 그 횡단에서
1: 네.
0: 그때는 횡단의 횡은 살구 횡자인데요. 이 횡이 은행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균관대의 훗말의 상징이 은행나무고요. 은행잎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성균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도쿄, 동경대도 은행잎입니다. 그래서
1: 네.
0: 공교롭게 둘이 같은데요. 그래서 은행잎을 그리려고 합니다.
1: 네, 은행잎, 오늘 은행잎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진혜은님, 이책 무척 재밌게 읽었는데 진짜 기대되신다고 미리 또 읽고 오신 카페인 분도 계십니다.
0: 아유,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인철님은, 안대혜 교수님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풍경 고전들 늘 애독하고 있습니다.
0: 여기 독자분들까지 와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1: 네. 김소영님, 해화역 북은 정경을 좋아해요. 뭔가 청춘과 낭만 있는 느낌인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재밌겠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건 청춘과 낭만인데, 근데 책을 보니까 그 조선의 대학, 이 당시 이제 대학로 너무너무 그
0: 예.
1: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던데요?
0: 아, 요즘도 뭐 고등학교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학업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 이게 말 못할 텐데 정말
1: 네.
0: 심할 텐데 그래도 조선 시대에 비하면은
1: 조선시대 비하면.
0: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 지옥이죠.
1: 시험지옥.
0: 평생에 걸쳐서.
1: 아.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우리 지금 막 낭만과 청춘과 이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시험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도 이제 또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이 터가, 여기가 왜이 조선의 대학로가 거기에서 펼쳐졌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더라고요. 터
0: 네, 그렇죠.
1: 자체가.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0: 예, 이 성균관 터는 사실은 북한산 북쪽에 그 북악이 있잖아요.
1: 네.
0: 북악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이 세워지고 인왕산 밑에 광해군 때 저기 경희궁,
1: 네.
0: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지금 응봉 밑에 창덕궁, 창경궁, 그 밑으로 해서 종묘가 있잖아요.
1: 네.
0: 창덕궁, 창경궁 그 위쪽에 성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풍수 지리로 따지면은 그 큰 산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1: 그쵸.
0: 그 바로 옆쪽에 성균관이 있어서 그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고 거기가 또 동쪽이잖아요.
1: 네.
0: 햇볕이 드는 곳.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보면은 햇볕이 밝고 그다음에 모래가 희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상서로운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조대왕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이 있는 거기가 원래 네. 벽성정이라고 하는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소나무 숲이 있으면 꼭 정자처럼 보여서 벽성정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올라가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여기야말로 진짜 인재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인재가 지금 안 나오냐. 소나무 심어. 딱 이렇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1: 네.
0: 중국의 유명한 진식이라고 하는 그 사신이 와서도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풍수지리가 너무 좋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또 다른 유생들도
1: 네.
0: 멀리서 바라보면 야 정말 기운이 모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런 곳이다 예.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왜 소나무를 심었는데
0: 예.
1: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1: 공부를 해라 예. 이건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여기선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 상서로운 기운 한복판에서 이 유생들이 정말 학업을 잘 예.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끝은 보통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문과급제.
0: 그렇죠. 문과급제죠.
1: 예. 예.
0: 문과급제인데 보통 전 생원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1: 네.
0: 사람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물론
1: 아.
0: 그 성균관만 있었던 건 아니고
1: 네.
0: 사학, 동학, 서학, 남학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도 성적이 좋으면 함께 입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 네.
0: 생원진사들이 주로 입학을 해서 문과급제를 해야만 완벽한 졸업이 되는데 문과 졸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3년에 33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 1년에 10명. 인구, 그 당시 인구가 1000만 명. 현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라 해도
1: 네.
0: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1: 날고기 있는 사람들 다 가 있을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생원진사에 합격하는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 네.
0: 평균 한 33세? 네, 그런 정도고요. 문과 급제자는 한 44세.
1: 아,
0: 거기는 네. 서울의 조선 쪽이 초기부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해서 흥덕상화라고 해서 흥덕동, 흥덕사 밑에서 연꽃을 구경한다.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1: 네.
0: 해도 거기가 저기 복숭아꽃하고 그다음에 앵도꽃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풍경이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서 낭만이 있었던 곳이다.
1: 아, 그럼 풍경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결국에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성균관 그 뒤쪽으로.
1: 네.
0: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소도원. 그래서 보통 도화원기
1: 네.
0: 신선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소도원이라고 해서 도현명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신선군의 작은 것으로 만든 곳이다
1: 네.
0: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1: 이렇게 아름다운 조선의 대학로 얘기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짝 여기 시험 지옥이었다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 뭘로 들어볼까요?
0: 예, 구창모의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네. 곡인가요?
0: 예.
1: 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웃었습니다. 많은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조선의 대학로 출간한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와 이야기 나누는 거 집중하고 계신데요. 지금 승성님 이 사연 보고 웃었어요. 노래가 야간 학습하는 성균관 유생의 마음인가요? 라고 하셔서 아득히 먼 곳을 골라오셨는데요.
1: 그 당시에는 야간 학습을 촛불 밑에서 이렇게 해야
0: 아,
1: 되잖아요. 지금 성균관 가보면 명륜당 앞쪽에 동제서재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서 공부하려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촛불 켜고 또 이제 반천에 그 반주인 요즘 하숙집 같은 것이죠.
0: 네,
1: 거기에서 공부 하느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녁 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꼭 시를 썼거든요. 시도 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0: 그래도 그게 낭만이네요.
1: 그렇죠. 그 낭만이죠.
0: 그쵸. 맞아요. 여지영님, 저왜이 노래 알고 있죠? 초딩 때 좋아했는데 초딩 분위기는 아니네요. 라고. 그 시절 초딩과
1: 그렇죠.
0: 또 느낌이 좀 요즘 좀 달라가지고요. 진혜은님, 책 읽는 동안 혜화역에서 성균관대 방향으로 걸으며 지도 찾아가며 확인하며 봤더니 더 재밌었어요.
1: 그렇죠.
0: 사라져버린 공간의 기억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공간을 찾아가지고 복원하면서 상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쵸,
1: 제
0: 맞아요.
1: 책이 있는 그런 책이다. 지금은 거기에 온갖 다양한 건물들, 차들, 도로들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0: 네.
1: 기본 구도는 거의 같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0: 이 책으로 지금 북토크도 또 하실 예정이죠?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성균관대 그 경영관에서
0: 네.
1: 강의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내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성균관대에서 성균관하고
0: 와.
1: 그 뒤쪽으로 해서 해화동까지 그다음에 해화역 거기에 그 소방서 있거든요.
0: 네.
1: 서울대병원 있는 거기까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0: 와.
1: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예전에 누가 살았고, 여기에 어떤 기념물이 있고 등등 하는 걸 찾아서.
0: 오.
1: 거기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0: 그쵸.
1: 근대, 현대까지.
0: 맞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분과 지금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저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북카페 수뇌부 비타민 피디님 방금 신청하셨대요. 지금 이제 신청하셔도 되니까, 카페인님들도 혹시나, 내일, 저 그거 너무너무 지금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검색하셔서, 네, 조선의 대학로 북토크 신청하시고, 안대회 교수님과 산책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강연도 듣고요. 예, 지금 아까 얘기하시면서 반촌, 반주인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책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반인, 반촌, 반주인, 이 반이 딱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책에 보면 거의 이 책의 전 주인공들이라고 느껴졌거든요.
1: 그렇죠. 보통 성균관, 그다음에 조선시대 대학 이야기를 하면은
0: 네.
1: 성균관 유생만 생각하게 돼요.
0: 그렇죠.
1: 지금까지 다 그쪽에만 조명을 했는데요.
0: 네.
1: 실제로는 성균관 유생이 공부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이 반인이라고 하는데 그 반은 삼수변에 절반 반자 쓰는
0: 네.
1: 것으로 성균관 양 옆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걸 반수라고 하는데
0: 네.
1: 동쪽에 있으면 동반수, 서쪽에 있으면 서반수.
0: 네.
1: 그것이 성균관 문묘 앞에서 만나가지고 해화역으로 흐르다가 저기 지금 해화동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지금은 대학촌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하고 서울대학이
0: 네.
1: 있어서 대학촌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복개가 돼서 겉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 모퇴를 흐르고 있어요.
0: 그렇죠.
1: 우리 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그 복개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인데 그 물을 반수라고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을 반인이라고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중에 하숙집 치는 사람을 반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0: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성균관 노비, 공노비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소유한 노비로 이 사람들을 나중에는 반인이라고 하고 성균관 마을을 반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자를 써야
1: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0: 돼. 예.
1: 조선의 대항로라고 이렇게 읽고 제 머릿속으로는 반인의 발견이라고 거의 좀
0: 그렇죠.
1: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던, 잘 알지 못했던 세계였거든요. 진짜
0: 그렇죠.
1: 흥미롭더라고요. 이
0: 그러니까
1: 반인의
0: 반촌이란
1: 세계.
0: 말도 사실 잘 모르고요. 지금은 사라진 마을이자 지금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그 위상을 잃으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도 이른바 완벽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이주해가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잘안 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2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벌써 많이 이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그냥 대학가 앞에 있는 그 하숙촌, 고시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반인들은 아까 공노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세가 나름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는 동시에 보호받는 존재였다. 되게
0: 맞습니다.
1: 묘한 위치예요.
0: 그렇죠. 우리 뭐 노비 또는 공노비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계속 수탈만 당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일을 시키는데 보수를 주지 않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의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걸 뭐로 해줬느냐? 거기에 소를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요즘 정육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세 가지 금지 정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정책인데 소 잡는 걸 금지했고 이걸 우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베는 걸 금지했어요. 송금. 그다음에 술 마시는 걸 금지했어요. 이세 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를 못 잡게 하는데 소는 요즘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는 평상시에 못 잡게 했어요. 그런데 소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기, 우리나라는 고기는 다른 고기하고 소고기는 다릅니다. 급이 가장 높은 고기예요. 그걸 서울 안에서 잡는 권한을, 유일한 권한을, 독점적인 권한을 이 반인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보장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1: 그쵸.
0: 그 권리만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숙집을 칠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성균관에서 일하는 때 말고는 자유롭게 하숙집도 치고 뭐도 하고 하는 권한을 줬는데요. 하숙집에서 버는 돈은 별거고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유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그 당시는 대부분 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5% 전후 이게 아니고요. 20%, 3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험 지역이잖아요.
1: 그쵸.
0: 시험이 있으면 요즘도 대부분 컨닝도 있고 뭔가 부정행위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없었을까요?
1: 거기도 뭐 있었겠죠?
0: 그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전 세계에 시험이 있는 곳에는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조선시대라고 없겠습니까? 그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동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또 길게 하는데요.
1: 아니, 지금 너무 흥미로워서
0: 예,
1: 끊지
0: 그
1: 못해요.
0: 다음에 거기 유생들이 문과에 급제해서 나중에 지방관으로도 가잖아요. 지방관으로 가면 가서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데 그 보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거를 보답하는 거니까 인정상 주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은 인정상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가서 그동안 내가 한 거를 항목에 다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강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하게 살았다. 일반 서울 당시의 한양 시민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좀
1: 오히려 더,
0: 괜찮다. 예,
1: 그쵸.
0: 그렇죠.
1: 아, 이게 너무 재미났어요. 지금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그 하숙집 주인, 그 반주인도요. 그러니까 그 하숙집,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숙집 주인, 뭐, 숙식을 제공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도 보면. 그리고, 뭐, 아까 뭐, 입시 브로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거의 뭐, 약간 유학 에이전시 같기도 하고, 예. 되게 많은 역할을, 구매 대행도 해주는 것 같고요. 물품도 이들을 통해서 예. 다 조달받고.
0: 제가 그 에이전시라는 말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종의 보증까지 다 해주고요. 예, 돈이 부족하면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온갖 심부름 다 해주고.
1: 그렇죠.
0: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한 몫으로 다 받고, 그래서 그,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분들이 500년 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1: 맞아요. 이 반인들은 여기에만 거주하도록.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도 10대조도 그 했고, 앞으로 10대 손도 이거 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과거 급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도 했고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때도 이 사람한테 와서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아, 너 굉장히 수상한 관계인데 수상하고 끈끈한 이 관계 책 읽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예, 하얀 성의 바람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네. 그
1: 미스터 선.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김완식님이 반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공노비로 살면서 사회적 차별에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한말에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셨거든요.
1: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노비로 살아서 차별에 불만이 팽배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줬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성균관 대사성은 유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업무 중에 중요했지만 이 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인들이 잘 살지 못하면 성균관이 운영이 안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반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의리입니다. 의리.
0: 오.
1: 의리.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적 예전에 국왕이 국상이 나잖아요.
0: 네.
1: 그럼 상여를 메고 다니는 힘든 일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반인들입니다. 남자들. 그래서 국가의 위기에는 이들도 함께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지켰다. 그게 이 특징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떤 그 곳에서 계속 켜켜이 쌓인 그 어떤 사명감, 어떤
1: 그렇죠.
0: 그 학습된 무언가가 있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 기운이랄까?
1: 예.
0: 이 책에 보니까 그 정신국 수복,
1: 예, 예, 예.
0: 의로운 그렇죠. 수복으로 나오는 그 정신국 그분, 그분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던 게 그
1: 예.
0: 인조가
1: 그렇죠.
0: 나중에 너 너무 대단하다, 노비 신분을 벗겨주겠다라고
1: 예, 예.
0: 그러니까 평생 공노비로 살아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0: 면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1: 우리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국가로부터 너는 노비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살도록
0: 네.
1: 해주겠다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데도 싫습니다라고 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노비로 공노비로 살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 반촌에서 반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0: 네.
1: 성균관 수복이 되는 거예요.
0: 아.
1: 그건 뭐냐면 성균관에서 문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 공자를 비롯한 제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묘에 배양된 선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을 제사 지내는 것,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수복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선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 신선까지?
1: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국왕이 가끔 문묘에 그 제사드리러 와요. 공자 배하라로.
0: 네.
1: 그때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복이에요.
0: 오.
1: 그 사지수복, 수복 중에 수수복이라고 해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0: 네.
1: 절하십시오.
0: 아.
1: 일어나십시오. 두 번
0: 네.
1: 절하십시오. 술 따라십시오. 임금한테 시키는 거예요. 임금 바로 옆에서.
0: 아, 그렇죠.
1: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공노비 가운데 가장 파워가
0: 최고가.
1: 셌던,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균관 문묘수복이에요.
0: 아.
1: 그래서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0: 네. 아, 그래서
1: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0: 뭐 자유를
1: 된다,
0: 찾아 이건 애매한 자유보다는
1: 그렇죠.
0: 차라리 아,
1: 네.
0: 뭐 이해가 갔습니다.
1: 지금 네.
0: 흥미로운 얘기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살짝 얘기하셨었지만 이 반촌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1: 네.
0: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양반들이 약간 밀려나는 느낌도
1: 그렇죠.
0: 좀 들고 이것도 네. 이들에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1: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이 성균관이 있었던 곳은 정도전이 서울을 처음 건국했을 적에 서울
0: 네.
1: 전체의 이름을 다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여기를 갖다 순교방이라고 했어요. 숭은 숭상한 숭자,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0: 네.
1: 방은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0: 대중으로 치자면 서울의 동명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순교는 뭐냐면 교육을 숭상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대문 쪽 있는 것은 숭신, 믿으신 자라서 믿음을 숭상하는 것이, 신의를 숭상하는 것.
1: 네.
0: 그래서 서울 전체를 어떤 도덕과 인륜과 어떤 밝은 것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순교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는 대학로인 거예요.
1: 그렇죠.
0: 교육을 숭상, 교육 특검인으로 네.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1: 거기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죠.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했고.
0: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치외법권이 된 거는
1: 네.
0: 이 사람들이 500년 동안 살면서 그 왜 치외법권이냐면 조선시대 치외법권이 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1: 네.
0: 것들을 범죄자가 들어가도 못 잡잖아요. 형사들이. 그런데 여기는 공자의 신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0: 거기 가보면 그냥 신주만 있을 뿐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게 공자의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공자님의 영혼이 듣기에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묘 그 주변만
1: 네.
0: 그 경찰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거기 명륜당도 함께 이렇게 했고
1: 네.
0: 나중에는 반촌 전체를 다 해서 순교방이 현재 그 명륜동하고 혜화동인데 거기 전체를 갖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겁니다.
1: 아.
0: 그래서 계속 형조판서하고 한성판윤 요즘 우리 참 법무부 장관하고
1: 네.
0: 서울시장이 이건 너무 지나친 특혜다라고 해서 계속 가끔가다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형사들이 들어가서 잡고 소란 일으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국왕이 우리 법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면 혼내고 막 그랬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난 정말 오묘한
0: 그렇죠.
1: 위치, 지위, 네. 지역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서명희 님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성균관, 반촌, 반인들 이야기네요. 이곳은 차별화된 곳이었네요. 뭔가 현대적인 듯해요.
0: 그래요?
1: 저도 지금 명희 님이 현대적인 부분이 어디서 현대적인 것인가가 이게 그런 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수직적으로
0: 네.
1: 위계 질서가 왕과 뭐 그 밑에 양반과 그 밑에 노비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약간
0: 그건 외면적으로 그렇고요.
1: 그쵸?
0: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도.
1: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아무튼 이 반인들
0: 그렇죠.
1: 얘기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0: 그래서 거기 한 번 더 설명한다면
1: 네.
0: 이 반인들은 오로지 거기 지금 순교방 안에서만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 순교방 안에도 현재 반촌 안에도 양반들도 있고 명문가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가면 여기는 반인만 거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반들이 자꾸 쫓겨나가요.
1: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네. 그 홍호인?
0: 예,
1: 홍호인
0: 예,
1: 그분이
0: 그렇죠.
1: 그분이 여기 이제 그 항의를
0: 그렇죠,
1: 막
0: 항의,
1: 담아둔
0: 그렇죠.
1: 게 저 너무 재밌어 가지고
0: 그렇죠.
1: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0: 맞습니다.
1: 언제부터 이랬냐 이러면서.
0: 그렇죠. 그 홍호인 조상이
1: 네.
0: 조선 초대 한성 판윤입니다. 그리고 그 외손이 또 정조의 그 왕비가 돼요.
1: 이렇게 정말
0: 그런 명문가들도
1: 네.
0: 자꾸 쫓겨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반촌 바깥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
1: 재밌습니다. 7700 쓰시는 카페인님. 안대회 교수님 북토크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야기 너무 흥미로워서 지금 메인 온라인 서점 다 뒤지는데 못 찾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의 대학로 북토크 검색하셔도 쫙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성균관 대학교에서 하는 북토크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나올 겁니다. 지금 벌써 인원 다 차는 거 아닌가요? 몇 자리 안 남았을 것 같은데.
0: 뭐 이거는 그 저희가 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작은 수로 계획을 했는데요.
1: 네.
0: 조금 더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깃발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0: 네.
1: 얘기를 지금 막 나누다 보니까 음악도 안 듣고 싶어요 싶지만 사실 음악 골라오셨죠? 들어야죠.
0: 예, 동물원의 혜화동. 혜화동이 어렸을 적에 살던 친구가
1: 네.
0: 성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 자 다시 한번 혜화동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네.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조선의 대학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따라가다가, 와, 아니, 지금까지 들려주신 얘기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지점이 바로 이 발림영화, 이 시선집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우리 북카페에서는 시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1: 그 무슨 말이죠?
0: 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시세권. 그러니까 시인들이 많이 살고 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동네. 우린 시세권이라는, 뭐 있잖아요. 뭐, 뭐
1: 그렇죠.
0: 붕세권도 있고, 뭐 이런.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여기 시세권이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반촌이.
1: 옆에 유생들이 사니까요. 그리고 성균관은 그 당시로 짜면 전국에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거기서 모이는 거거든요.
0: 네.
1: 요즘처럼 그 어떻게 발달한 것도 아닌 그 시대에 거기 오면은 팔도에 유명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니까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또 반인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거기 서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인들이 공놈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유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여기에 시인, 예술가 등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시를 써서 그걸 발림영화라고 하는
0: 네.
1: 시 선집으로 묶어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요즘으로
0: 이게
1: 치자면 명륜동 주민의 시집, 이런
0: 네.
1: 식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온 시집이 그거밖에 없어요.
0: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1: 예.
0: 굉장히 희귀한 얘기예요.
1: 그렇죠.
0: 처음 들어보는 얘기. 이 발림영화 시선집 이것을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1: 예.
0: 찾아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진짜 너무 놀랍던데요?
1: 아, 제가 대동문화연구원장, 성균관대에 있는 대동문화연구원장 할 적에,
0: 네.
1: 야,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영인이 아니라 복제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복제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
0: 네.
1: 다음에 대동문화연구원 현 원장이 그걸 전체를 번역해서,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 네.
1: 겉으로 보면은 한 마을에 사는 노비들의 시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 이런 시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독특한 책입니다. 단 그러나 거기서 이걸 꼭 노비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노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균관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노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그쵸.
1: 특별한 의미가 있죠.
0: 맞아요. 아, 오늘 얘기들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전 진짜 만약에 하루 정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 반촌에 가서, 그 꼬리곰탕이 유명하다는 반주인 집도 나오잖아요. 그런 데
1: 예.
0: 가가지고, 먹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보고,
1: 그렇죠.
0: 네.
1: 여기가 그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는 소를 잡고 소고기를 판매하는
0: 네.
1: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0: 아.
1: 독점권이 서울에만 한정이 됐는데
0: 네.
1: 지방 수령들이 가면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독점권을 또 거기서 얻어요. 전국의 소고기 판매를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요리에 대해서 잘 알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선 18세기에 그 반촌의 꼬리곰탕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여기 꼬리곰탕만 맛있는 게 아니고 미꾸라지 여기
0: 아, 네.
1: 추어탕도 맛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0: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온갖 맛과 시와의 출판의
1: 예.
0: 어떤 본거지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오늘 그
1: 예.
0: 반촌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카페인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책 선물 받으실 분 신민호님 그리고 김기은님 5366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신민호님, 김기은님, 5366 쓰시는 카페인님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선물 받으실 오늘 은행잎 에디션입니다. 선물 받으실 연락처, 주소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다음 책도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살짝 들었는데 너무 흥미롭던데요.
1: 예, 제가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그 시집을 발굴을 해서 그때 논문으로 쓴 건을 지금 확대한 건데요. 정초부라고 아마 알고
0: 네.
1: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양평에 그 수청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양평이 아니라 광주시로 들어가네. 남한강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그 이분은 여기 공노비가 아니라요. 그분은 세습노비입니다.
0: 아, 세습
1: 예,
0: 노비.
1: 세습노비인데, 그 시를 잘 써서 그 주인집이 여춘영이라고 하는
0: 네.
1: 함양여씨 집안의 양반인데요. 풀어줬어요.
0: 시를
1: 그런데,
0: 잘 써서 풀어줬어요?
1: 그렇죠. 그런데 한
0: 네.
1: 40대쯤에 풀어줬어요.

0: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는데 바로 그 옆에 살면서 70여 세까지 살면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지역의 명사가 됐고 서울에서도 명문가들이 그 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어울려서 시집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1: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0: 그렇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네. 지금 그 양평하고 광주시에 가면 정초부 나뭇길 뭐 이런 정초부를 기념하는 것도 만들고 그래요.
1: 네.
0: 근데 제가 처음 그 고려대학에 있는 그 사람의 시집을 발굴했고요.
1: 아.
0: 제가 그 뒤에 10여 년 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1: 네.
0: 그 사람 시 한 7종을 찾았고요. 교감하고 해설하고 또 경초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1: 오.
0: 그래서 한 40여 개 자료를 찾았어요.
1: 네.
0: 그것도 다 번역 부록하고 해설까지 달아서
1: 아.
0: 곧 책으로 내려고.
1: 정초시집이 예. 올해 안에 나오는 거겠군요.
0: 예, 예.
1: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광적으로 막 얘기하시다가 항상 마무리는 되게 뭐랄까요.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네. 아주 너무 엄청난 그 세계를 또 엮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함께 나누신 이 시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교수님께.
0: 제가 아까도 정초부도 그랬지만 이것도 한 10여 년 제가 너무 재밌게
1: 네.
0: 이렇게 자료 찾고 글 쓰고 했던 그런 건데요.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여기 반응을 이렇게 해주신 걸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서혜진 님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언급결에 또 나와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다음에 북카페에 또 꼭 나와주실 거죠?
0: 예.
1: 네. 네, 우리 북카페도 여기도 보통 곳이 아니거든요.
0: 아,
1: 네, 또 만나뵙기를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은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일본어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오토오토산가 4인ですか?
0: 남동생이 4명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말과 일본어는 경어체계가 있어서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단어와 표현을 달리 사용하는데요. 그럼 가족 코칭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가족 코칭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1: 치치 치치
0: 자신의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치치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의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는요?
1: 하하
0: 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치치의 정중한 표현인데요. 아버지, 아버님
1: 오토상 오토상
0: 치치의 정중한 표현은 오토상입니다. 그럼 앞서서 어머니는 하하였는데요. 하하의 정중한 표현은요?
1: 오카상
0: 오카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작가는요?
1: 작가 작가
0: 작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작가라고 하죠. 이번에는 축구 선수인데요.
1: 사카 선수라고
0: 합니다. 앞서서 작가가 사카였잖아요. 그런데 축구는요. 사카 카를 장음으로 발음하면 축구가 돼요. 그리고 뒤에 선수 선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죠. 그래서 축구 선수 사카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감독은 뭐예요?
1: 감독이라고
0: 합니다. 축구 시합도 궁금한데요.
1: 사카노 시아이.
0: 시합은 시아이예요. 그럼 축구 시합은요? 사카노 시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공무원.
1: 공무인.
0: 공무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공무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소설가는요?
1: 소설가.
0: 마찬가지로 소설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쇼세츠카. 이번에는 하나의 표현 같아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1: 난닌 가족ですか? 난닌 가족ですか?
0: 난닌이라고 하면 몇인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가족ですか? 가족입니까? 직역하면 몇인 가족이에요?

0: 조금 자연스럽게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고 할 때, 난닌 가족 그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형제.
1: 兄弟,兄弟,
0: 형제는 겨다이예요. 그럼 자매는요?
1: 姉妹,姉妹,
0: 시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고 할 때, 난닌 가족 그데스까?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럼 몇 형제예요?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1: 何人兄弟ですか?
0: 난닌 쿄다이 데스까? 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가족 코칭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이지 않아요. 하지만 남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높여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호칭과 남의 가족에 대한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서 우리 가족 호칭 연습해 볼까요? 먼저 자기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1: 祖父,祖父,祖母,祖母,父,
0: 아버지, 어머니는요?
1: 父,父,母,母,
0: 형, 오빠, 그리고 누나, 언니는요?
1: 兄,兄,姉,姉,
0: 남동생, 여태씨를 넣어서 야마다씨의 가족을 한번 말해볼게요. 야마다씨의 할아버지, 야마다씨의 할머니, 야마다씨의 아버지, 야마다씨의 어머니, 야마다씨의 형 오빠, 야마다씨의 누나 언니, 야마다씨의 남동생, 마지막으로 야마다씨의 여동생.
1: 山田さんの妹さん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의 오빠는 작가예요.
1: 私の兄は作家です。私の兄は作家です。
0: 와타시노 아니와, 저의 오빠는 혹은 저의 형은 이란 소리예요.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는 오빠 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카데스, 작가예요. 선생님, 저의 언니는 선생님이에요?
1: 私の姉は先生です。
0: 와타시노 아네와 센세데스 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얘기할 때 언니는 아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야마다 씨의 오빠는 축구 선수예요.
1: 山田さんのお兄さんはサッカー選手です。山田さんのお兄さんはサッカー選手です。
0: 야마다산노 오니상와, 야마다 씨의 오빠는 혹은 야마다 씨의 형은이란 의미예요.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 아니가 아니라 오니상과 같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카 센슈 데스, 축구 선수예요. 하나 더 볼게요. 야마다 씨의 언니는 가수예요.
1: 山田さんのお姉さんは歌手です。
0: 야마다산노 오니상와 가슈 데스.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언니는요, 아내가 아니라 오네상과 같이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코칭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빠가 한 명, 여동생이 두 명과 같이 사람 수를 셀 일이 많이 있죠. 사람 수를 셀 때는 보통 숫자 뒤에 명에 해당하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닝이라고 합니다. 단, 한 명과 두 명은 히토리, 후타리와 같이 일본 고유의 읽기 방식을 취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람 수 세는 법은 랜덤 박스 지식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 명,
1: 1人,
0: 두 명,
1: 2人,
0: 세 명,
1: 3人,
0: 네 명,
1: 4人,
0: 다섯 명.
1: 5人.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내 부모님과 야마다 씨의 부모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부모님을 소개해 볼게요. 이쪽은

0: 저희 부모님입니다.
1: こちらは私の両親です。
0: こちらは 이쪽은 와타시노 료신데스.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입니다.
1: 私の父は会社員で、母は先生です。
0: 와타시노 치치와 저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치치라고 합니다. 가이샤인데 회사원이고 회사원이다 라고 하면 가이샤인다. 다의 연결형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하와 어머니는 센세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야마다 씨의 부모님을 소개해 볼까요? 이쪽은 야마다 씨의 부모님입니다.
1: こちらは山田さんのご両親です。
0: こちらは 이쪽은 야마다산노 고려신데스. 야마다 씨의 부모님입니다. 앞서서 저의 부모님은 와타시신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鈴木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両親と私と弟4人の7人家族です。
0: 両親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스즈키가 자신의 가족을 김주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지 않고 일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両親と 부모님과 私と 저와 弟4人の 弟 남동생이죠. 4人이라고 하면 4명이에요. 그래서 남동생 4명의 7인 가족です. 7인 가족이에요. 직역하면 부모님과 저와 남동생 넷의 7인 가족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저와 남동생 넷 이렇게 7인 가족이에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両親と私と弟4人の7人家族です。
0: 지금 나나님 7인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우리 다음에 다시 또 보긴 하겠지만은 1명부터 10명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1명,
1: 1人,
0: 2명,
1: 2人,
0: 3명,
1: 3人,
0: 4명,
1: 4人,
0: 5명,
1: 5人,
0: 6명,
1: 6人,
0: 7명,
1: 7人,
0: 8명,
1: 8人,
0: 9명,
1: 9人,
0: 10명.
1: 10人。
0: 이어서 볼게요.
1: 弟さんが4人ですか?
0: 에? 놀랐어요. 네? 오토토상과 연인데스까? 오토토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스즈키 씨의 남동생을 지금 오토토상과 같이 표현해서 정중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연인데스까? 네 명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弟さんが4人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私は5人兄弟の長男です。
0: 하이, 네. 와타시와 저는 5인 兄弟の 長男です. 5인 兄弟, 5형제라는 표현이고요. 長男, 장남이죠. 그래서 5형제 중 장남이에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장남은 長男인데요. 차남은요?
1: 次男,
0: 삼남은요?
1: 三男,
0: 사남은요?
1: 四男,
0: 막내는요?
1: 末っ子,
0: 지금 5인 兄弟라고 했기 때문에 장남, 차남, 삼남, 사남 그리고 막내까지 살펴봤어요. 선생님, 외동아들도 궁금한데요?
1: 一人っ子.
0: 히토리코라고 합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はい、私は5人兄弟の長男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鈴木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
3: 両親と私と弟4人の7人家族です。
2: え、弟さんが4人ですか?
3: はい、私は5人兄弟の長男です。
0: 오늘의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エレベーター、エレベーター、
0: エレベーター、エレベーターぐよ。
1: エスカレーター、エスカレーター、
0: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입니다.
1: 무빙 워크, 무빙 워크.
0: 무빙 워크, 무빙 워크란 뜻이죠.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일본어에는 리을 받침이 없어서 그 부분 소리가 다른 점 주의해 주시고요. 막대기처럼 생긴 자음 기호 부분은 길게 끌어서 발음해 주세요.

0: 주님.
1: 그런데 일본어로 사람 세는 법을 살펴보면 한 명과 두 명만 히토리, 후타리와 같이 특이하게 읽어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 뿌리는 한자가 유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던 고유어인 야마토 코토바에 있습니다. 사실 이 히토리 후타리라는 단어는 고대 일본어에서 숫자를 셀때 사용하던 고유 수사 중 하나를 뜻하는 히와 둘을 뜻하는 후에 사람을 세는 고유 존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자 음독이 보급되면서 3명, 4명을 미다리, 요다리가 아니라 지금의 3인, 4인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1: 다만 한 명과 두 명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요. 한자 음독에 밀려나지 않고 고유의 발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후센 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0: 포스트잇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있습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존재의 주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존재의 주체 종류에 따라서 아리마스와 이마스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존재의 주체가 사물이나 식물인 경우에 있습니다라는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1: 아리마스, 아리마스.
0: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어에서는요,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라는 의미는요, 아리마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꽃집.
1: 하나야, 하나야.
0: 하나라고 하면 꽃입니다. 야는요, 한자로 집, 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데요. 가게 혹은 그것을 파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야라고 하면 꽃집인데요. 다른 표현도 살펴볼게요. 빵가게,
1: 빵야,
0: 구두가게,
1: 구츠야,
0: 메밀국수 가게,
1: 소바야,
0: 책가게, 책방이죠.
1: 홍야.
0: 그리고 7과 랜덤 박스 지식에서 살펴봤는데요. 채소가게는요?
1: 야오야.
0: 이렇게 야가 붙으면요? 뭐뭐 가게 혹은 무엇무엇을 파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시간.
1: 지깡, 지깡.
0: 시간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깡. 어디 어디에?
1: 니.

0: 어디 어디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말에서도 어디 어디에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이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일본어로도 이 에에 해당하는 니는 시간 뒤에 사용돼요. 그리고 학교에 있다 이때에는 존재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이때 일본어도 니를 사용해서 존재 위치를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학교에 간다라고 할때이 에는 목적지 장소를 나타내는데요. 일본어로도 이 니가 목적지 장소를 나타낸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무엇무엇이 뭐뭐 가?
1: 가.
0: 조사 가는요, 행위의 주체 혹은 성질을 갖는 주체를 나타내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가방.
1: 가방. 가방.
0: 가방입니다. 선생님,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책,
1: 홍. 홍.
0: 필통,
1: 후대받고. 후대받고.
0: 안경,
1: 메가네. 메가네,
0: 지갑,
1: 사이후, 사이후,
0: 휴지, 티슈.
1: 티슈, 티슈.
0: 가방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넣고 다니는데요. 다음 단어, 안, 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 나카, 나카,
0: 안, 속은 나까라고 해요. 그럼 위는 뭐라고 하죠?
1: 위에, 위에,
0: 아래는요?
1: 시타. 시다.
0: 앞과 뒤도 궁금한데요? 앞은요?
1: 마에, 마에,
0: 뒤는요?
1: 우시로, 우시로,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어디?
1: 도코, 도코,
0: どこ? 어디?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1: 도코니 아리마스카?
0: どこ? 어디죠? 앞서서 어디 어디에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니 있었죠? 그래서 どこに라고 하면 어디에. 사무식물에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요. 있습니다는 아리마스잖아요. 의문문은요, 뒤에 음운종조사 까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どこに 아리마스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사물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아리마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아리마스는요, 우리말에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물이나 식물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주체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없습니다는 아리마생, 즉, 아리마스의 부정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는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문종조사 까를 뒤에 붙여서 아리마스까라고 하면 되겠네요.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꽃집.
1: 하나야, 하나야,
0: 꽃집이 있습니다.
1: 하나야가 아리마스, 하나야가 아리마스.
0: 하나야가 아리마스. 하나야 꽃집이고요. 뒤에 가는요. 무엇무엇이 뭐뭐 가에 해당해요. 하나야가 꽃집이 아리마스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리마스는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요. 그럼 지금 문장에서 아리마스 있습니다의 주체는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야입니다. 하나야 꽃집이죠? 즉, 포괄적인 의미로 사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야의 존재는 아리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간.
1: 시간, 시간,
0: 시간이 있습니다.
1: 시간があります。時間があります。
0: 時間があります.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스 존재의 주체는요, 時間, 시간입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슈퍼마켓 옆에 꽃집이 있어요.
1: スーパーの隣に花屋があります。スーパーの隣に花屋があります。
0: スーパーの 隣に, 슈퍼마켓 옆에 라는 표현이죠. 隣이라고 하면 옆입니다. 니는요, 존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야가 아리마스, 꽃집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슈퍼마켓 옆에 꽃집이 없어요는요?
1: スーパーの隣に花屋がありません。
0: スーパーの 隣に 하나야가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0: 있을까요? 슈퍼마켓 옆에 꽃집이 있어요?
1: スーパーの隣に花屋がありますか?
0: スーパーの隣に花屋がありますか?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1: 今日は時間がたくさんあります。今日は時間がたくさんあります。
0: 今日は 오늘은 時間が 시간이 닥상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는요?
1: 今日は時間があまりありません。
0: 今日は 오늘은 時間が 시간이 아마리 아리마생과 같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아리마생은 아리마스, 즉 있습니다의 부정형인 없습니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명사에 연결돼서 데와 아리마생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요,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뭐뭐가 아닙니다라는 뜻인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 우산이 없어요는요,
1: 私の傘がありません。
0: 와타시노 가사가 아리마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리마생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 우산이 아니에요.
1: 私の傘ではありません。
0: 와타시노 카사데와 아리마생. 카사데와 아리마생은요, 우산이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아리마스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 보는 연습을 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있습니다.
1: 아리마스.
0: 아리마스. 여러분, 아리마스는요, 사물과 식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1: 아리마스카?
0: 아리마스까?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1: 가방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0: 가방 の 中に, 가방 안에 何가 아리마스까? 뭐가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지갑이 있어요.
1: 財布があります。
0: 사이후가 아리마스, 사이후, 지갑입니다. 지갑과 스마트폰이 있어요.
1: 財布とスマホがあります。
0: 사이후도 스마호가 아리마스, 지갑과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 何もありません。
0: 나니모라고 하면 직역하면 무엇도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아무것도와 같이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니모 아리마생,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1: 가방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0: 지갑이 있어요.
1: 財布があります。
0: 지갑과 스마트폰이 있어요.
1: 財布とスマホがあります。
0: 아무것도 없어요.
1: 何もありません。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すみません。付箋はどこにありますか？
1: ノートコーナーの隣にあります。
0: ノートコーナ
1: 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です。
0: ー？あ、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왕링이 대학 내 매점에서 포스트잇을 찾고 있어요.
3: すみません。付箋はどこにありますか？
2: 스미마셍. 원래 스미마셍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말로 저기요 할 때도 일본어로는 스미마셍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미마셍, 저기요, 후생와 후생이라고 하면 붙임쪽지. 우리가 보통 포스트잇이라고 부르죠. 이 포스트잇은 상품명이 일반 명사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생화 포스트잇은 도코니 아리마스카?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도코니 어디에 아리마스카? 있어요? 있나요? 아리마스는요,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지금 아리마스의 주체는요, 후생 포스트잇 사물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은 어디에 있나요? 있나요? 아리마스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すみません。付箋はどこにあり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노트코너の隣にあります。
0: ノートコーナーの隣にあります。ノート코너 옆에 있습니다. 隣 옆이에요. 그런데 어디 옆이에요? 노트 코너 옆이에요. 노트 코너 뒤에 노로 뒤에 토나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니는요,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리마스,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ノートコーナーの隣に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ノートコーナー?
0: 노트 코너, 노트 코너, 뭔가 궁금해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ノートコーナー?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です。
0: 아소코노, 저기에 펜코나노 마에데스. 펜코노 앞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마에 앞입니다. 그런데 어디 앞이에요? 펜코나, 펜코노 앞이에요. 그래서 펜코나 뒤에 노를 사용해서 뒤에 마에를 수식하고 있죠. 지금 보면 펜코나노 마에데스, 펜코너 앞입니다. 데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기 펜코너 앞에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にあります。
0: 아소코노 펜코나노 마에니 아리마스. 저기 펜코너 앞에 있습니다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소코는 저기 저쪽입니다. 여기 이쪽은요?
1: ここ。
0: 거기, 그쪽은요.
1: そこ。
0: 지금 저기, 저쪽은 아소코 나왔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는요?
1: どこ。
0: どこ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あ、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아, 와카리마시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와카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와 같이 인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그런데 선생님, 조금 전에 저기 펜 코너 앞입니다. 아소코노 펜 코나노 마에 데스. 이 문장을 아소코노 펜 코나노 마에니 아리마스와 같이 바꿨잖아요. 우리 지금 대화문에 니 아리마스 표현을 데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1: はい。すみません。付箋はどこですか?ノートコーナーの隣です。ノートコーナー?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です。あ、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그럼 대화 전체의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すみません。付箋はどこにありますか?
3: ノートコーナーの隣にあります。
2: ノートコーナー?
3: あそこのペンコーナーの前です。
2: あ、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바스타미나르.
0: 바스타미나르, 버스 터미널이란 표현입니다.
1: 리무진 바스.
0: 리무진 버스, 리무진 버스란 뜻이고요.
1: 샤터르 바스.
0: 셔틀 버스, 셔틀 버스란 뜻이에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버스는 일본어로 바스라고 발음하는데요. 어가 아니라 아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일본의 벚꽃놀이 풍경. 일본의 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풍경은 단연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입니다.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초순 사이 벚꽃이 만개하면 사람들은 벚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꽃놀이를 즐기는데요. 선생님, 이걸 뭐라고 하죠?
1: はい、お花見라고 합니다.

0: 이 오하나미의 유래에 대해 설명드리면 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매화를 감상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해양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고유의 전서와 다음은 벚꽃이 그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벚꽃은 일본의 학기나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만개한다는 점, 그리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흩날리며 지는 특유의 모습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찰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특별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벚꽃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네요.
2: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아니가 히토리 이마스.
0: 오빠가 한 명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존재의 주체가 사물 식물인 경우에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아리마스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 동물인 경우에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인 이마스를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1: 이마스, 이마스.
0: 사람 동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는요, 이마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아리마스라고 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존재의 주체가 사람 동물인지 그리고 사물, 식물인지에 따라서 이마스, 아리마스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1: 네코. 네코.
0: 선생님, 아기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1: 고네코.
0: 고네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네코가 사용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거 혹은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요?
1: 네코지타. 네코지타.
0: 네코지타라고 합니다. 네코는 고양이, 지타는요? 원래 시타는 혀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네꺼짓다.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걸 이르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양의 탈을 쓴 본성을 숨긴 본성을 숨기는 사람. 일본어로는요?
1: 네꼬카부리. 네꼬카부리.
0: 네꼬카부리라고 합니다. 네꼬 고양이죠? 카부리라고 하는 거는 덮었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래.
1: 시타. 시타.
0: 아래 하를 써서 시타라고 합니다. 위는요?
1: 위에. 위에.
0: 윗상자를 써서 위에라고 하죠. 선생님, 양말 뭐라고 해요?
1: 굿츠시타.
0: 굿츠시타라고 합니다. 굿츠 신발이고요. 시타 아래. 왜 굿츠시타가 양말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놀이공원.
1: 유엔치. 유엔지.
0: 유원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유엔지. 외래어로도 있죠?
1: 테마파크. 테마파크.
0: 테마파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1: 닥상. 닥상.
0: 닥상. 많이 라는 뜻이고요. 이 닥상. 일본어 대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동아리방.
1: 부시츠, 부시츠,
0: 부시츠. 이때 부는요, 무슨 무슨 부 할 때 부예요. 여러분, 동아리 중에는 합창부도 있고 요리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부로 끝났잖아요. 이 부를 일본어로도 부라고 발음하고요. 시츠, 집실이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시츠예요. 그래서 부시츠, 동아리방이란 뜻이죠. 누구?
1: 다레. 다레.
0: 누구는 다레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0: 誰ですか?
1: 誰ですか?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0: 何人兄弟ですか?何人兄弟ですか?
1: 何人、몇 명, 몇 인이라고 하는 의미죠. 兄弟 ですか? 형제예요. 몇명 형제예요? 몇인 형제예요? 자연스럽게 형제가 몇 명이에요? 우리 8과에서 배웠었죠? 가족이 몇 명이에요?
0: 何人家族ですか?
1: 난닝 가족 ですか?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마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마스는요, 우리말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아리마스는 사물이나 식물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나타냈는데요. 이마스는요, 사람이나 동물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그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는요, 이마생입니다. 이마스의 부정형은요, 이마생입니다. 그럼 아리마스의 부정형 뭐였죠? 아리마생이었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서 우리 이마스 연습해 볼게요. 고양이.
0: 猫、猫、
1: 고양이가 있습니다.
0: 猫がいます。猫がいます。
1: 猫가 います. 이마스는 어떤 거의 존재를 나타낸다고요? 사람이나 동물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요. 猫.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猫, 고양이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아리마스가 아니라 이마스 사용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아이.
0: 子供。子供、
1: 아이가 있습니다.
0: 子供がいます。子供がいます。
1: 子供がいます。子供、아이. 뒤에 이마스 사용됐어요. 이마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子供, 아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존재를 나타낼 때는 아리마스 안 돼요. 이마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테이블 밑에 고양이가 있어요.
0: テーブルの下に猫がいます。テーブルの下に猫がいます。
1: 테이블 の下に 테이블 밑에라고 하는 표현이죠. 下, 밑, 아래라는 표현인데요. 어디 아래예요? 테이블. 그러면은 사이에 노가 뒤에 시다 아래를 꾸며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테이블의 시다니 테이블 밑에 테이블 아래에 네코가 이마스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동물입니다. 존재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마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0: 遊園地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遊園地に子供がたくさんいます。
1: 遊園地に 놀이동산에 子供が 아이들이 탁상이마스 많이 있어요라는 표현입니다. 遊園地に 이때 니는요 존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子供 사람입니다. 그래서 子供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마스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어에서 많이는 탁상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존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다양한 명사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위,
0: 上、上、
1: 아래, 밑,
0: 下、下、
1: 안, 속,
0: 中、中、
1: 밖, 바깥,
0: 外、外、
1: 앞,
0: 前、前、
1: 뒤,
0: 後ろ、後ろ、
1: 이웃이란 의미의 옆,
0: 隣、隣、
1: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는 곁이란 의미의 옆,
0: そば、そば、
1: 가로로 위치함을 나타내는 옆,
0: 横、横、
1: 오른쪽,
0: 右、右、
1: 왼쪽.
0: 左、左。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마스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0: います。
1: 이마스 사용합니다.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요?
0: 아리마스.
1: 아리마스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이마스입니다. 있습니까?
0: 이마스카?
1: 이마스카? 마찬가지로 의문종조사 까를 이마스 뒤에 붙이면 되겠죠? 이마스카? 동아리 방에 누가 있어요?
0: 부시츠니 다레가 이마스카?
1: 부시츠니 동아리 방에 나레가 누가 이마스카?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스즈키 씨가 있어요.
0: 스즈키상가 이마스.
1: 스즈키상가 이마스. 스즈키 씨는 사람이에요. 이 스즈키 씨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마스 사용하면 되겠죠? 스즈키상가 이마스. 스즈키 씨와 야마사키 선배가 있어요.
0: 스즈키산토 야마사키 센파이가 이마스.
1: 스즈키 산토 스즈키 씨와 야마사키 센파이가 이마스. 야마사키 선배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0: 다레모 이마센.
1: 나레모 이마생. 나레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나레모 직역하면 누구도라는 표현이죠. 부정문에서는 아무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나레모 이마생.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동아리 방에 누가 있어요?
0: 부시츠니 다레가 이마스카?
1: 스즈키 씨가 있어요.
0: 스즈키산가 이마스.
1: 스즈키 씨와 야마사키 선배가 있어요.
0: 스즈키산토 야마사키 센파이가 이마스.
1: 아무도 없어요.
0: 다레모 이마센.
1: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라는 표현이죠. 칸코끄니, 이때 니는 존재 위치를 나타내고요. 지금 누구의 존재를 묻고 있어요? 어느 이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마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마스가 있습니까?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오빠는 한국에 있나요? 어느 이상와 칸코끄니 이마스까?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빠는 한국이에요? 라는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1: 하이, 오니이산와 한국ですか?
0: 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오니이산와 한국にい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이에, 아니모,日本にいます. 아니와,大阪です.
0: 이에, 아니요. 아니모,日本にいます. 오빠도 일본에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혼니이마스, 일본에 있어요. 이때 니는 존재 위치를 나타내고요. 존재의 주체는요. 아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마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와 오사카 데스. 오빠는 오사카예요. 결국 오빠는 오사카에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일본어로 바꿔볼까요?
1: 아니와 오사카니이마스.
0: 아니와 오사카니이마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이에, 아니모, 니혼니이마스. 아니와 오사카데스.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か.
0: そうですか. 그렇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うですか.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산와 난인 兄弟ですか?
3: 2人 兄弟です. 아니가 1人います.
2: 오니이산와 한국にいますか?
3: いいえ, 아니모 일본にいます. 아니와 오사카です.
2: そうですか.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파스포토, 파스포토,
0: 파스포토, 여권이고요.
1: 치켓도, 치켓도,
0: 치켓도, 티켓, 표란 뜻입니다.
1: 보딩 파스, 보딩 파스,
0: 보딩 파스, 비행기 탈 때 필요하죠? 탑승권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파스라는 발음이 나왔는데요. 이건 PASS, 패스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한국어식으로 발음하면 패스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파스라고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티켓은 T 발음이 아니라 치로 발음하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지시 부부짓기의 비밀 한 끼 하실래요? 예, 진짜 의미. 교토에는 부부즈케라는 독특한 식문화와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부즈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부부즈케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1: 我也这么觉得。我也这么想으로
0: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색깔은 너무 진해. 60페이지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1: 这种颜色太深了。
0: 너무 진하다. 太深了. 深 글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색깔 중국어로
1: 颜色.
0: 매번 드리는 말씀. 표현 한 걸음 더 페이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급에서 우리가 항상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홍상우 선생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급. 그죠,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오래 하시죠, 좋아. 오늘 제목, 8과. 그는 왜 아직도 안 와?
1: 他怎么还没到?
0: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他怎么还没到?
0: 어떤 단어가 잘 들리고 어떤 단어가 안 들리십니까? 잠시 후에 해결됩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1: 怎么?
0: 어떻게 란 뜻이죠?
1: 是的.
0: 영어로 뭐 how, 그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족 분들 혹시 아십니까? 말투?
1: 아, 不太清楚. 你知道吗?
0: 네, 어째 안 오니? 어째서 그것도 모르니?
1: 아, 方言吗?
0: 예, 그런 말투. 어째서, 그러니까 왜 뜻이 있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이유를 묻기보다 뭔가 책망하는 말투, 혼내는 말투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어찌 그것도 모르니 넌? 니怎么不知道啊? 이런 식으로.
1: 니怎么不知道?
0: 니 어찌 모르니? 모르다가 중국어로?
1: 不知道.
0: 네, 이것도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아직 중국어로?
1: 하이.
0: 한 번 더.
1: 하이.
0: 하이는 부사입니다. 부사라고 말씀드리면 위치가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네요. 아직 안 먹어.
1: 还不吃.
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았다. 방금 선생님께서는 아직 안 먹으라고 하니까 뿔을 하셨죠? 아직 안 먹었어는 뭘까요?
1: 还没吃.
0: 그렇죠. 현재와 미래의 부정은 뿌, 완료의 부정은 매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하다.
1: 到.
0: 그럼 도착했다는 뭐예요?
1: 到了.
0: 러의 부정은 뿌예요, 매이예요? 하나, 둘, 셋.
1: 매이.
0: 그렇죠. 그리고 매이 뒤에는 절대 러를 쓰면 안 됩니다. 도착 안 했다.
1: 没到.
0: 아직 도착 안 했다.
1: 还没到.
0: 아직 안 먹었다.

0: 消息.
1: 원래는 제가 요약할 때는 이 샤오시가 굿뉴스,
0: 아, 对呀.
1: 好 샤오시
0: 嗯哼.
1: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요즘 이제 문자 메시지가 원래 중국어로 뭐죠?
0: 短信.
1: 短信인데 중국 사람들이 요새 发 短信보다 많이 쓰는 게
0: 消息.
1: 发 샤오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대화문 한번 들어볼까요? 我们 이치 라이 팅 이샤.
2: 第8课, 他怎么还没到? 他怎么还没到?
3: 可能还在路上。
2: 要不要问一下?
3: 我给他发个消息问问。
2: 他怎么还没到?
3: 可能还在路上。
2: 要不要问一下?
3: 我给他发个消息问问。
1: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어째서 어째 두 글자.
0: 怎么?
1: 65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왜 아직도 안 와?
0: 他怎么还没到?
1: 아직도 도착을 안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를 중국어로 원래 세 글자 왜이션뭐
0: 是的.
1: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뜻이 좀 달라지죠. 그걸 쓰면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0: 没错.
1: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유보다는 뭔가 핀잔 섞인 말투입니다. 이렇게 안 와, 원망하는 거죠. 아마도 아마 오는 중일 거야. 길 위에 있을 거야.
0: 可能还在路上.
1: 한 번 더.
0: 可能还在路上.
1: 공교롭게도 두 문장 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부사가 뭐죠? 하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둘 다 아직으로 오늘 쓰였네요. 아니면 한번 내가 좀 물어볼까?
0: 要不要问一下?
1: 要不要 땡땡 하면은 뭐 할까? 해줄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0: 是的.
1: 도와주다가 중국어로
0: 빵.
1: 要不要 빵니?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널 좀 도와줄까? 이렇게.
0: 是的.
1: 에이, 빵, B-A-N-G 일상 검색해보시고요. 내가 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물어보지.
0: 我给他发个消息问问.
1: 내가 그에게
0: 我给他
1: 소식을 보내다, 메시지를 보내다.
0: 发个消息.
1: 굳이 또 그 말 만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어째서 출근하러 안 갔니? 이렇게 말을 하네요.
0: 你怎么没去上班?
1: 선생님,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你怎么没去公司? 어때요?
0: 可以啊.
1: 근데 뜻이 그렇게 말하면 꼭 출근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어,
1: 보통 출근이죠.
0: 对的你要这么说的话我想啊你是在问我没有去上班
1: 사실 이 두 문장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스보다 샹반이 더 어울리긴 하죠.
0: 어,对的.
1: 오케이, 좋습니다. 회사라고 그러니까 바로 직역하지 마시고 没去上班. 그리고 이 취를 안 쓰고 没上班 하면 어떻습니까?
0: 也可以的.
1: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취를 굳이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쩜 이렇게 조용해?
0: 今天怎么这么安静?
1: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네 글자?
0: 怎么这么?
1: 조용하다.
0: 안静.
1: 와우. 혹시 그럼 반대말 시끄럽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글자인데요. CH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0: 吵.
1: 어쩜 이렇게 시끄러워?
0: 怎么这么吵?
1: 이런 게 검색이 돼 있어야 됩니다. CHAO 한번 찾아보세요. 고기를 중국어로 선생님 제 발음 어때요? 로우, 로우, 이상하죠?
0: 로우.
1: 일단 R 발음은 러, 이 발음이 들려야 되고요. 오유는 어우예요. 러우, 러우, 네. 그래서 이 발음을 잘하셔야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너 어째 고기 안 먹니?
0: 你怎么不吃肉?
1: 선생님 고기 좋아하세요?
0: 我喜欢,非常喜欢.喜欢什么肉?我喜欢猪肉.
1: 여러분, 猪肉 좋아하신대요. 어떤 고기인가요? 하나, 둘, 셋.
0: 돼지고기.
1: 그렇죠. 왜 절 보면서 말해요? 저 돼지. 저도 물어봐 주세요.
0: 아, 你喜欢什么肉?
1: 我喜欢吃牛肉.
0: 아하.
1: 저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먹다 집어넣었어요. 我喜欢吃牛肉 이렇게. 소고기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요. 아마도.
0: 可能.
1: 내일 아마도 비가 올 거야.
0: 明天可能下雨.
1: 아, 비 내리다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비 오다.

0: 下雨.
1: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예문 드신 거 기억나세요? 可能 뒤에 그 조동사 어떤 거 집어넣죠? 할 것이다?
0: 会.
1: 를 집어넣어서
0: 明天可能会下雨.
1: 어떻습니까, 선생님?
0: 很不错.
1: 와, 不错는 극찬입니다. 아주 좋다. 중국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까먹었어. 이 일을, 이 어순이네요.
0: 他可能忘了这件事.
1: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1번 타, 2번 可能, 3번 왕, 4번 저件事. 하나, 둘, 셋.
0: 저는 3번.
1: 저도요. 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0: 是的.
1: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可能을 설명드리지만 수로 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이런 예문들도 모조리 다 외우겠습니다. 어머니 이칠라이 카이샤.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뭐 동사를 두번 쓰면 말 더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사를 두번 쓰면 한번뭐뭐 해봐. 한국어로 이거예요. 얘들아, 잠깐 봐봐. 봐봐.
0: 嗯哼,
1: 봐봐.
0: 对,
1: 이거예요.
0: 是的,
1: 네, 봐봐.
0: 是的.
1: 이거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단음절, 한 글자 동사일 때 특히 그렇게 쓰죠. 이름절 동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물어보다.
0: 问问.
1: 이름절 동사 사이에는 숫자 1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问一问.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0: 위량을 좀 쌓아보죠.
1: 好, 이제 진로 생화 연습.
0: 기억나시는 청취자분들 있나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거 다시 한다 그랬어요. 어째 그것도 모르니?
1: 你怎么还不知道呢?
0: 하이까지 넣었어요. 한 번 더.
1: 你怎么还不知道呢?
0: 怎么 뒤에 물음표가 오죠? 보통 맨 뒤에 쓰는 어기조사 너 많이 씁니다. 생략 가능하지만 怎么 땡땡 너 요 말투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你怎么还不明白呢?
0: 어째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
1: 你怎么还没出发呢?
0: 어째 아직도 출발을 안 하니?
1: 你怎么还没吃药呢?
0: 아직도 약을 안 먹니?
1: 네.
0: 지금 예문들 어때요? 전부 다 단어예요. 약이 뭐예요?
1: 药.
0: 출발하다.
1: 출발.
0: 이런 단어들이 기억이 되고 모르신다면 검색을 하셔서 노트에 채워두세요. 이 사랑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아마도가 아까 우리가 커넝 배웠잖아요. 그 모 스포츠 의류 광고인데요. Impossible is nothing. 이거 아십니까? 불가능은 없다. 네. 중국은 없다가 먼저 와야죠.
1: 没有.
0: 불가능.
1: 不可能.
0: 불가능이란 없다.
1: 没有不可能.
0: 여러분 자주 쓰시는 그 메신저에다가 딱 이런 거 써놓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그만 쓰시고요. 뭐 까르페디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딱 이거 쓰시면 있어 보이잖아요.
1: 世界上没有不可能.
0: 어머, 이번엔 속담 같아. 한 번 더.
1: 世界上没有不可能.
0: 앞에는 세 글자, 世界上 이게 세계, 전 세계 할 때 세계. 위상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선, 전 세상, 이 세상엔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좋습니다. 내일 내가 너에게 문자 한 통 보낼게.
1: 明天我给你发个短信吧.
0: 문자 메시지?
1: 短信.
0: 네, 맞아요. 70페이지 보시면은 이 短信과 샤오시의 차이를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현대사회? 요즘은 이제 短信보다.

0: 말투일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실력 따지기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본문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다, 发短信, 그리고 요새 더 많이 쓰는 말, 发消息,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他怎么还没到?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5: 너 왜 고기 안 먹어? 기억나십니까? 미리 보지 마세요. 6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복습.
6: 你怎么不吃肉?
5: 고기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6: 肉.
5: 肉 하지 마시고 肉 꼭 기억하시고요. 그는 왜 아직도 안 와?
6: 他怎么还没到?
5: 하이는 아직의 뜻이 있었습니다. 메이는 완료 부정. 좋아요. 오늘 제목 듣자 하니 라오장이 당첨됐다며?
6: 听说 老张中奖了.
5: 와, 오늘은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6: 听说 老张中奖了.
5: 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15분 정도만 함께 하시면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보시죠.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듣자 하니
6: 听说
5: 3월호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듣자 하니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라던데 라고 할 때 이 두 글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중국 가신다면서요?
6: 听说 老师要去中国.
5: 어때요? 어디에도 제가 듣자 하니를 안 썼잖아요. 이럴 때 听说를 떠올리시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6: 听说 老师要去中国.
5: 야오는 여기서 원트 니드가 아니라 취 같은 동사 앞에 있으면 조동사예요. 하려하다 해야 한다.
6: 맞죠.
5: 네, 여기서 하려하다로 쓰신 거네요. 부러워요. 선생님 조동사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사용하셔가지고.
6: 我也很羡慕你啊. 韩语说的这么好.
5: 아, 제가 부럽다고요? 한국어 잘해서?
6: 부러워요.
5: 보니까 한국어도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연장자를 부를 때 성 앞에 씁니다. 만약에 성이 왕 씨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친근하게 부르죠?
6: 老王.
5: 삼성이성. 아, 아, 이게 또 들리네요. 한 번 더.
6: 老王.
5: 하나만 더 하죠. 성이 이 씨예요.
6: 老李.
5: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입니다. 老, 그 다음 반삼성, 老李.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6: 성쌤.
5: 네.
6: 老呢, 它还有表示尊重的意思.
5: 아하, 존중의 의미가 있다.
6: 所以呢, 为什么 선생님이 老师라고 해요?
5: 아, 그래서

0: 이 러시 왜 선생님을 러시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 왕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신
1: 对，
0: 거예요.
1: 不是年纪大了，是尊重的意思。
0: 아,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존중의 의미가 있다. 선생님께서 지금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이 늙을로자로 알기 때문에 늙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중의 의미를 약간 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언급을 잘해주셨네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라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국어로 뭐죠? 중국?
1: 중국.
0: 분명히 그럴 때는 일성인데. 복권에 당첨되다, 바이러스에 걸리다 이럴 때는 가운데 중자를 어떻게 읽죠?
1: 중.
0: 어허, 사성입니다, 여러분. 상, 지앙 집어넣어서 복권에 당첨되다.
1: 중奖.
0: 러 집어넣어 볼까요? 당첨됐어.
1: 중奖了.
0: 이 종이
1: 아,
0: 사성입니다.
1: 나의 꿈이에요.
0: 저도요. 저된 적 있어요.
1: 아, 진짜
0: 5,
1: 봐.
0: 5등,
1: 5천?
0: 5천원. 많아요. 한 5번 됩니다.
1: 와, 나你很厉害。
0: 리하이 대단하다라고 하시는데
1: 네.
0: 지금 그 말씀하신 대단하다는 저를 놀린 걸로 알겠습니다. 복권 중국어로
1: 彩票。
0: 중국도 복권이 잘돼 있죠.
1: 是的。
0: 금액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1: 아, 有的很多，有的不太多。
0: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1: 是的。
0: 아, 비슷하네요, 우리랑. 차부도
1: 对，差不多。
0: 비슷하다. 갑작스럽다. 그 전에 우리 어쩐지부터 배울까요? 세 글자?
1: 怪不得，
0: 혹은
1: 难怪。
0: 둘다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 너 다이어트 했구나. 어쩐지. 시작.
1: 怪不
0: 화이브더.
1: 得，
0: 혹은
1: 难
0: 난과이.
1: 怪。
0: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께서 지금 과이브더 올리셨는데 경성으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과이브더.
1: 是
0: 네.
1: 的。
0: 갑자기 혹은 갑작스럽다.
1: 突然。
0: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갑자기예요. 단독으로 쓰이면 갑작스럽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갑작스러운데, 타이 투란 러.
1: 선생님,
0: 네.
1: 사랑합니다.
0: 네. 페이창 투란, 이렇게. 저도요. 한턱 내다.
1: 请客。
0: 칭크. 커 아니고 크 업니다. 여기서 칭은 플리즈가 아니라 여러분, 이 칭크 대접하다 뜻이 있습니다. 손님 객자가 있죠? 상금 보너스.
1: 奖金。
0: 한번 더.
1: 奖金。
0: 그래요. 많아, 안 많아?
1: 多不多。
0: 와, 안 와?
1: 来不来？
0: 가, 안 가?
1: 去不去？
0: 요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어려운 말로 뭐 정반 의문문이죠? 해, 안 해? 요런 식으로. 큰 돈.
1: 一大笔钱。
0: 크다는 우리가 이제 납득이 돼요. 큰 돈이니까. 이 B라는 글자가 또 돈의 양사인가요, 선생님?
1: 没错。
0: 오 마이 갓. 외워야 할게 많습니다. 숫자에까지 같이 넣을게요. 이다비치엔. 사자성어처럼 암기하면서 들어볼게요.
1: 一大笔钱。
0: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들어보시죠. 어머니, 칠라이 팅이샤.
2: 第9课。听说老张中奖了，
3: 听说老张中奖了，
2: 怪不得他今天突然请客呢，奖金多不多？
3: 听说是一大笔钱。听说老张中奖了，
2: 怪不得他今天突然请客呢，奖金多不多？
3: 听说是一大笔钱。
0: 여러분들 형광펜 가지고 계세요? 얼른 밑에 한글 해석에서 당첨됐다며 뒤쪽에 다며에다가 형광펜을 치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자하니보다 뭐뭐 했다던데 했다매라고 할때 팅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1: 听说老张中奖了。
0: 오, 쫑 사성입니다. 그 장씨께서 당첨됐대 복권에 쫑지앙러. 어쩐지
1: 怪不得。
0: 그가 오늘
1: 他今天
0: 갑자기
1: 突然请客。
0: 갑자기 쐈대요. 突然 칭크. 이맨 뒤에 너 선생님 없으면 어때요?
1: 也可以的。
0: 없어도 되죠. 그냥 말투를 좀더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1: 是
0: 그래요.
1: 的。
0: 突然 칭크 너 쏜다 쏜다 칭크 한턱 내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알려드린 어순은 어때요? 한국어랑 똑같죠. 어쩐지 그가 오늘 갑자기 쐈어. 어때요? 한국어랑 똑같죠. 무조건 주술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0: 꽤 우리와 어순이 같으니까 너무 중국어를 어려워하지 말자. 괜찮습니까, 선생님? 네,
1: 可以的,
0: 좋아요.
1: 听你的.
0: 제 말을 듣겠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상금이 많아, 안 많아?
1: 奖金 多不多?
0: 요 어순도 똑같죠? 상금, 중국어로.
1: 奖金
0: 많아, 안 많아?
1: 多不多?
0: 어우, 듣기로는 엄청난 거금이래.
1: 听说是一大笔钱。
0: 한번더 들어볼게요.
1: 听说是一大笔钱。
0: 그러니까 거금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안 들었으면 내가 거금 큰 돈을 중국어로 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K 뭐 중국어 시험 유명한 거 아시죠? 엄청 그 유명한 HSK 시험
1: 没错.
0: 가장 높은 급수가 뭐 6급, 9급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다비치엔 한 번에 내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초급에서 이런 글자를 장악하시면은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1: 선생님,
0: 네.
1: 질문 있어요.
0: 지금 말씀하세요.
1: 听说买车要花一大笔钱。
0: 아,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 더.
1: 听说买车要花一大笔钱。
0: 들리세요? My 车, my가 뭐예요? 사다. 车 뭐죠? 자동차. 要
1: 嗯哼。
0: 花, 花는 뭐죠?
1: 是的。
0: 돈을 쓰다. 이다비치. 큰 돈을 썼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한테
1: 嗯哼。
0: 물어보시는 거죠?
1: 是的。
0: 네, 我花了 이다비치엔.
1: 那么，wife 알아요？
0: 알아요.
1: 那
0: 아
1: 还好。
0: 저랑 같이 타고 갔었거든요, 집에 선생님께서. 네. 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화, 돈을 쓰다 할때 쓰다, 화, 돈, 钱, 화, 钱, 차를 사다, 마이, 车,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2: 听说老张中奖了，
3: 怪不得他今天突然请客呢。奖金多不多？
2: 听说是一大笔钱。听说老张中奖了，
3: 怪不得他今天突然请客呢。奖金多不多？
2: 听说是一大笔钱。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다. 제가 발음 틀릴 테니까 왕 선생님 교정해 주세요.
1: 好的.
0: 지혜훈, 지혜훈.
1: 结婚.
0: 한번 더.
1: 结婚.
0: UN 사이에 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훈.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结婚.
0: 듣자니 그가 다음 달에 결혼한대.
1: 听说他下个月结婚。
0: 다음 달을 중국어로.
1: 下个月。
0: 그럼 이번 달은요?
1: 这个月。
0: 아래 하자의 반대말은 윗상자죠. 중국은 last, 그 지난 게 바로 윗상자를 쓰면 됩니다. 저번 달.
1: 上个月。
0: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听说는 사실 동사예요. 앞에 생략된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와,
1: 我。
0: 그렇죠. 빠진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와, 听说他下个月结婚 이거의 줄임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1: 哇，你中文讲得好好啊！
0: 아, 저보고 지금 중국어 잘한다고, 강의
1: 네,
0: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1: 오.
0: 칭찬 감사해요. 선생님은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식당을 중국어로.
1: 饭店.
0: 선생님, 이 판디는 사실 호텔일 수도 있잖아요.
1: 是的，可以。
0: 네. 상황에 맞게 호텔, 식당, 판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당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어.
1: 听说那家饭店很有名。
0: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요밍 한자 보시자마자 뜻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1: 嗯哼。
0: 발음을 잘하셔야죠. 삼성이성 아아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有名。
0: 요밍 그래요. 갑자기 동사 앞에 쓰이면 부사로서 갑자기 단독으로 쓰이면 갑작스럽다 보시죠. 날씨가 갑자기 춥게 변했어.
1: 天气突然变冷了。
0: 날씨를
1: 天气。
0: 갑자기
1: 突然。
0: 변하다,
1: 变
0: 추워졌다,
1: 冷了
0: 형용사에 러가 붙으면 완료가 아니에요. 상태 변화입니다. 변했다, 빼도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1: 天气突然冷了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의 결정은 너무 갑작스러워.
1: 他的决定很突然
0: 그의 결정,
1: 他的决定
0: 매우 갑

0: 갑작스럽다.
1: 很突然。
0: 밑에 줄에 있는 突然은 형용사로서 수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주에 띵. 많은 초급자분들이 선생님 이것도 주에 띵, 주에 띵 쌍디귿을 많이 하는데 사실 들어볼게요. 선생님 발음.
1: 决定.
0: 힘 빼고 발음하는 게 포인트예요. 주에딩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팅슈어 토란 쉬웠나요? 근데 예문에 있었던 지혜훈, 요밍, 나자 판디엔 음식점의 양사 지아 이런 뺀, 렁, 티엔치, 주에딩 모든 걸 암기하셨는지 본인에게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우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또 예문 살펴보시죠. 어머니 이치나의 카인샤. 그는 가운데 있어요.
1: 他在中间.
0: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할때 중, 가운데 중자는 이제 일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들,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중할때 중도 이 가운데 중자네요, 선생님.
1: 学习中.
0: 조용히 해주세요.
1: 请安静.
0: 여기서 칭은 please의 뜻이 있는 거죠.
1: 对.
0: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턱 내다.
1: 请客.
0: 같은 칭이지만 다른 뜻이죠.
1: 不一样的.
0: 네, 달라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였죠. 이게 사성어로 발음되면 적중하다, 마치다, 당첨되다, 백발백중이 그래서 이렇게 쓰이죠.
1: 百发百中.
0: 그렇죠. 쫑 아니고 쫑. 맞추는 거니까 사성입니다.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어.
1: 我的电脑中毒了.
0: 쫑두러 중독이란 한자인데 쫑 사성 이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1: 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0: 몸이 좀안 좋아요. 身体不好不好만하지 마시고 불편해요.
1: 不舒服。
0: 왕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대.
1: 听说王老师不舒服。
0: 우리 왕 老师께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다른 왕
1: 하하하하.
0: 선생님이니까.
1: 对，这个王老师没有不舒服。
0: 우리 왕 선생님은 전혀 문제 없답니다.
1: 네。
0: 네, 건강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왜 갑자기 화를 내니?
1: 你为什么突然生气了？
0: 생기라는 한자인데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냈다?
1: 生气。
0: 그렇죠. 生气了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를 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 别生气，是我错了。
0: 다시 한번.
1: 别生气，是我错了。
0: 들리십니까? 别生气, 뭐래요, 선생님이? 화내지
1: 화나지
0: 마.
1: 마.
0: 是我错.
1: 내 잘못했어.
0: 아, 错. 错, CUO, 잘못됐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시험 중이야. 조용히 해주세요.
1: 考试中，请安静。
0: 안징 앞에 칭. 요거는 사실 교실 가면 많이 붙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칭, 안징.
1: 是的.
0: 네, 그렇습니다. 그는 복권을 사서 1만 위안에 당첨됐다. 와, 제가 유학할 때는 1만 위안이 거의 얼마였죠? 120,
1: 200만 원?
0: 예, 저 때는 120만 원이었어요.
1: 아하,
0: 많이
1: 现在的话是200吧,
0: 올랐네요. 네,
1: 差不多.
0: 190에서 200이죠?
1: 嗯哼.
0: 그때 제가 인민패를 안 사고 뭘 했을까요? 그는 복권을 사서 1만 위안에 당첨됐다. 보시죠.
1: 他买彩票中了10,000元.
0: 보세요. 그는 복권을 산다. 1만 위안에 당첨됐다. 그 어디에도 사서 할때 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는 집에 가서 밥 먹어. 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1: 他回家吃饭.
0: 그는 집에 간다. 밥 먹다. 이게 조합이 돼서 집에 가서로 바뀌는 거죠. 괜찮죠? 너무 갑작스럽네요.
1: 太突然了.
0: 한번 더.
1: 太突然了.
0: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타이 뒤에 러 아시죠? 생략 가능한 것도 러 빼고 해볼게요.
1: 太突然.
0: 76페이지에 단어 舒服, 生气 밑에 모아둔 단어들도 모아서 머릿속에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도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왜냐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딴 거기 때문에 한 개도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78페이지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취소. 아주 재밌게 내용을 써봤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읽어보셨죠?
1: 我读了.
0: 아, 둘, 어머. 읽다를 중국어로
1: 读.
0: 읽었다? 아,
1: 读了.
0: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맞죠?
1: 很有趣.
0: 아, 很有趣. 가다를 왜 써요? 가다가 아니라 요취가 한 단어입니다. 뭐죠?
1: 재미있다?
0: 흥미있다, 재미있다.
1: 是的.
0: 네, 그래요. 정말 선생님 이거 많이 쓰십니까?
1: 经常用.
0: 남녀 사이에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1: 아, 对呀. 女孩子嘛, 很容易吃醋.
0: 아, 여자애들이.
1: 爱吃醋.
0: 그렇죠, 여자애들이 많이 취소하죠.
1: 남자도.
0: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听说老张中奖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2: 살길이다.
0: 시험 중이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2: 考试中，请安静。
0: 지금 이거 진도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76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考试中，请安静。
0: 본문 내용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静, 그리고 考试, 그리고 考试中, 이게 무슨 뜻인지 여유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그 라오장이 당첨됐다며?
2: 听说 老张中奖了.
0: 당첨되다는 가운데 중자가 종이 아니라 사성?
2: 종.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강의 제목은 합격할 수 있길 바래.
2: 希望能通过.
0: 와, 좋은 말이네요. 통과했겠죠, 분명히, 그죠? 어떻게 이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선생님께서는 처음 한국어 배우실 때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좀 힘들었겠어요.
2: 是啊，怎么用两个呢？
0: 어떻게 두 개를 사용하냐고요? 중국은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2: 穿.
0: 한 번 더.
2: 穿.
0: 신발을 신다 할 때도 되고 입다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스타킹 신다도 되는 거죠?
2: 可以的.
0: 그래요. 정식이라 한자인데요. 격식을 차리다, 정식에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시죠.
2: 정식.
0: 정식. 오, 비슷한데요, 발음이, 그죠? 한 번 더.
2: 是的. 정식.
0: 좋아요. 사성, 사성. 사성을 발음하실 때 이걸 이제 아아 정식 하도 괜찮지만 사람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힘을 빼고 우리 왕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시죠.
2: 정식.
0: 정식.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2: 等一会儿.
0: 어? 等은 분명히 기다리단데요. 이 等一会儿 이 글자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잠시 후에 뭐뭐 한다 이럴 때도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화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等一会儿 숫자 1을 빼고
2: 等会儿
0: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란 말도 있고 면접을 보다, 즉 동사, 명사 다 됩니다.
2: 면시.
0: 老师, 我今天有面试. 들리십니까?
2: 是吗?
0: 어, 들리세요? 今天有面试. 뭐래요?
2: 오늘 면접 있다.
0: 선생님이 한국어하시고 제가 중국어했네요. 그죠? 네. 오늘 면접이 있다. 야, 너무 긴장돼요. 太 긴장라.
2: 不要 긴장.
0: 지금 저희 둘이 발음한 긴장, 이게 무슨 뜻이죠?
2: 긴장하다, 떨린다.
0: 네, 떨린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8분 후에는 잘 들릴 겁니다. 그럴듯하다, 제대로 격식을 갖추다.
2: 像样.
0: 혹은 像样点. 선생님, 이거 제가 중국에서 처음 들었던 게, 제가 한자를 막 열심히 예쁘게 쓰니까 옆에 있는 중국 친구가 어여, 니 写的 像样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맞나요?
2: 是, 或者呢, 他可以说, 니 写的 挺像样.
0: 아, 挺像样. 挺은 이제 매우의 뜻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한 거는, 왕 선생님과 발음한 건 像样 뒤에 얼화를 집어넣어서 像样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디아를 붙였네요. 像样 이게 아니라 像样点. 들어볼게요.
2: 像样点.
0: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시에더 할 때 더는 뭘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우와, 또 나왔어요. 어쩐지.
2: 怪不得.
0: 단독으로 쓰이거나 문장 맨 앞에 쓰입니다. 怪不得. 같은 말로 두 글자. 하나, 둘, 셋.
2: 난怪.
0: 그렇죠. 여러분, 화이팅.
2: 加油.
0: 올림픽 때 정말 많이 들리는 이 목소리인데.
2: 对啊, 加油, 加油.
0: 중국队, 加油, 加油.
2: 중국队,
0: 중국队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 중국팀.
0: 팀을 중국어로?
2: 对.
0: 한국팀?
2: 한국队.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加油. 이 加油는 원래 근데 기름을 넣을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2: 是的.
0: 실제로 주유소를 중국어로?
2: 加油站.
0: 예, 짠이 스테이션이에요. 역. 加油站 하면 이제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요디알. 와, 또 나왔어요. 선생님, 발음해 주세요.
2: 요디알.
0: 뒤에는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 불만족스러운 말들이 많이 옵니다. 좀 긴장돼요.
2: 요디알 긴장.
0: 나왔죠? 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2: 요디알 긴장.
0: 그래요. 희망이라는 명사도 있고 오늘은 동사로 한번 써볼까요?
2: 시왕.
0: 한 번 더.
2: 시왕.
0: 이 시왕의 특징은요, 뒤에 보통 문장이 옵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뭐뭐인 것 같아요. 워즈에더와 같은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하다, 합격하다.
2: 통과.
0: 합격하길 바래.
2: 시왕 통과.
0: 요런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합격하길 바래잖아요. 음흠. 중국은 바랍니다. 합격하기를 이 어순인 음흠, 거죠.
2: 시다.
0: 그래요. 본문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팅이샤.
3: 第10课 希望能通过
4: 你今天怎么穿得这么正式?
3: 等会儿要去面试, 得穿得像样点儿。
4: 怪不得呢, 加油!
3: 我有点紧张, 希望能通过。
4: 你今天怎么穿得这么正式?
3: 等会儿要去面试, 得穿得像样点儿。怪不得呢，加油！我有点紧张，希望能通过。
0: 외국어를 배울 때 학습 목표를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겁을 좀 드리면은요, 네 개 이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2: 와, 4星吗?
0: 아, 4성급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훑고 지나가야 돼요. 쉬운 것만 할 수 없잖아요.
2: 맞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은 들으시고 아, 이러면 성공이에요. 이런 것도 목표를 잘 잡으시면은 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들었는지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너 오늘 어째 입은 정도가 이렇게 격식 있니? 이게 직역이에요.
2: 你今天怎么穿的这么正式?
0: 너 오늘
2: 你今天
0: 어째서 입는다?
2: 怎么穿的?
0: 자, 이 穿的가 뭐예요? 동사 뒤에 있으면 이 녀석을 的라고 읽어요. 穿, 수러죠, 동사니까. 그 뒤에 조사라 그래요, 이 더를. 조사.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수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0: 쌤 말이 너무 빨라요.
1: 说得太快。
0: 说得太快 여기서 정도보어는 太快가 정도보어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 정도보어는 뭐예요? 这么正式가 정도보어죠. 잠시 후에 어퍼 포인트에서 또 살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사용해야지라고 하시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급, 고급도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왜 초급에 가져왔느냐? 그만큼 많이 사용하니까요. 잠시 후에 면접 보러 가야 해.
1: 等会儿要去面试。
0: 자, 잠시 후에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죠?
1: 等会儿。
0: 기다리다가 중국어로
1: 等。
0: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헐 줄여서 헐한 건데요. 이헐이 이제 동사 뒤에 있으면 잠깐 이런 뜻이잖아요.
1: 没
0: 네,
1: 错。
0: 직역하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면접 가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1: 是
0: 거죠.
1: 的。
0: 근데 이 패턴을 덩헐 뒤에 문장 이렇게 잡으세요. 잠시 후에 뭐 한다.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이따가 밥 먹어야 돼.
1: 等会儿要吃饭。
0: 덩헐의 특성상 뒤에 야오 많이 붙습니다. 여기서 야오는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문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덩홀 뒤에 야오가 딱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가다, 취와 함께 쓰네요. 다시 들어보시죠.
1: 去面试。
0: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걸 선생님 취를 잘못 사용해요. 나 면접 보러 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我面试 이러고 말아요. 물론
1: 아하。
0: 알아듣잖아요.
1: 嗯哼。
0: 동사 두 개를 연이어 쓰는 걸좀 부담스러워해요.
1: 联动句有点难。
0: 연동문
1: 是
0: 그렇죠.
1: 的。
0: 밥 먹으러 가자.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칠판 이러고 말아요.
1: 아, 그냥 밥 먹어?
0: 아, 취칠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1: 嗯哼。
0: 그런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1: 听了我们的课就可以了。
0: 맞습니다. 우리 수업 들으면 된대요. 자, 그 다음 주 나왔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다른 발음이에요. 보시죠.
1: 得穿的像样点儿。
0: 像样点 있다 보시고요. 자, 보세요. 동사 串이 중요합니다. 이串 앞뒤에 같은 글자인데 다른 발음이에요. 동사 앞에 이 글자가 있으면 데이예요.
1: 嗯哼。
0: 3월호에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1: 是
0: 같은데,
1: 的，我们学过。
0: 이 데이라는 발음이 들리면 보통 중국어에서는 해야 한다예요.
1: 是的，应
0: must.
1: 该。
0: 그렇죠. 해야 한다. 뜻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있으면 아까 언급해 드렸던 동사의
1: 정도보。
0: 정도보어를 연결해 주는 조사예요. 이 더가 정도보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조사예요. 이 뒤에가 정도보어죠.
1: 嗯哼。
0: 그래서 입어야 한대요. 입은 정도가 어때야 된대요?
1: 像样点儿。
0: 아, 좀 격식을 좀 그럴듯하게 좀 갖춰서 입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1: 没错。
0: 네. 우리가 이 문장 외울 필요 없습니다. 동사 앞에 있으면 day, 뒤에 있으면 the. 아, 알겠어요, 쌤.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좋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시죠.
1: 得穿的像样点儿。
0: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만 해내야 됩니다. 어쩐지
1: 怪不得呢。
0: 너 뺄게요.
1: 怪不得。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쩐지 같은 말로 두 글자 시작.
1: 难怪。
0: 난과에 뒤에도 너 가능합니까?
1: 难怪呢，可以。
0: 오, 좋습니다. 화이팅! 시작.
1: 加油。
0: 나좀 긴장돼.
1: 我有点紧张。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연달아 세개 이상 있으면은요, 그때그때 문장 성분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 올리는 순간, 중국인들은 하하하 외국인이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워가 반삼성입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1: 我有点紧张。
0: 그렇죠. 워, 요디알 둘다 이성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있는 지는 반삼성이에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하면 워, 요디알 진 이렇게 가는 거죠.
1: 是的。
0: 다시 들어볼게요.
1: 我有点紧张。
0: 삼성이 3개 이상이면 문장 성분에 따라 다르다. 꼭 기억하세요.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希望能通过。
0: 오, 能이 뭐죠? 할수
1: 있다。
0: 있다. 그렇습니다.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뭐뭐하길 바래가 맨 뒤에 있는데 중국은 맨 앞으로 땡긴 거죠. 생략된 주어는 뭔지 알고 가셔야죠. 하나, 둘, 셋.
1: 我。
0: 와, 그렇죠. 我希望能通过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생략된 주어 항상 파헤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they 穿的像样点儿잘 들릴 거예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今天怎么穿得这么正式？
3: 等会儿要去面试，得穿得像样点儿。
2: 怪不得呢，加油。
3: 我有点紧张，希望能通过。 你今天怎么穿的这么正式？等会儿要去面试，得穿得像样点儿。怪不得呢，加油！我有点紧张，希望能通过。
0: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로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어, 예문 3개를 통해서 조금 감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그는 말하는 정도가 매우 분명하다. 이게 직역이에요.
1: 他说的很清楚.
0: 우리는 얼른 여기서 흔히 말하는 그 주식 용어인데 선생님 이거 아세요? 줍줍. 주서 담아야 돼.
1: 아, 捡的意思. 네,
0: 가격이 쌀 때 이 주식을 빨리 줍줍? 담아야 돼. 줍줍.
1: 네. 아, 还有那个房子也是 줍줍.
0: 아, 집도 줍. 역시 스케일이 크네요, 중국은. 네, 집을 줍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문 줍줍해야 돼요. 칭추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1: 是的.
0: 발음이 중국어로 뭐죠? 발음?
1: 파인.
0: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정도 보호 구문 아니에요. 老师的发音很清楚.
1: 谢谢.
0: 뭐래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분명하다, 또렷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는 배우는 정도가 매우 열심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가시죠.
1: 他学得很认真.
0: 여기서 정도 보호는 뭐예요? 很认真이 정도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문장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너 하는 정도가 매우 좋아.
1: 你做的不错.
0: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문장 특성상 사실은 你做的不错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에이, 不错. 그냥도 괜찮습니다.
1: 不错,好.
0: 그래요. 굳이 뭐 정도 보호 구문을 만들 필요 없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조동사 day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무조건 day예요. 오늘은 일찍 좀 돌아가야 해.
1: 今天得早点回去.
0: 한번 더.
1: 今天得早点回去.
0: 早点은 일찍 좀이에요. 수로 앞에 있으면 일찍 좀입니다. 지금 수로 앞쪽에 있으니까 今天的가 아니라 今天得라고 읽어야죠. 일찍 좀 돌아가야 해. 비가 온다.
1: 下雨.
0: 근데 러를 집어넣었어요.
1: 下雨了.
0: 이거 뭐예요, 여러분? 상태 변화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의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산 챙겨야 해.
1: 得带伞.
0: 동사 챙기다, 휴대하다 어떻게 읽죠? 한 글자로
1: 带.
0: 그렇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데이라고 읽어야죠. 得带伞.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산 이렇게 보통 안 합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1: 得带伞.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요디알 이제 더 쉬워 보일 거예요. 같이 볼까요?
1: 他做的太棒了.太好.
0: 러만 하지 마시고 真棒, 太棒. 빵도 우리가 노트에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떨어졌네.
1: 아야, 又没通过.
0: 통과 못했다. 완료부정 may 쓰시고요. 요가 무슨 뜻이죠?
1: 又一次, 또.
0: 또 한 번 할 때 또. 그렇지요. 너 쓰는 정도가 그럴듯하다.
1: 你写的像样.
0: 제가 중국 유학 때 들었던 말입니다. 写的像样.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가야 해.
1: 等会儿要去吃饭.
0: 또 나왔죠? 等会儿과 야오를 붙여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希望能通过.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로 테마를 잡았는데요. 조금 더 특별하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은 노래들로 오늘 플리를 채워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가 아들 숀 레논을 위해 만든 노래 Beautiful Boy, Darling Boy를 존 레논의 원곡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밴드 프리슐리 그라운드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남아공 밴드 프레슐리 그라운드가 재해석한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이번 주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인데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테마지만 청취자 김준영님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연을 보니까요. 새음행을 많이 들으셨던 상당한 수준의 음악 애호가이신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부른 노래,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 어린이 합창,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원하시는 선곡에 부합되는 곡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준영님,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이런 경이로운 경험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한 엄마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싱어송라이터 루이자 소브랄의 파라띠, 너를 위해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스페인 밴드 프레센토스 임프리카도스의 노래 미 페케뇨 테소로, 내 작은 보물인데요. 프론트 보컬리스트 솔레 히메네스가 아이를 낳은 기쁨을 표현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이사 소브랄의 파라티, 너를 위해. 이어진 곡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미 페케뇨 테소로, 내 작은 보물이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참 멋지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오롯이 그 사랑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재능은 정말로 부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의 대상인 그 사람, 오늘은 자녀들이죠. 자신만을 위한 노래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의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이어서 이번에는 아빠 싱송라의 차례입니다. 스페인 뮤션 호세 까노의 노래 이 아우라 땡고 노비오, 지금 내겐 남자 애인이 있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재미있는 제목의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프랑스 가수 프랑스와 펠드만이 딸 조이를 위해 만들고 부른 노래, 조이, 이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번에는 프랑스의 배우, 모델, 가수죠. 바네사 파라디가 딸을 위해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네사 파라디의 2000년 앨범 블리스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 전체가 타이틀에 걸맞게 더없는 행복, 최고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바네사 파라디와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그 당시에 첫 딸을 낳은 환희, 기쁨, 행복을 이 앨범에 담은 건데요. 지금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릴리 로즈 뎁을 위한 노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함께 만들고 아기였던 릴리 로즈의 옹알이 소리까지 포함된 노래, 블리스, 바네사 파라디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1: 바바

바네사 파라디와 조니 뎁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릴리 로즈 뎁을 위한 노래 Please, 엄마인 바네사 파라디의 노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네 곡을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딸 마리아 루이자 조빔을 위해 만든 노래 삼바지 마리아 루이자, 마리아 루이자의 삼바. 이 노래를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손자인 다니엘 조빔과 그의 딸 루이자 조빔이 함께 부른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 노래는 적도기니 혈통의 스페인의 재즈팝 가수 부이카의 노래입니다. 딸을 그린 노래예요. 미 니냐 롤라, 내 딸 롤라. 이어서 현재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가수죠. 베냉 출신 가수 앙젤릭 기조가 딸 나이마에게 바치는 노래 나이마. 이 노래에서의 기타 연주는 거장 칼로스 산타나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곡은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겸 가수 또킹유와 일본의 색소포니스트 사다 와타나베가 함께한 필류메우, 내 아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은 노래 네 곡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어린이를 위한 노래 네곡 함께 하셨죠? 순서대로 다니엘 조빔과 루이자 조빔의 삼바지 마리아 루이자, 이어진 곡 브이카의 미니냐 롤라, 세 번째 곡은 안젤리키 조의 나이마, 기타 연주는 칼로스 산타나였고요. 네 번째 마지막 곡은 또끼니와 색소폰 연주자 사다 와타나베가 함께한 필류메우, 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들의 아들 사랑을 담은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록스타일의 깐소네를 들려주는 에니코 루제리의 1991년 노래 피터팬인데요. 이 노래의 후렴구는 영국의 록밴드 퀸의 노래 The Fairy Fellers Must Stalk의 멜로디가 차용됐다고 합니다. 퀸 스타일의 웅장한 합창이 이 노래에도 나오는데요. 에니코 루제리가 퀸의 대단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1985년에 당시 두 살이었던 아들 지오바니 발리오니를 위해 만든 곡인데요. 아브라이, 넌 갖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버지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아들에게 삶의 단맛, 쓴맛을 모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니코 루제리의 피터팬, 그리고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아브라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새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르의 타갈로그어 노래입니다. 1978년 히트곡이죠. 아낙, 아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음악 운동을 이끈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의 앨범들을 그룹의 공연과 3D 시각 예술로 선보인 겁니다. 공연의 첫 테이프를 끄는 음악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1974년에 발표된 혁명적인 앨범 타이틀이자 A면 전체 러닝타임을 차지한 대곡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켜지는 소리,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 로봇의 음성,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자동차의 속도를 표현한 이 차갑고 매끈한 전자파와 전자음, 샘플링, 신서사이저, 드럼머신으로 구현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시청각 예술가인 에밀 슐트가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한 앨범 표지와 함께 세계 대중음악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크라프트베르크 회고전 발문에서 이렇게 제3 선포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사상 최초로 디지털 미래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기술이 예술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예견했고 통신시대에 인간 조건을 포착하는 소리와 영상을 창조했다. 힙합 그리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초기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크라프트베르크의 혁신적인 루핑 기법, 컴퓨터 처리된 리듬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가장 흔하게 샘플링되는 사운드로 존재한다.

크라프트베르크의 산실은 독일 뒤셀도르프의 스튜디오 클링클랑입니다. 클링클랑 스튜디오를 만든 건 실험정신으로 충만한 음악 청년 랄프 휘터 그리고 플로리안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후 독일의 문화적 공백 속에서 새로운 독일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악보를 제시해 준 건 기계의 소음으로 가득 찬 산업도시 뒤셀도르프였습니다. 클래식 현악기나 기타로 시작한 음악은 클링클랑 스튜디오를 기점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계음,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컴퓨터 처리하고 신테사이저 소리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전에 없는 소리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전자악기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곡의 주체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미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기존 록음악 미학을 담당했던 인간성과 즉흥성이 밀려나고 기계적인 반복, 물화된 감각과 시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라프트베르크가 기계 문명의 도래를 예고하는 염세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는 당대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음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끌어들였고 새로운 미학적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록음악에 경도되어 있던 독일 청년 세대에게 독일적인 정체성을 제시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나아가 세계 대중음악의 진로를 혁신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샘플링, 루핑 기법, 컴퓨터 처리한 리듬은 힙합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탄생을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오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독일의 비틀즈라고까지도 불린다죠. 또는 로봇 팝, 맨 머신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는 독일의 전자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78년도 The Man Machine 음반에서 Das Modell, 그 모델 이라는 사운드 음악이었고요.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한 곡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크라프트베르크 디스코그래피상에서 1위 성적을 달성한 곡이죠. 두 번째 음악은 투르 드 프랑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사이클 대경주를 소재로 작곡을 한 83년도 발표된 싱글이었고요.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는 혹시 떠오르시나요? 예, 자전거 부품들이었다고 하네요. 자전거 체인 소리, 뭐 기어를 변환할 때 나는 소리, 사이클링과 관련된 그런 소리를 디지털 샘플로 사용한 당대에는 매우 선구자적인 그런 시도였다고 알려져 있죠. 랄프 후터 본인이 또 열렬한 사이클리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작업이었다고도 하고요. 이들의 어록에 또 중요한 힌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이들이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동네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며 끝나고 싶지 않았다. 독일은 오늘날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랄프 후터 같은 경우 클래식할 트레이닝을 받은 뭐 대부분의 이 밴드의 멤버들이 그런 고전적인 트레이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전 음악만 연주하다가 끝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스튜디오에서 그 클링클랭 스튜디오에서 하루 12시간 내지 14시간씩 일하며 자신들만의 보커더, 시퀀서 등 악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스스로 음악가가 아니라 음향화학자, 클랑케미커 또는 노동자라고 부르며 인식했다. 그렇군요. 기존에 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나 이런 악기들을 소리를 그런 악기들을 연주하며 시작을 했던 작업들이 한계에 도달하자 또 이런 돌파구를 찾는 그런 공학자, 화학자적인 천재성이 있었군요. 우리는 자주 드라이브를 했고 운전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지나치는 자동차와 트럭, 비 내리는 소리, 매 순간 변하는 주변 소리들. 그 아이디어는 그 소리들을 신터사이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아우토반이란 곡을 만들면서 대충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뭐 미국으로 또 영국으로 그리고 뭐 심지어 마돈나의 어떤 곡에는 크라프트베르크의 주요 메탈 온 메탈이라는 그런 곡의 샘플링까지 등장을 또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 뭐 힙합 장르 아까 말씀드렸고요. 테크노, 신스팝, 뉴웨이브, 인더스트리얼, 심지어 아트록, 라디오헤드의

기념비적인 키데이 역시도 70년대 후반에 크라프트베르크의 트랜스 유럽 익스프레스의 그 음반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힙합 미국의 힙합이 굉장히 많이 이 요소를 수혈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가 태국 음악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경쾌한 팝록 스타일의 음악은 기존의 여자 팝 가수와 다른 에너지로 생경하게 다가갔다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퍼포먼스도 남달랐다는데요. 그녀는 맨발로 무대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안무 없이 그때그때 흥나는 대로 몸을 흔들었다는군요. 얼마 안 가서 Flatback Now라는 표현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말로 색다른 관습을 탈피한을 뜻하는 형용사라네요. 그녀의 이름은 이브 판자로엔입니다. 1981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벨기에 그리고 태국 몬족 혼혈로 어린 나이에 호주로 건너가 성장한 후에 18살에 혼자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최고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GMM 그래미에 자신이 만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태국 팝록 아티스트 이 모던 타이 팝 씬의 여성 아티스트의 어떤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빠미 만나봤습니다. 새음행 훌륭한 패널 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언뜻언뜻 조금씩 빠미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본 지 좀 됐죠.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를 하면서 수치를 보니까 20년이 훌쩍 넘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아라를 통해서 소개한 남미 콜롬비아의 샤키라가

얼핏 또 비슷한 커리어 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실제로 빠미의 정체성 뭐 이렇게 혼혈 배경이 있다 그러면 보통 아이덴티티가 경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할까. 그리고 샤키라 역시 레바논과 콜롬비아의 그런 두 부모의 그런 문화적 바탕을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태어난 건데 해외 경험도 그렇고 장르적으로 넘나드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행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가로서 예술적 통제를 단단히 잡고 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파퓰러한 사운드에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서사 이 주제를 선정할 때도 그냥 흔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본 두 곡. 음악 플랫폼에서 셔플 기능으로 쭉한이 사람의 그 20년 커리어를 어떻게 뭐 셔플로 샘플 할 수는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정말 음악 백화점을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고 나온 듯 진짜 다양하게 열심히 파퓰러하게 멋지게 소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드라마 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쌍클린. 저는 이 곡을 어떤 정용 씨였나? 정용 씨였을 것 같은데요.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월화향이라는 이 곡. 팬들 사이에서는 5년 만에 우리 빠미가 발라드를 발표했어 이러면서 화제가 되었다는데 근데 실제로 20년 넘는 커리어에서 5년 정도 휴지기가 있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음악이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빠미표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 나왔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덕후가 되면 사실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어떤 갈망도 이렇게 따로따로 할수 있네요. 그렇죠? 뭐 음악이 나왔어가 아니라 발라드가 나왔어 5년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주제 선정은 또 굉장히 디테일에 깊은 디테일을 보여주네요. 이 월하양이라는 이 꽃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거가 향기를 숨기는 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옛적에는 사람들이 이 강한 향이 나는 이 꽃을 손수건에 눌러두어서 여행 떠나는 연내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선 이 꽃이 슬픔과 이별, 특히 장례식과 연결됩니다.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노랫말과 멜로디를 완성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르적으로는 뭐 아까 발라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템포가 있는 록밴드의 성향도 드러나는 그런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만난 아티스트, 하이냐 뉴 삼바, 삼바의 여왕 클라라 누네스였습니다. 66년에 데뷔했는데 초기는 뭐 상업적 실패를 맛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당시 스타 아티스트 호베르투 카루스 소개할 때 언급됐던 음악 스타일이었는데 조벤구아르다, 그러니까 마치 그 메인스트림의 당대 그 아이돌을 부상시키는 그런 스타일링, 그런 전략의 음악에 도전을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돌 가수 도전장을 냈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아까 언급된 호베르투 카를루스 그리고 엘리세지나 등등을 발굴한, 그리고 클라라 누네스와도 관계가 있던 실력자, 이 업계의 실력자의 도움으로 또 조언으로 삼바스쿨과의 연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삼바스쿨 중 하나인 포르텔라 삼바스쿨과 이때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돼서, 뭐 삼바스쿨 하면은 연중 행사 카니발 퍼레이드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또 아까 본문에서 언급된 그런 영성주의, 혼혈주의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음악적으로, 의식적으로 표출되고 발현되는 그런 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이 카니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고, 그런 정신적 고향으로 말년까지 쭉 이어나갔던 그런 관계였다고 하네요. 발표 이후 평생을 클라라 누네스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따라다녔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세 인종의 노래였습니다. Canto das Tres Raças,

74년도 발표곡이고요. 새 인종의 노래. 그러니까 자료의 대표적인 표현은 이 곡과 이 음반으로 브라질 최초 10만 장 판매를 달성한 여성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또 오리샤 신앙, 이 신앙을 대중음악 안으로 당당히 끌어들인 선구자로 기록된다 라고 하네요. 새 인종 누굴까요? 뭐 포르투갈의 뭐 역사, 뭐또 기본적으로 노예제와 정복자, 유러피안 정복자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그세 가지가 대부분 이렇죠.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 그리고 유럽에서 식민지가 아니라 신대륙을 향해온 그 백인들. 브라질에서는 한때 그런 정신이 있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 비슷한 건데, 이른바 인종민주주의 해가지고 이 브라질은 백인, 흑인, 원주민이 나름 평화롭게 섞인 그런 나라고 인종차별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회였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때 클라라 누냐스, 이세 인종의 노래를 부른 이 노래는 우리가 행복하게 섞인 게 아니라 함께 아파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억압받은 계층, 뭐 인종 구분을 떠나서 그렇게 슬픈 저항의 역사, 공동체적 기억이 있는 이세 가지 인종을 대변해서 노래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네요. 부끄럽긴 했나 보네요. 그 인종차별의 역사를 군부 독재 한창이 든 70년대엔 더욱더 그렇게 미화, 이렇게 좀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영국 문화잡지 The Quietus는 1980년을 앞둔 프랑스 팝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같은 시기,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펑크락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펑크로커들은 당시 1960년대 팝, 특히 예예 음악의 상대적인 순수함, 그리고 버블건 팝의 신선함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펑크의 DIY 정신, 그리고 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신테사이저가 제공한 자유로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여기까지 프랑스 팝의 궤도를 새롭게 튼 아티스트 에티엔 다오를 소개하는 서두였습니다. 에티엔 다오는 1980년대 프렌치 팝을 혁신하며 새로운 음악 트렌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프렌치 팝의 중심지인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서부의 작은 도시 렌에서 처음 등장했죠. 렌은 펑크와 뉴웨이브 음악의 산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타 코드, 거친 사운드, 반항적 태도를 내세운 펑크, 그리고 펑크의 에너지에 세련된 신테사이저 팝 사운드를 결합한 뉴웨이브는 에티엔 다오의 음악적 정체성이 되었죠. 이것이 Le Parrain de la Pop Française, 프렌치 팝 대부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영미팝의 트렌드, 실험정신을 프랑스어 팝으로 확장한 아티스트 에티엔 다오 만나봤고요.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덜 향성적인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구나. 에티엔 다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데요. 에티엔 다오는 영국 친화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친화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음악 쪽 뉴웨이브, 그리고 그의 스타일을 다오이즘이라고도 또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자신만의 어떤 사운드의 일가를 이뤘다라는 얘기겠죠. Weekend at Roma, 로마에서의 주말 들으셨고요. 지금도 프랑스 팝의 고전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오니쿠야 사카나 나도가 3割引きです.
0: 고기랑 생선 등이 30% 할인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랑 뭐뭐 등이라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 야, 나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나 뭐뭐 등 혹은 뭐뭐랑 뭐뭐 등.
1: 야, 나도. 야, 나도.
0: 이때 야는요, 뭐뭐나 혹은 뭐뭐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는요, 뭐뭐 등 뭐뭐 같은 것이란 의미죠. 그래서 나니나니 야, 나니나니 나도라고 하면 뭐뭐나 뭐뭐 등 혹은 뭐뭐랑 뭐뭐 등이라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야, 나도, 이때 야가 한 번만 나왔는데요. 야, 야, 나도와 같이 야를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서점
1: 홍야, 홍야,
0: 홍야. 홍은 책입니다. 야는요, 그것을 파는 가게란 뜻이 있죠. 그래서 홍야, 책을 파는 가게, 책방 혹은 서점입니다. 선생님, 이 서점 한자어로도 있잖아요.
1: 쇼땡,
0: 쇼땡도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서점은요, 우리가 홍야보다는 쇼땡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영화관,
1: 映画館, 映画館.
0: 영화관,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映画館. 선생님, 무슨 무슨 관으로 끝나는 거 우리 한번 단어 살펴볼까요?
1: 하이.
0: 도서관,
1: 도서관, 도서관.
0: 박물관,
1: 박물관, 박물관.
0: 미술관,
1: 미술관, 미술관.
0: 다음 단어 볼게요. 동물원인데요.
1: 동물원, 동물원.
0: 동물원입니다. 도부츠 동물이고요. 뒤에 원은 앵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동물원은 도부츠앵인데요. 선생님, 원으로 끝나는 것도 한번 연습해봐요. 식물원,
1: 植物園, 植物園.
0: 공원,
1: 공원, 공원.
0: 하나 더 살펴볼까요? 유치원,
1: 幼稚園, 幼稚園.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냉장고,
1: 冷蔵庫, 冷蔵庫.
0: 레저고, 냉장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레저고. 선생님, 냉장고는 어디에 있죠?
1: 다이도코로.
0: 다이도코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이도코로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이도코로는 부엌입니다. 외래어로는요?
1: 키친, 키친.
0: 고기는요?
1: 니크, 니크.
0: 앞에 책방, 서점은 홍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깃간, 푸줏간은요?
1: 니크야, 니크야.
0: 니크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육점이라는 한자어도 있는데요.
1: 세니크땡, 세니크땡.
0: 정육점 한자어로 세니크땡이라고 합니다. 생선,
1: 사카나, 사카나.
0: 생선 파는 가게도요?
1: 사카나야, 사카나야.
0: 야를 붙여서 사카나야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카나야는요, 생선가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선장수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돼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인기,
1: 닌키, 닌키.
0: 인기가 있습니다.
1: 닌키가 아리마스, 닌키가 아리마스.
0: 우리 국어에서 배웠죠?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는요, 아리마스, 인기가 있습니다. 닌키가 아리마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 야, 나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뭐나 혹은 뭐뭐랑이란 뜻으로 여러 가지 사항의 열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도가 있었잖아요. 이 나도는요, 뭐뭐 등 뭐뭐 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이 야는 나니나니야, 나니나니야, 나도. 야, 나도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 같아요. 그럼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서점,
1: 홍야, 홍야.
0: 영화관,
1: 映画館. 映画館
0: 서점이랑 영화관 등
1: 本屋や映画館など
0: 홍야야 서점이랑 映画館 나도 영화관 등이란 뜻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판다
1: 판다
0: 코알라
1: 코아라
0: 판다랑 코알라 등
1: 판다야 코아라나도
0: 판다야 판다랑 코알라나도 코알라 등이란 뜻이에요.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쇼핑몰에는 서점이랑 영화관 등이 있어요.
1: 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本屋や映画館などがあります。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本屋や映画館などがあります。
0: こ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は、이 쇼핑몰에는 이라는 의미죠. 고노는요, 항상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사예요. 쇼핑몰은 니와, 이때 니는요, 존재 위치를 나타내죠. 홍야야 에이가칸 나도가 아리마스. 서점이랑 영화관 등이 있어요. 홍야야 서점이랑, 서점이나 에이가칸 나도, 영화관 등이라는 표현이죠. 뒤에 아리마스가 나왔습니다. 아리마스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죠. 지금 아리마스의 주체는요, 홍야, 책방이죠? 에이가칸,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 동물원에는 판다랑 코알라 등도 있어요.
1: 動物園にはパンダやコアラなどもいます。

0: ます。あの動物園にはパンダやコアラなどもいます。
1: あの動物園には、저 동물원에는 앞서 고노와 마찬가지로 아노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즉 연체사입니다. 노브즈엔 뒤에 니는요, 마찬가지로 존재 위치를 나타내죠. 어디 어디 에란 의미였죠. 판다야 코알라나도모 이마스. 판다랑 코알라 등도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판다야 판다랑 코알라 나도 코알라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이마스가 나왔어요. 이 이마스는 사물이나 이 이마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주체를 나타내죠. 지금 이마스의 주체는요, 판다 그리고 코아라가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야 나도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이때 야는요, 뭐뭐이나 뭐뭐이랑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토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토는 뭐뭐와 뭐뭐과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와 토는 둘다 열거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는 열거할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예를 들어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음을 나타내죠. 하지만 토는 열거할 사항을 모두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야, 나도가 사용된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냉장고 안에는 사과랑 주스 등이 있어요.
0: 冷蔵庫の中には、リンゴやジュースなどがあります。
1: リンゴや 주스 나도가 아리마스. 사과랑 주스 등이 있어요. 사과, 주스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토가 사용된 예 살펴볼게요. 냉장고 안에는 사과와 주스가 있어요.
0: 冷蔵庫の中には、リンゴとジュースがあります。
1: 링고또 주스가 아리마스. 이때 토가 사용된 걸 미루어 추측 건데 냉장고 안에는 사과와 주스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야, 나니나니 나도, 뭐뭐랑 뭐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의점에는 뭐가 있어요?
0: コンビニには何がありますか?
1: コンビニには편의점에는 何が, 뭐가, 무엇이 아리마스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아리마스가 사용됐어요. 즉,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 주체가 당연히 사물이나 식물이겠죠. 대답해 볼게요. 어묵이 있어요.
0: おでんがあります。
1: 어덴가 아리마스. 어묵이랑 푸딩 등이 있어요.
0: おでんやプリンなどがあります。
1: 어덴이야. 푸링 나도가 아리마스. 오뎅이야 어묵이랑 푸링, 푸딩인데요. 뒤에 나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푸링 나도가 푸딩 등이 아리마스 있어요. 어묵이랑 푸딩이랑 멜론빵 등이 있어요.
0: おでんやプリンやメロンパンなどがあります。
1: 오뎅이야 어묵이랑 푸링이야 푸딩이랑 멜론빵 나도가 아리마스. 멜론빵 등이 있어요. 어묵이랑 푸딩이랑 멜론빵 등 음식이 많이 있어요.
0: おでんやプリンやメロンパンなど食べ物がたくさんあります。
1: 오뎅이야, 푸딩이야, 멜론빵 나도 食べ物가 음식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는 상을 붙여서 오야상과 같이 사용합니다. 오스스메노 스바와 아리마스카? 스스메라고 하면 추천인데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 오스스메의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스스메노 스바, 추천하는 슈퍼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와는 우리가 보통 은는이라고 하잖아요. 주제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스스메노 스바와 직역하면 추천하는 슈퍼는이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추천하는 슈퍼가와 같이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리마스카 있나요? 라는 표현이죠. 아리마스는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大家さん、おすすめの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近くの恵比寿スーパーがおすすめです。
0: 近く라고 하면 근처란 뜻이에요. 近くの 에비스 슈퍼, 근처에 있는 에비스 슈퍼라는 뜻이죠. 近くの 에비스 슈퍼가 오세스메데스, 근처에 있는 에비스 슈퍼를 추천해요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1: 午後5時以降は、お肉やお魚などが3割引きです。
0: 午後5時以降は、午後オフ죠。5時以降は5시 이후에는 오니쿠야 고기랑 오사카나 나도가 생선 등이 3와리비키 데스 30% 할인이에요. 와리비키 할인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近くの恵比寿スーパーがおすすめです。午後5時以降は、お肉やお魚などが3割引き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
0: へわ좋은가 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え。へえ。
0: 이어서 보면요.
1: 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0: 오소자이야, 소자이라고 하면 반찬인데요. 보통 접두어 오와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오소자이야, 반찬이나 반찬이랑 이란 뜻이죠. 오벤토나도 뭐, 벤토 도시락인데요. 마찬가지로 접두어 오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오벤토나도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어요. 인기예요라고 하면요.
1: 인기 です。
0: 인기 데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와, 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와, 이 데스네. 와, 좋네요라는 표현이에요. 이 데스네. 우리가 나중에 이형용사 배울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좋네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와, 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선생님, 이번 시간에 야, 나도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화문에 나온 야, 나도가 사용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후 5시 이후에는 고기랑 생선 등이 30% 할인이에요.
1: 午後5時以降は、お肉やお魚などが3割引きです。
0: 반찬이나 도시락 같은 것도 인기가 있어요.
1: 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大家さん、おすすめの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3: 近くの恵比寿スーパーがおすすめです。午後5時以降はお肉やお魚などが3割引きです。お惣菜やお弁当なども人気があります。
2: わあ、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코인 로커, 코인 로커.
0: 코인 로커, 물품 보관함이란 뜻이에요.
1: 스츠케이스, 스츠케이스.
0: 스츠케이스, 여행 가방이란 뜻이고요.
1: 바게지, 바게지.
0: 바게지, 공항에서 주로 사용하죠? 수화물, 짐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모두 자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로카라는 발음은 중간에 초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박으로 읽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0: 그럼 로카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1: 로카.
0: 로카와 같이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1학년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학교의 단계를 학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1학년입니다를 한국어 습관 그대로 와타시와 이치가끄넨데스 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1학년입니다.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죠?
1: 와타시와 1년생です. 와타시와 1년생です.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국어에서는 학업의 단계와 그 단계에 속한 학생을 모두 학년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어에서는 그 단계에 속한 학생을 가리킬 때는 年生, 직역하면 년생이라는

0: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

0: ですね.
1: 네스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 이때 요는요, 데스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네, 군, 지는요, 바로 종조사 네가 담당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네스네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서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답니다. 우산.
0: 가사.
1: 우산은 카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양한 우산 종류 좀 살펴볼게요. 우리 장대 우산은 뭐라고 하죠?
0: 나가가사, 나가가사.
1: 나가가사라고 합니다. 이때 나가는요,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접이 우산 많이 쓰잖아요?
0: 오리타타미가사, 오리타타미가사.
1: 오리타타미 가사라고 합니다. 급할 때는 비닐 우산 써야죠.
0: 비닐을 가사, 비닐을 가사.
1: 비닐을 가사라고 합니다. 비가 올때 우리가 보통 우산을 쓸때 가사라고 하는데요. 양산과 대비해서 비가 내릴 때 쓰는 거, 우산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0: 아마가사, 아마가사.
1: 아마가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은요.
0: 희가사, 희가사.
1: 희가사라고 해요. 선생님, 이 우산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의 우산이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 박쥐 우산인데요.
0: 고모리 가사, 고모리 가사.
1: 우산을 폈을 때꼭 박쥐 모양 같다라고 해서 고모리 가사, 서양식 양산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토끼.
0: 우사기, 우사기.
1: 우사기, 토끼입니다. 저는 토끼 하면 항상 거북이가 떠오르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0: 우사기도 카메, 우사기도 카메.
1: 우사기도 카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선생님, 동물 이름 중에요. 이 우사기가 들어간 단어가 있잖아요. 토끼란 뜻 말고요.
0: 우사기 음악, 우사기 음악.
1: 직역하면 우사기는 토끼예요. 우마는 말이에요. 토끼 말.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선생님, 정답은요?
0: 당나귀입니다.
1: 당나귀입니다. 왜 당나귀를 우사기 우마라고 하죠?
0: 귀가 토끼처럼 생겨서 우사기 음악이라고 한답니다.
1: 여러분, 너무 재밌죠? 우사기, 우마, 당나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로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정말이네요.
0: 本当ですね。本当ですね。
1: 혼또 데스라고 하면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인데요. 뒤에 종조사 네를 연결해서 혼또 데스네라고 하면 정말이네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네요.
0: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
1: So ですね. 그러네요. 혹은 그렇군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0: 本当に、本当に。
1: 本当に 정말로 라는 표현입니다. 즐거움, 기대함.
0: 楽しみ、楽しみ。
1: 楽しみ, 즐거움, 기대함 이란 뜻인데요. 기대돼요, 즐거워요 라고 할 때는 楽しみ です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인데요. 독서 모임, 독서회.
0: 독서会、독서会。
1: 독서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독서회. 이렇게 무슨 회가 들어가는 거, 일본어에서 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공부 모임, 일본어로요.
0: 勉強会, 勉強会.
1: 勉強会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종조사 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조사 네는요,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할 때 혹은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거나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네스네는요, 앞서 단어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뭐뭐네요, 뭐뭐군요, 뭐뭐지요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단어 싹트유기에서 우리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산.
0: 가사, 가사,
1: 우산이네요. 우산이죠?
0: 가사 ですね, 가사 ですね.
1: 카사 데스네. 카사는 우산입니다. 카사 데스라고 하면 우산입니다. 우산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뒤에 종조사 네를 붙여요. 그래서 카사 데스네.

0: 가 되면요. 문맥에 따라서 우산이네요. 우산이군요. 우산이죠?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사람,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있습니다는요?
1: います。います。
0: 있네요. 있죠?
1: いますね。いますね。
0: いますね라는 표현입니다. います。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정조사 네를 붙여요. 그럼 문맥에 따라서 있네요, 있군요, 있죠? 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1: これは田中さんの傘ですね。
0: これは 이것은 다나카산 노 가사 데스네. 다나카시 우산이죠? 이때 네는요, 확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래는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다나카산 노 가사 데스네. 다나카시 우산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네, 제 우산이에요.
1: 私の傘です。
0: はい, 네, 와타시노 가사 데스. 제 우산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와타시노 카사 데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와타시노 데스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죠. 이 노는요, 뭐뭐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볼게요. 아, 저기에 토끼가 있네요.
1: あそこにうさぎがいますね。
0: 아, 아소코니 우사기가 이마스네. 아는 아죠? 아소코니 저기에, 저쪽에 우사기가 이마스네. 토끼가 있네요. 이때 네는요, 뭔가 놀란 발견, 즉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우사기가 이마스네. 그랬더니 뭐래요? 정말이네요.
1: 本当ですね。本当ですね。
0: 本当 ですね. 정말이네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 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종조사는 네인데요. 네만큼 또 자주 사용되는 종조사가 있어요. 바로 요라는 종조사입니다. 이 종조사 요는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강조해서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1: これは田中さんの傘ですね。
0: これは 다나카산 노 가사 데스네. 이것은 다나카시 우산이죠? 확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은 야마다시 우산이에요.
1: いいえ、それは山田さんの傘ですよ。
0: 이에, 아니요, それは 그것은 야마다산 노 가사 데스요. 야마다시 우산이에요. 다나카시 우산이 아니라 야마다시 우산이에요와 같이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종조사 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대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황금 연휴입니다.
1: 골든 위크 데스.
0: 골든 위크 데스. 황금 연휴입니다. 란 뜻이에요. 이때 위크의 표기가 위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가 이렇게 큰 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큰 이도 되고 작은 이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네요.
1: 明日から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ね。
0: 아시다까라, 내일부터 골든 위크 데스네. 황금 연휴네요. 이때 네는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1: はい、そうですね。
0: 하이, 서 데스네. 네, 그러네요.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종조사 내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1: はい、いよいよ明日からですね。
0: 하이, 네, 이요이요라고 하면 드디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요이요, 아시다카라 데스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네, 정말로 기대되네요.
1: 本当に楽しみですね。
0: 하이, 네, 라는 표현이죠. 本当に, 정말로, 楽しみ ですね. 기대되네요. 우리 묻고 답하는 연습 한번더 해볼까요?

0: 내일부터 황금 연휴네요.
1: 明日から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ね。
0: 네, 그러네요.
1: はい、そうですね。
0: 네, 드디어 내일부터네요.
1: はい、いよいよ明日からですね。
0: 네, 정말로 기대되네요.
1: はい、本当に楽しみですね。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山崎先輩、明日は読書会ですね。
1: え、あさってですよ。
0: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1: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학생 식당에서 김지우가 야마사키를 만났어요.
3: 야마사키 先輩, 아시다와 독서회 ですね.
2: 야마사키 센파이, 야마사키 선배님, 아시다와 내일은 독서회 ですね. 독서 모임이죠? 독서회 です. 독서 모임입니다. 이 뒤에 종조사 네가 사용됐어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독서회 ですね. 독서 모임이죠? 이 문맥에서는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 내일인데요. 우리 때를 나타내는 표현 복습해 볼까요? 오늘,
3: 今日,
2: 어제,
3: 昨日,
2: 그리고 내일은 지금 나왔죠?
3: 明日.
2: 지금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山崎 先輩, 明日は 독서회 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え? 明後日ですよ.
2: 에? 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사떼 나왔습니다. 모레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모레가 나왔으니 왠지 그저께도 궁금해요.
3: 一昨日,
2: 어떠떠이라고 합니다. 아사떼 ですよ? 모레예요. 아사떼 です라고 하면 모레입니다. 모레예요라고 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뒤에 종조사 요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할 때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인데요. 지금 김지우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시다가 아니라 아사떼야, 즉 내일이 아니라 모레야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あさって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2: 독서 모임은 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금요일이다, 金曜日だ。금요일입니다. 긴요비 데스. 금요일이 아닙니다. 긴요비 ではありません。금요일이 아닙니까?
3: 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2: 긴요비 ではありませんか? 금요일이 아닌가요? 라는 표현이죠. 지금 금요일 나왔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2: 교재에 나온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독서회は 金曜日 ではありません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 金曜日です. 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はい, 긴요비 데스. 네, 금요일이에요. 네모. 그런데 하지만 겨와 오늘은 수요비 데스요. 수요일이에요. 수요비 데스라고 하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문이죠. 수요일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상대방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때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수요일이 ですよ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우리말로는 수요일이 です 혹은 수요일이 ですよ 이두개다 수요일이에요. 동일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어로는 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はい、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2: 이어서 보면요.
3: 아.
2: 아! 놀랐어요. 그럼 대화 전체의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야마사키 센파이, 아시다와 독서회 ですね.
1: 에? 아사테 ですよ。
0: 読書会は金曜日ではありませんか？
1: はい。

0: 金曜日です。でも今日は水曜日ですよ。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2: 프론토,
1: 프론토, 프런트고요.
2: 체크인,
1: 체크인, 체크인입니다.
2: 체크아웃.
1: 체크아웃도 체크아웃인데요. 우리 호텔에서 주로 사용할 것 같은 용어가 나왔어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2: 프론토라고 할때 F 발음이기 때문에 프가 아니라 흐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1: 그럼 오늘의 랜덤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박스 지식, 일본의 골든위크 풍경. 벚꽃이 지고 봄 기운이 완연히 퍼질 무렵, 일본에는 1년 중 가장 길고 화려한 연휴인 골든위크가 찾아옵니다. 입학과 입사로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을 달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골든위크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2: はい、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すね。이ゴールデンウィーク는4월29일、昭和의 날, 昭和の日부터5월3일、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5월4일、녹색의 날, 緑の日、그리고5월5일에어린이날、子供の日까지공휴일이집중적으로모여있는기간을말하는데요。징검다리휴일사이에개인휴가를활용하면일주일이상의장기휴가를즐길수있어서일본 전역은 여행과 고향 방문, 각종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그렇군요. 올해 2026년은 며칠간의 연휴가 있죠?
2: 올해는 4월 30일과 5월 1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장 8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5월 7일과 8일까지 더하면 최대 12일 연속으로 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최대 12일 연속이요? 아, 생각만 해도.

0: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오나지 1년생ですが
1: 같은 1학년이지만 이란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가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이지만 뭐뭐인데
2: 가
1: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란 뜻의 접속조사예요. 접속조사는 문과 문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 가는요, 문이 끝나는 형태, 조금 어려운 말로 종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이 끝나는 형태에 연결돼서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란 뜻을 나타내요. 대화문에서는 캐도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실례.
2: 실례. 실례.
1: 실례하다라고 할 때 실례인데요. 한자어 실례를 그대로 읽어서 음으로 읽습니다. 실례입니다. 실례합니다.
2: 실례します. 실례します.
1: 실례します. 실례입니다.
2: 실례です. 실례です.
1: 실례です.와 같이 사용하죠. 다음 단어 볼까요? 연필.
2: 鉛筆.
1: 연필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엔피츠. 선생님, 이 엔피츠, 연필은 필기구잖아요. 필기구는 일본어로요?
2: 히끼구. 히끼구.
1: 히끼구라고 합니다. 그럼 다양한 히끼구 살펴볼까요? 볼펜.
2: 볼펜. 볼펜.
1: 가게는 미세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가게, 오나지 미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1학년?
2: 1년생.
1: 일본어에서 이렇게 학년을 나타낼 때는 낸세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1학년 나왔으니까 우리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2학년?
2: 2년생.
1: 3학년?
2: 3년생.
1: 4학년?
2: 4년생.
1: 5학년?
2: 5년생.
1: 6학년?
2: 6년생.
1: 마지막 단어입니다. 해. 혹은 나이,
2: 도시, 도시.
1: 해, 년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을 때 도시라고 합니다. 선생님, 올해는 병오년이거든요. 일본어로 이 병오년 어떻게 표현하죠?
2: 히노에 우마노 도시.
1: 히노에 우마노 도시라고 합니다. 병은 히노에, 오는요, 우마라고 하죠. 도시는 년, 해예요. 그래서 병오년은 히노에 우마노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코어, 이번 시간에는 접속조사 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접속조사 가는요, 우리말에 뭐뭐이지만 뭐뭐인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죠. 앞뒤 내용이 반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역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가는 역접의 의미뿐만 아니라 본론을 말하기 전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할 때도 사용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전제상황 혹은 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접속조사 가는 역접뿐만 아니라 전제상황, 도입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단어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람, 동물이 있습니다.
2: います. 이마스.
1: 이 뒤에 가를 연결해 볼게요. 있습니다만.
2: 이마스가. 이마스가.
1: 이마스가. 앞서 이 접속조사 가는 문이 끝나는 형태에 연결된다고 했어요. 문이 끝나는 형태는 보통형도 있고 정중형도 있잖아요. 이마스 있습니다. 정중형이지만은 문이 끝났어요. 이 뒤에 그냥 가를 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스가 있습니다만 있는데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실례입니다.
2: 실례です. 실례です.
1: 실례입니다만 실례가 됩니다만
2: 실례ですが 실례ですが
1: 실례ですが 실례입니다만 실례가 됩니다만 이라는 뜻입니다. 실례です. 실례입니다. 이 뒤에 가가 연결돼서 이렇게 뭐뭐입니다만 뭐뭐인데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

0: 문장 확인해 볼까요? 남동생은 있지만 여동생은 없어요.
1: 弟はいますが、妹はいません。
0: 弟はいますが、妹はいません입니다. 弟, 남동생이죠? 자신의 가족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弟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弟さん과 같이 정중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죠. 弟はいますが까지 보면은 남동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스는요, 사람 동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마스는 있습니다. 다로 끝났어요. 즉, 문이 끝난 형태죠? 이 뒤에 가 연결해서 어도어또와 이마스가 남동생은 있지만 역접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모또와 이마생, 여동생은 없어요. 이마스의 부정 형태는 이마생. 다음 문장 볼까요? 실례지만 일본인인가요?
1: 失礼ですが、日本人ですか?
0: 失礼ですが까지 보면 실례가 됩니다. 실례입니다. 라는 형태죠. 근데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했습니다. 失礼ですが 실례가 됩니다만 본론을 말하기 전에 부드럽게 말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日本人ですか? 일본인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의미는 동일하지만 가 외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캐도라고 하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가는 격식을 차리거나 비즈니스 상황 혹은 조금 딱딱한 느낌을 줄때 사용하고요. 캐도는 친구나 가족 혹은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회화문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그렇죠. 캐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가와 캐도 넣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볼펜은 있지만 연필은 없어요.
1: ボールペンはありますが、鉛筆はありません。
0: 이번에는 캐도 넣어볼게요.
1: ボールペンはありますけど、鉛筆はありません。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라는 뜻의 접속조사 가를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실례합니다. 저기요.
1: すみません。
0: 스미마셍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 접속조사 가 연결해 볼까요? 실례합니다만 저기요.
1: すみませんが
0: 스미마셍가.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1: すみませんが、この近くに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0: あの、すみませんが,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때 가, 뭐뭐입니다만, 이란 의미죠? この近くに, 이 근처에 스파와 아리마스카? 슈퍼마켓이 있나요? 대답해 볼게요. 슈퍼마켓은 없어요.
1: 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
0: 스파와 아리마생. 여러분, 아리마생은 아리마스의 부정입니다.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리마생 없습니다. 그런데 뭐의 존재를 나타내요?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아리마스 사용합니다.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が、コンビニはあります。
0: 스파와 아리마생가. 스파와 아리마생. 슈퍼마켓은 없어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사용했습니다. 아리마생가. 없지만. 이 문장에서는 역접을 나타내고 있네요. 건비니와 아리마스. 편의점은 있어요. 아니요.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いいえ、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が、コンビニはあります。
0: 이에 아니요. 스파와 아리마생가. 슈퍼마켓은 없지만 건비니와 아리마스. 편의점은 있어요. 지금 묻고 답하는 거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1: すみませんが、この近くにスーパーはありますか?
0: 슈퍼마켓은 없어요.
1: 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
0: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が、コンビニはあります。
0: 아니요, 슈퍼마켓은 없지만 편의점은 있어요.
1: いいえ、スーパーはありませんが、コンビニはあります。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복습 두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0: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 친구 정말 잘했네.
1: 다做的太棒了.
0: 저 지금 84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정말 잘했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쪼어더 타이빵러 이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래.
1: 希望能通过.
0: 그 어디에도 희망합니다란 말이 없지만 뭐뭐하길 바래라고 할때이 시황을 떠올려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꼭잘좀 쉬어.
1: 一定注意休息.
0: 선생님 이런 말은 통째로 암기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죠?
1: 没错，我们经常用。
0: 자주 쓴다고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증인이 되셨습니다. 단어의 기기 살펴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 카이샤. 보아하니
1: 看起来。
0: 주어 앞뒤에 올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1: 没错。
0: 선생님은 보아하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1: 看起来今天心情好。
0: 잠깐. 거기서 기분이 중국어로
1: 心情。
0: 심정이라 한자예요. 검색해보세요. 신칭. 오, 좋습니다. 한번더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예문.
1: 看起来今天心情好。
0: 오, 찐티에는 오늘입니다. 들리시죠, 여러분? 조금, 약간, 다소 나올 때마다 강조해드리죠. 뒤에 보통 안 좋은, 부정적인, 불만족스러운 게 옵니다.
1: 有点儿。
0: 아, 좀 짜증난다.
1: 有点烦。
0: 아우, 좀 답답하다. 똑같아요?
1: 有点烦。
0: 네. 이 fun이 원래 귀찮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약간 의역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짜증나. 이럴 때쓸수 있는 거죠?
1: 是的。
0: 그래요. 하나만 더 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렵다가 뭐예요? 하나, 둘, 셋.
1: 难。
0: 어우, 좀 어렵다.
1: 有点难。
0: 그렇죠. 따라하고 계시죠? 일, 사건.
1: 事儿。
0: 얼화를 빼고 들어볼까요?
1: 是。
0: 좋아요. 好, 좋은 일, 好, 事. 같은 말로. 好事儿
1: 好事儿。
0: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그 다음 단어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어제 시험 보셨다면서요? 시험 잘 보셨나요?
1: 别提了。
0: 어제 데이트 잘하셨어요?
1: 别提了。
0: 선생님이랑 첫 만남 그때 기억나요? 어때요?
1: No comment.
0: 그래요. 자, 이게 말도 마. 이거 나오면 야. 그말 꺼내지도 마.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비에티러. 여기서 러가 왜 있어요라고 물으실 시간에 통째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비에디엘러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티는 제시하다 할때그 티를 쓰시면 되고요. 원래 늙었다라는 한자인데 선생님 할때 라오시가 오늘은 이런 뜻입니다.
1: 라오.
0: 부사입니다. 부사는 즉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하거든요. 자꾸 야근해. 늘 야근이야. 들어볼까요?
1: 老加班.
0: 이렇게 동사 앞에 쓸수 있는 겁니다. 지각하다 아세요? 지각하다 중국어로
1: 迟到.
0: 쟤는 늘 지각이야. 시작.
1: 他老迟到.
0: 타라오치다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치 괜찮죠? 늙었다란 말도 있지만 이렇게 부사로 쓰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과 근무하다, 야근하다 한번 더.
1: 加班.
0: 선생님 이거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짜빤. 짜빤. 괜찮죠? 알아듣잖아요.
1: 当然能听懂,
0: 근데
1: 但是,
0: 힘을 좀,
1: 不自然.
0: 자연스럽지 않대요. 힘을 좀 빼고 선생님처럼.
2: 事儿吗? 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
0: 보아하니가 칸칠라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보아하니란 말을 안 쓰잖아요.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때 주어 앞뒤에 이 칸칠라이를 넣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좀 짜증나 보이는데?
1: 你看起来有点烦。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요가 이성이죠. 요 올라가야 됩니다. 디알은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이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요 디알 반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1: 你看起来有点烦。
0: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무슨 일 있니?
1: 有什么事儿吗？
0: 한번 더.
1: 有什么事儿吗？
0: 삼성 이성 나왔죠? 아아. 게시판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삼성 이성만 보면 이제 이 환청이 자꾸 들리는데요. 아아. 아아. 요샌.
1: 对呀，总是听到陈老师在说。
0: 삼성 이성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다시 들어볼게요.
1: 有什么事儿吗？
0: 왜냐면 초급자분들이 많이 올리세요. 요 올리거든요.
1: 没错。
0: 요什么事儿吗？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하니까 말도 마.

0: 别提了.
1: 이성경성. 아하, 이 음정 떠올리세요. 비에틸러 해도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다시.
0: 别提了.
1: 아하, 틸러 요거 기억하시고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에요. 워 올라갑니다.
0: 我老加班.
1: 라오는 우리 왕 선생님처럼 올라가면 안 되죠. 월라오 해도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월라오.
0: 我老加班.
1: 이렇게 말이죠. 나는 자꾸 늘 야근이야. 너꼭 주위에 쉬는 거에. 한국어로 사실 선생님 이거 아세요? 이 문장 해석하면은요 한국어로 지금 말이 안 돼요.
0: 是不是应该说 몸 조심해요?
1: 몸 조심해요. 너 반드시 주위에라 쉬는 거에. 조금 이상해요.
0: 아,
1: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덩어리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0: 没错.
1: 근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
0: 真的常常用.
1: 진짜 여러분께 너잘좀 쉬세요라고 할때 이거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못 사용합니다. 우리 어순이 아니거든요. 자, 들어볼게요.
0: 你一定注意休息.
1: 한번 더.
0: 你一定注意休息.
1: 너 반드시 주의해라 쉬는 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암기하겠습니다. 시어우시오시 잊지 마시고요. 너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하지만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0: 谢谢你的关心.
1: 좀 빠르게 해볼까요, 우리?
0: 谢谢你的关心.
1: 오, 괜찮습니다. 지금 한 문장씩 우리 왕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 你看起来有点烦，有什么事儿吗？别提了，我老加班。你一定注意休息。谢谢你的关心。
1: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는 매우 기분 좋아 보인다.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신칭 검색하셨습니까? 심정이란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게 없어도 만들어집니다. 들어보시죠.
0: 今天他看起来很高兴.
1: 선생님, 그럼 이 칸치라이가 다른데 위치할 수도 있겠네요.
0: 看起来他很高兴.
1: 이렇게 말이죠. 오, 재밌습니다. 햄버거 중국어를 아시는 분? 햄버거.
0: 汉堡.
1: 사실은 세 글자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함바오바오.
0: 没错.
1: 근데 당연히 두 글자가 더 편하니까.
0: 嗯哼.
1: 그렇습니다. 이 햄버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0: 这个汉堡看起来很好吃.
1: 그 어디에도 보아하니가 없죠? 그러니까 뭐뭐에 보인다라고 할때 떠올리시라고요. 밖을 보니 곧 비가 올것 같다.
0: 外面看起来要下雨了.
1: 요건 좀 분석을 할게요. 바깥을 중국어로.
0: 外面.
1: 좋아요. 보아하니.
0: 看起来,
1: 자, 비가 오다부터 배워볼게요.
0: 下雨,
1: 샤위가 아니라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샤위. 좋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패턴이 있습니다. 에이, 야오, 빌러. 완료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죠?
0: 没错.
1: 에이는 곧 비할 예정이다. 바로
0: 是的.
1: 1번 뒤태, 2번 임박태. 뭡니까? 하나, 둘, 셋. 임박태입니다. 네. 선생님 개그였어요.
0: 没
1: 그래요?
0: 听懂.
1: 아, 못 알아들으셨다고요?
0: 네,
1: 제가 끝나고,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0: 네.
1: 이 뒤태가 아니라 임박태입니다.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러 있다고 무조건 완료가 아닙니다. 에이야오 빌러 기억하시고요. 그럼 하나 예문 들어볼까요? 나곧 결혼해.
0: 我要结婚了.
1: 자, 어떤 분들은 러가 들리니까, 아, 결혼했다. 이게 아니죠. 야오가 앞에 있잖아요. 에이야오 빌러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건 필기하셔야 됩니다. 늘다라는 말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면 동사 앞, 형용사 앞 쓰이면 이런 뜻입니다. 너왜 자꾸 늦는 거니?
0: 你怎么老迟到?
1: 자, 근데 괄호에 뭐가 돼 있죠? 라오랑 같은 말로 선생님 뭐가 있죠?
0: 老师.
1: 어?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중국어로 뭐죠?
0: 老师.
1: 이거는요?
0: 老师.
1: 뭐가 달라요? 그렇죠.
0: 发音不一样吧?
1: 발음이 달라요. 선생님은 老师 끌어줘야 되고 이건 사성이죠. 老师 이런 게 어렵죠. 시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가 입니다가 아니에요. 老师 자체가 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늘 말을 안 들어요.
0: 孩子老不听话.
1: 한번 더.
0: 孩子老不听话.
1: 이 와중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줍줍 아이를 중국어로

0: 孩子
1: 말을 듣지 않는다를 중국어로
0: 不听话
1: 不听话. 사성일성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不听 아니고 不听. 들어볼게요, 왕 선생님 발음 사성일성.
0: 不听
1: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때 여러분을 중국어로
0: 大家
1: 다자. 네, 사성일성일 때는 일성을 좀 높은 음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지나갔나 하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한번 왕 선생님 발음 따라해 보시고요.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우리가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비에티일러 낱낱이 또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어머니시라이 카인샤. 지금쯤 되면 이제 비에티일러 뜻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뭐다?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예문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자. 시험 본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에요. 어려운 말로 정도 보어죠. 동사 뒤에 떠, 그 뒤에 정도 보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시험 잘 봤니?
0: 考得怎么样?
1: 말도 마요.
0: 别提了.
1: 시험 진짜 너무 어려워요.
0: 考试太难了.
1: 시험보다 시험 둘다 되는 게 考试. 선생님, 考试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죠?
0: 名词经常用啊.
1: 아,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위에 考는 동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
0: 没错.
1: 그래요. 아, 너무 어렵다. 太难了. 여기 러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 때문에 있는 겁니다. 타이 뒤에 러 생략 가능한데 보통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고요. 나는 어렵다를 중국어로 몰랐다 하신 분들 지금 얼른 또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를 중국어로,
0: 作业,
1: 하다를 중국어로,
0: 做.
1: 너 숙제 다 했니? 니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0: 你作业做完了吗?
1: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어를 잘안 쓰니까 생략한 겁니다.
0: 作业做完了吗?
1: 다 했다, 做完了, 다 먹었다는 뭐죠?
0: 吃完了,
1: 다 들었어요.
0: 听完了,
1: 이런 식으로요. 말도 마.
0: 别提了,
1: 숙제 너무 많아.
0: 作业太多了.
1: 러 빼고 싶으세요? 빼세요, 그럼. 빼고 갈게요.
0: 作业太多.
1: 네, 됩니다. 오늘 일은 순조롭니? 순조롭다를 중국어로
0: 顺利.
1: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슌슌 하지 마세요. 슌, 슌. 근데 순조롭다라 외우시면 못 써먹어요, 우리가.
0: 为什么?
1: 일은 순조로워요? 되게 드라마 대사 같아요. 아, 한국어에서는요, 순조롭단 말잘안 쓰는 것 같아요.
0: 我知道你要说什么了.
1: 맞아요. 그래서 일은 잘 돼가? 연애는 잘 돼가? 근데 중국은 이럴 때 쓰잖아요.
0: 对,我们说顺利.
1: 그래요. 이걸 순조롭다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돼 가다 이렇게 외우세요. 오늘 일은 잘돼 가니?
0: 今天工作顺利吗?
1: 말도 마.
0: 别提了.
1: 언제까지 매우 바빠요? 很忙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바빠 죽겠다.
0: 忙死了.
1: 아우, 정말 열받아 죽겠어.
0: 气死了.
1: 배고파 죽겠어.
0: 饿死了.
1: 이 와중에 배고프다, 화난다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QI 치면은 나옵니다. 화나다, 치. 그래요. 92페이지 우리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표현 한 걸음 더 배워보겠습니다.
0: 接下来一起进入深化练习.
1: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0: 你看起来很累.
1: 앞으로 땡겨볼게요, 칸칠라이를.
0: 看起来你很累.
1: 좋습니다. 남동생이 자꾸 울어.
0: 弟弟老哭.
1: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안 들었으면 띠디 라쿠 했을 때 라쿠? 라쿠가 뭐지? 라쿠 라쿠? 라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라쿠 할때 라우가 늙었다란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계속,
0: 자꾸
1: 네,
0: 하다.
1: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도 마.
0: 别提了.
1: 거기 요리 맛없어.
0: 那里的菜不好吃.
1: 요리가 중국어로,
0: 菜.
1: 거기 있는 중국어로,
0: 那里.
1: 거기에 요리 맛이 없다. 다시 들어볼게요. 시작.
0: 那里的菜不好吃.
1: 아까는 이딩 쪼이 시옷이 있었죠? 근데 이딩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0: 一定要注意身体.
1: 여러분이 형광펜 있나요? 얼른 4번 체크하세요.
0: 真的太常用了.
1: 이딩 뒤에 야오 정말 많이 쓰고요.
0: 对呀，表示关心的时候.
1: 맞아요. 관심 있을 때. 그리고
0: 성쌤看起来很累.
1: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0: 你一定要注意休息.
1: 여기서
0: 你一定要注意身体.
1: 감사합니다. 谢谢你的 관심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이딩 야오는 거의 한 단어로 외우세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예요. 요거 한번 놀아볼까요, 우리? 반드시 와야 해.
0: 一定要来.
1: 그러니까 야오는 해야 한다예요. 아까 우리가 예문 들었을 때 이딩 라이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온다. 온다? 이딩 야오
0: 一定来.
1: 라이는 반드시 와야 한다.
0: 是的.
1: must have to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여러분, 꼭 먹어야 돼.
1: 一定要吃.
0: 이렇게. 사실 중국인들이 이딩치 쓰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嗯哼.
0: 이딩치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1: 一定要复习.
0: 그렇죠. 해야 하니까 야오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몸 조심해야 돼. 다시 들어볼게요.
1: 一定要注意身体.
0: 아, 짜증나 죽겠어.
1: 烦死了.
0: 한번더 복습합니다. 열받아 죽겠어.
1: 气死了.
0: 좋습니다. 실력 다지기 93페이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94페이지 매 과, 맨 뒤에 있는 문화 플러스 보고 계십니까? 공항에 있을 법한 그 검색대가 중국은 지하철역마다
1: 안检.
0: 있어요. 맞아요.
1: 对对对.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안检.
0: 그게 안전검사에서 안검이네요.
1: 没错.
0: 중국도 이런 말을 줄이네요. 그죠?
1: 我们经常
0: 재밌죠?
1: 这样 说
0: 그래요.
1: 吧. 嗯哼.
0: 들어볼까요? 보안 검색 요거만 들어볼게요.
1: 안检员.
0: 삼성 이상, 检员 또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괴롭히고 싶었어요. 안检员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一定注意休息。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不散。
0: 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시험 잘 봤어요? 아, 말도 마.
2: 아이, 别提了.
1: 한 번 더.
2: 别提了.
1: 잘 좀 쉬세요, 꼭.
2: 一定注意休息.
1: 이거는 한국어 해석으로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2: 一定注意休息.
1: 지금 두 문장을 제가 복습해 드렸는데, 어? 아, 맞다. 그랬었지. 혹은 이게 뭐였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짐은 다 챙겼어?
2: 行李都收拾完了吗?
1: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십니까? 20여 분 후에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훨씬

0: 힘든 것 같아요. 네.
1: 没
0: 짐,
1: 错，
0: 짐.
1: 行李，
0: 한번 더.
1: 行李，
0: 이성, 경성 초급자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를 중국어로.
1: 爷爷，
0: 아하, 이성, 경성. 한 개를 중국어로.
1: 一个，
0: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예, 싱리. 음정 잡으셨습니까? 일성, 경성이 헷갈리세요? 일성, 경성의 대표주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중국어로.
1: 妈妈。
0: 집어넣어서 수습하다, 정리하다, 치우다.
1: 收拾，
0: 이 收拾 단어가 한자로 수습이잖아요.
1: 嗯哼，
0: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중국에서 이게 치우다예요.
1: 对，정리하다，
0: 네,
1: 嗯哼，
0: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매번 하는 말이에요.
1: 你怎么不收拾？
0: 아, 들리십니까? 어떻게 안 치울 수 있어? 빨리 치워! 이런
1: 快
0: 말이죠.
1: 点收拾！
0: 그렇죠. 이걸 수습하다라고 외우면 큰일 납니다. 치우다로 외우세요.
1: 没
0: 아시겠죠,
1: 错，
0: 여러분?
1: 嗯哼。
0: 네, 많이 나왔어요. 저희 이 수업이 여러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 嗯哼。
0: 동사 뒤에 왈러 나왔습니다. 다 뭐뭐했다. 1강부터 하신 분들은 분명히 언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볼게요. 말다 끝났다.
1: 说完了，
0: 다 들었어요.
1: 听完了，
0: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나옵니다. 시험 다 봤다. 하나, 둘, 셋.
1: 考完了，
0: 그렇죠. 거의 다 됐어요. 비슷해요.
1: 差不多。
0: 차부도는 원래 비슷해요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차부도 뒤에 러를 집어넣어 볼게요.
1: 差不多了。
0: 이러면 거의 다 됐어요.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리를 해주신대요. 근데 10분이나도 막 진전이 없어 보여. 선생님, 언제 다 해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요리?
1: 差不多了。
0: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다가 아니라 거의 다 됐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충전기.
1: 充电器，
0: 한번 더.
1: 充电器。
0: 그 치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 치는요, 무조건 기계를 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 기계를
1: 机器。
0: 라고 하잖아요.
1: 嗯哼。
0: 네, 요것도 찌치 할때 찌는 핸드폰, 휴대전화, 샤오지 할때 찌니까 검색을 하셔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1: 护照，
0: 한번 더.
1: 护照，
0: 보호하다 할때 호자죠, 선생님?
1: 嗯哼，
0: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진인가 봐요. 사진 할때그 짜오네요.
1: 对的，
0: 네, 그 다음 부디, 정말
1: 可，
0: 요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지 마라.
1: 别，
0: 말도 꺼내지 마세요.
1: 别提了，
0: 할때 비해죠. 먹지 마.
1: 别吃，
0: 잊지 마세요.
1: 别忘。
0: 여러분, 제 발음이 지금 어떻게 들렸어요? 잊지 마. 잊지 마 해볼까요? 잊지 마. 옷 입다 할때 입다는 뭐죠?
1: 穿，
0: 그럼 잊지 마.
1: 别穿。
0: 잊지 마.
1: 我常常搞混，听不懂，有的时候。
0: 저도요. 헷갈리네요. 잊지 마.
1: 啊，再说一次。
0: 잊지 마.
1: 别忘。
0: 그렇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까먹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네. 현재, 지금.
1: 现在。
0: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할때 바로.
1: 就。
0: 한번 더.
1: 就。
0: 네. 뒤에 말들을 강조하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때그 바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빠름, 내가 그냥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할때그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타, 그리고 뒤에 식자재가 오면은 너타란 말도 있어요. 뭐 소금을 넣다도 되고요.
1: 对，放点盐的时候，我们说放
0: 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금이 있네요. 소금이 중국어로?
1: 盐。
0: 오, 그래요.
1: 你知道做菜的时候怎么会好吃吗？
0: 어떻게 해야 맛있냐고요? MSG? 맞나요?
1: 放点 MSG，
0: 아, 放点
1: 然后
0: MSG.
1: 再放点爱。
0: 아, 사랑을 넣으래요.
1: 那会很好吃的。
0: 이야, 선생님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왕 선생님이 放点, 点이 뭐냐면 한국어로 그냥 좀이에요, 좀. 네,
1: 对。
0: 조금, 좀 이런 뜻이니까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放点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放点 됩니다. 자, 단어들이 어떻게 대화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 라이팅이샤.
2: 12课，行李都收拾完了吗？行李都收拾完了吗？
3: 差不多了。
2: 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3: 好，我现在就放进去。
2: 行李都收拾完了吗？
3: 差不多了。
2: 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3: 好，我现在就放进去。

0: 9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짐 다 챙겼어?
1: 行李 都收拾完了吗?
0: 하나씩 볼게요. 짐.
1: 行李
0: 모두.
1: 都.
0: 여러분 혹시 또 하신 거 아니겠죠? 오유는 어우예요. 떠우예요. 行李 떠우 전부 다 이런 뜻이죠. 다 치웠다가 직역이고 의역하면 여기서 챙겼다라고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收拾.
0: 한번 더.
1: 收拾.
0: 지금 오유 발음이 연달아 두번 있죠? 떠우 셔우예요. 절대 또쇼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1: 行李都收拾完了吗?除非你非常要强调.
0: 굳이 꼭 강조하고 싶다면 쓰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조할 때 이 그 뒤에는 보통 러를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1: 是的.
0: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알겠어.
1: 好.
0: 나 지금 곧바로 집어넣을게.
1: 我现在就放进去.
0: 现在就 안 됩니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예요. 자, 이 지어 발음 들어볼게요, 한번.
1: 지어.
0: 그죠? 이보세요, 여러분. 지우, 지우 아니잖아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1: 好,我现在就放进去.
0: 원래 단어에서 들어가다라는 뜻이 중국어로 들어가다.
1: 进去.
0: 进去. 근데 放과 함께 있으면 들어가다가 아니라 집어넣다예요.
1: 没错.
0: 네, 요거를 그래서 통째로 세 글자를 한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겁니다. 집어넣어. 한번 더.
1: 放进去.
0: 네, 放进去. 이런 방향보호. 어려운 말로 방향보호거든요. 어렵습니다. 통째로 암기하세요. 플러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꼭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어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지해 나간다 그러죠? 밖에 나가다 할 때 나가다를 쓰잖아요. 유지해 나가다. 중국어는 어때요? 유지해 내려가잖아요.
1: 아, 是的.
0: 네, 중국은 내려가다를 중국어로 시하추를 쓰거든요.
1: 是的.
0: 지속은 중국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지속하다가 중국어로 젠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1: 是的.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지속해 나가다.
1: 坚持下去.
0: 지속해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해 나가는데. 이런 차이예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1: 나就背背.
0: 외워요? 외워라. 그렇죠. 그 외우는 게 답인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放进去. 잘 들릴 겁니다. 우리 같이 라이 팅一下.
2: 行李都收拾完了吗?差不多了。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 好,我现在就放进去。行李都收拾完了吗?差不多了。充电器和护照可别忘了。好,我现在就放进去。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사 뒤에 완러 다시 복습합니다. 숙제 중국어로
1: 作业.
0: 숙제 다 했어요.
1: 作业写完了.
0: 쓰다가 중국어로 시인데 글씨 쓰다 할 때 중국은요 숙제하다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를 집어넣어서
1: 作业做完了.
0: 혹은 쓰다를 집어넣어서
1: 作业写完了.
0: 둘 다 된다는 게 신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선생님, 이 写作业가 되게 어색해요. 숙제를 하다가 우린 做作业가 더 어울리는데 写作业 이렇게 쓴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1: 아, 是不是会觉得 숙제를 쓰다?
0: 이상해요.
1: 아, 是吗?
0: 근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네, 밥 다 먹었다.
1: 饭吃完了.
0: 이런 식으로요. 그 책 나 다 봤다.
1: 那本书 我看完了.
0: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근데 목적어를 다 앞으로 땡긴 거예요. 어려운 말은 도치법이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술목으로 바꿔 볼까요? 我看完了那本书에도 전혀 문제?
1: 没有问题.
0: 네, 문제 없습니다. 我吃完饭了.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지금 앞에 있구나라고 그냥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부두얼러. 차부두얼러. 예문 보겠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1: 准备差不多了.
0: U, N 사이에 어 들어가야 돼요. 부디 준비 하지 마세요. 准备 들어볼게요.
1: 准备.
0: 그렇죠. 준비 다 됐다 거의.
1: 准备差不多.

0: 差不多了.
1: 시간 거의 다 됐어요.
0: 时间差不多了.
1: 야, 이건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真的特别常用.
1: 선생님이 이건
0: 아주
1: 아주 많이 쓴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差不多了.
0: 时间差不多了.
1: 네, 가자.
0: 走吧.
1: 조바 하지 마시고요. 오유는 어예요. 자오바. 조조 하시면 누가 진짜 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오바 하시기 바랍니다. 크, 강조 본문에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금 어려웠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머니, 이치 라이 카인샤.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져왔어요. 본문에서 나왔던 크는 강조를 나타내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0: 是的,是的. 네.
1: 감기 걸리다, 감기라는 명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0: 감마오.
1: 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감기 걸렸어요. 감마오라. 네, 네. 너 부디 감기 걸리지 마라.
0: 你可别感冒了.
1: 이렇게 말이죠. 아, 그를 빼고 해볼게요.
0: 你别感冒了.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를 쓰면 부디, 제발 이런 뜻이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0: 这件事儿可别告诉别人.
1: 선생님 지금 연기하신 겁니다.
0: 맞습니다.
1: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这件事可别告诉别人.
1: 이 일할 때 저지엔 할 때 지엔 옷의 양사일 수도 있고 사건의 양사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다, 설명하다, 뭐 말해주다라고 의역이 될 수도 있죠.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예요. 여러분 들어볼게요.
0: 告诉.
1: 告诉. 네, 告诉. 아, 别人, 다른 사람인데요. 이거는 경성으로 약간 발음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别人. 네, 사람 인자가 경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내일 절대 늦지 마.
0: 明天可别迟到.
1: 삼성이성. 아, 아, 보이십니까? 可别.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 알겠어요. 그 강조인 거 알겠다고요. 너무 쉬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쉬우면 감마오. 这件事, 告诉, 别人. 迟到 이런 걸 다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可가 그러나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나, 可是 줄여서
0: 可.
1: 대신 이건 조건이 있어요. 보통 무조건 맨 앞에 위치하죠.
0: 没错.
1: 혹은 쉼표 뒤에 있거나. 보시죠.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0: 我想去,可没有钱.
1: 그렇죠. 아주 일차원적인 예문을 제가 준비해왔죠. 배는 고픈데 하지만 밥은 먹기 싫어.
0: 我也是想,为什么?我很饿,可不想吃饭.
1: 네,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일차원적인 예문을 준비해온 거라고.
0: 술 마시고 싶으나요?
1: 可不想喝酒, 하지만
0: 아,
1: 마시고 싶지 않아요.
0: 可不能喝酒.
1: 아, 하지만 술을 못 마신다고요?
0: 可不可以喝.
1: 可不能은 할 수 없다란 말도 있지만 하지 마, 비에랑 비슷한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不能,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0: 还没来呢.
1: 아직 안 들었어.
0: 还没听呢.
1: 네, 还没 동사 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갑이랑 휴대전화 절대 잊지 마.
0: 钱包和手机可别忘了.
1: 오, 지갑을 중국어로.
0: 钱包.
1: 휴대전화.
0: 手机.
1: 정말 많은 분들이 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쇼지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 스토리.
0: 故事.
1: 이야기하다, 강연하다 할 때 강의죠. 이걸 집어넣을게요. 이야기 다 끝났다.
0: 故事讲完了.故事讲完了.故事.
1: 여러분, 스토리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 따지기 101 페이지 풀어보시면서 오늘 내가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行李都收拾完了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不见不散.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4: 4월 마지막 수업이지만 우린 꿋꿋이 복습을 합니다.
5: 是的，最后一课了，也是要复习。
4: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가시죠. 거의 다 됐어요.
5: 差不多了.
4: 한 번 더.
5: 差不多了.
4: 그렇죠. 짐은 다 챙겼니?
5: 行李都收拾完了吗?
4: 더 빠르게 들어볼게요.
5: 行李都收拾完了吗?
4: 收拾, 수습하다란 한자지만 치우다. 그리고 짐과 함께 쓰이면 짐을 챙기다의 뜻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시간에는요. 그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5: 是的,非常感动.
4: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함이 가운데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김모진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전에 초급 중국어를 도전해보려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번에 다시 듣게 됐다고. 실상할 표현들이 너무 많다고. 오. 계속해달래요.
5: 와, 시자表扬我们吧.
4: 네, 우리 다음 때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아, 진짜요?
4: 이분 덕분에.
5: 네,
4: 좋습니다. 이번 연도 배우면 다음 연도에는 이제 내년에 중급 중국어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다고. 요건 좀 슬픈 말이네요. 가지 마세요.
5: 같이 들어요.
4: 3년 하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응원의 글들이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반디 게시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기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13강 제목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요.
5: 这个月过得真快啊.
4: 뭔가 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어머니 치라이 칸샤. 달, 월,
5: 月,
4: 3월,
5: 3月,
4: 4월,
5: 4月.
4: 네, 달월자죠, 여러분. 근데 이 위에가 오늘은 어떻게 쓰이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5: 过.
4: 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시간이 정말 잘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발음하셨죠?
5: 过得真快呀.
4: 앞에 시간 집어넣어서
5: 时间过得真快呀.
4: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호예요. 时间, 시간이, 过, 지나가는, 的, 정도가, 真快呀, 정말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국은 시간이 흐르다라고 할 때 이 过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다 할 때 정말, 진짜.
5: 真.
4: 정말 빠르다.
5: 真快.
4: 이 와중에 느리다 모르면 검색하셔야 됩니다. 정말 느리다.
5: 真慢.
4: 그렇지요. 항목이란 한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프로젝트로 쓰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5: 项目.
4: 이 프로젝트 다 했냐? 这个项目做完了吗?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这个项目做完了吗? 이런 식으로요. 项目 기억하시고요. Finally.
5: 终于.
4: 부사입니다. 동사 배워야 돼요. 드디어 먹었다.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드디어 먹었어요.
5: 终于吃完了.
4: 드디어 시험 다 끝났어요.
5: 终于考完了.
4: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드디어 말 다 했어요.
5: 终于说完了.
4: 그렇죠.
5: 我们还学过总算.
4: 아, 总算도 있었어요.
5: 对.
4: 더 힘듦을 나타내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总算, 终于. 다 했다, 끝나다. 우리가 보통 이 완이라는 글자는 동사 뒤에 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했다 한번 해볼까요?
5: 완.
4: 네, 다 했다. 쪼어 집어넣어서.
5: 做完.
4: 러 집어넣어볼게요.
5: 做完了.
4: 다 들었다.
5: 听完了.
4: 이런 식으로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做完了, 听完了라고 할 때는 이 완이 동사가 아니라 결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에 결과 보호라고 필기하시는 것보다 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따라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생하다, 수고하다.

0: 여기에 러 집어넣어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辛苦了.
0: 네, 우리가 수업 말미에 쓰는 말이죠. 辛苦了 이렇게. 오늘 밤, 今天晚上 줄여서.
1: 今晚.
0: 그럼 내일 밤은요?
1: 明晚.
0: 어젯밤은요?
1: 昨天晚上.
0: 근데 선생님,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짧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젯밤을 昨天晚上 혹은 줄여서 昨晚이라고 하는데.
1: 是的，昨晚也可以。
0: 일상생활에서는 뭘 더 많이 쓰십니까? 두 개 중에서.
1: 아, 我不知道，我觉得我自己昨天晚上더많이 써요.
0: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무조건 짧다고 많이 쓰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오늘 밤도 今天晚上을 많이 쓰지 今晚을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근데 TV 제목에 막 광고에는 진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1: 对对对.
0: 네, 말할 때는 또 은근히 진태완샹, 조태완샹 쓰기도 한다.
1: 맞아.
0: 네,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맞아. 요. 나중에 저도 한번 해볼래요. 경축하다, 축하하다.
1: 칭주.
0: 한번 더.
1: 칭주.
0: 이게 뭔가 세리머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파티 한번 해볼까? 이럴 때 쓰이는 말이고요. 한번 뭐뭐 해보다 동사 뒤에 쓰이죠. 한번 볼까요?
1: 一下.
0: 한번 볼까요?
1: 看一下.
0: 잠깐만 와봐 일로.
1: 来一下.
0: 한번 들어보자.
1: 听一下.
0: 잠깐만 쉬자.
1: 休息一下.
0: 이런 식으로요. 아, 빠르게 지나갔죠? 왜 빠르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기초 단어입니다. 다 습득이 돼야 됩니다. 안배하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스케줄을 짜다 할 때 짜다로 외우세요. 스케줄을 짜다 할 때 짜다.
1: 안파이.
0: 재미있는 건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스케줄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今天没有 안파이, 没有什么 안파이 하면은 나 오늘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암기하시고요.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이치라이 칸이샤.
2: 第13课 这个月过得真快啊。
3: 这个月过得真快呀。是啊，项目终于做完了。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好啊，我来安排。这个月过得真快呀。是啊，项目终于做完了。
2: 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好啊，我来安排。
0: 단어 때는 저희가 3월, 4월, 뭐 산위에, 스위에 연습했는데 이거였어요. 이번 달.
1: 这个月.
0: 그럼 다음 달은요? 중국은 next가 바로 아래 하자예요. 다음 달.
1: 下个月.
0: 그럼 당연히 아래 하자의 반대말은 윗상자죠? 지난달.
1: 上个月.
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1: 这个月过得真快呀.
0: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정도 보어 구문이라 그랬죠? 동사 꾸어 그리고 더. 어떤 정도가? 真快,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시간 집어넣어서 저거 위에 시간过得真快 어떻습니까?
1: 可以的.
0: 네, 快야. 아는 어기조사예요. 말투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1: 这个月过得真快呀.真快呀
0: 이렇게 말이죠. 맞아요.
1: 是啊.
0: 是 혹은 是啊. 프로젝트가 드디어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 项目终于做完了.
0: 잘 보세요. 终于 위치가 어때요? 동사 앞에 있죠? 终于, 위 하지 마시고 와유 발음,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终于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辛苦了.
0: 今天晚上 줄여서 오늘 밤 같이 파티 좀 할까요? 축하 좀 할까요?
1: 今晚一起庆祝一下吧. 네,
0: 庆祝一下吧. 이 바 뒤에 물음표가 있네요, 여러분. 바는 원래 뭐뭐 합시다, 뭐뭐 해라 이런 말투잖아요, 선생님.
1: 시다.
0: 어, 근데 할까? 이런 말 들을 때도 바 뒤에 물음표를 쓸 수 있다.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요. 좋아요.
1: 好啊.
0: 아 참, 지금 위에 줄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은요, 그냥 물음표를 빼시고 그냥 칭주 이샤바 해도 괜찮아요.
1: 可以啊.
0: 그렇게 하면 그냥 하자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할까? 이런 느낌인 거고요. 하와, 좋아요. 하오, 다 됩니다.

0: 자, 내가 한번 스케줄을 짜볼게요.
1: 我来安排.
0: 삼성이성 我来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라이가 절대 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 뒤에 라이가 있으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뭔가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지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10억을 드립니다. 중국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1: 我来.
0: 오라이. 원래.
1: 손 들어야 돼요. 我来.
0: 내가 온다가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이런 뜻이에요.
1: 嗯哼.
0: 오늘 설거지는 니 라이 봐.
1: 我不同意。
0: 아, 니 라이 봐 하면 뭐예요? 니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1: 嗯，
0: 라이가 오다가 아닌 거죠.
1: 对了，还有各位听友有什么问题，可以在 KC 판写，我们来回答。
0: 我们来回答 게시판에 뭐 어려운 게 있으면 글을 남겨라. 我们
1: 嗯哼。
0: 来回答 우리가 주동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1: 是
0: 거죠.
1: 的。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라이가 없어도 말은 되는데 오늘 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주동적인 느낌을 준다. 꼭 기억하시고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这个月过得真快啊！
3: 是啊，项目终于做完了。
2: 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
3: 好啊，我来安排。
2: 这个月过得真快呀。
3: 是啊，项目终于做完了。
2: 辛苦了，今晚一起庆祝一下吧。
3: 好啊，我来安排。
0: EBS 초급 중국어. 1강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106페이지의 어퍼 포인트 이시아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예문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되겠죠. 잠깐 뭐뭐 해보다, 한번 뭐뭐 해보다, 시간에 뭔가 짧음, 그리고 부드럽고 예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중요한 말투, 이샤. 한번 볼게요. 너좀 봐봐.
1: 你看一下，
0: 네, 뭔가 휴대폰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에, 니 카이샤. 이런 식으로.
1: 哇，很有意思哦。
0: 그냥 검은색인데?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等一下. 나좀뭐좀 물어보고 싶은데.
1: 我想问一下，
0: 이 와중에 원 물어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嗯，
0: A
1: 还
0: 원,
1: 有
0: B.
1: 속상할 때，可以抱一下。
0: 아, 안아줘.
1: 嗯哼，
0: 아,
1: 是的，
0: 안아주다 한번 더.
1: 抱。
0: BAO 사성 검색하시면 많은 한자가 있을 거예요. 안다 나올 겁니다. 빠오이샤. 오, 좋네요. 주어 뒤에 라이 나왔죠? 주도적으로 한다. 내가 쓸래.
1: 我来写.
0: 그렇죠. 라이가 없어도 어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라이를 씀으로써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1: 내가.
0: 아, 그렇죠. 내가. 오, 지금 연기를 잘하셨는데요? 네가 해. 네가 해.
1: 你来做.
0: 네, 니 라이 줘봐. 맨 뒤에 발을 써도 괜찮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오, 어법 포인트라고 막 우리가 막연히, 어렵겠다. 이번엔 어떤 어법일까? 뒤로 갈수록 어렵네.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강의인데, 사실, 소위 말해서 할 만하잖아요, 어법이.
1: 没错.
0: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더할 만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같이 보시죠. It's like 카인샤. 아우, 시간 정말 잘 간다. 시간 过得 真快 할때 过는 바로 맨 위에 있는 시간이 지나다, 길을 건너다, 명절을 보내다. 이럴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길을 건너다. 한번 들어볼까요?
1: 过马路.
0: 달리는 말이 왜 있나요? 예전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가장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
1: 마.
0: 였잖아요. 그렇죠?
1: 嗯哼.
0: 말 다니는 길이 큰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 对，就是马路.
0: 그럼 그냥 꾸얼루 하면 안 되나요? 꾸얼루 됩니다. 네, 마루 한번 같이 해보시죠. 큰 길을 건너다. 근데 사실 선생님 마루를 쓰면은 좀큰 길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就是큰 길.
0: 큰 길.
1: 嗯哼.
0: 그래요. 그리고 읽을 때 여러분 이 보세요. 마루. 우리나라에 있는 발음이잖아요.
1: 마루?
0: 마루.
1: 아하.
0: 마룻바닥.
1: 嗯哼.
0: 꾸어마루 어때요? 마루. 별로죠.
1: 过马路.
0: 마루 느낌으로 해보세요. 다시 들어볼게요.
1: 马路.
0: 보세요. 분명한 건 마루 아니에요. 마루, 마루 느낌으로 하세요. 생일을 보내다.
1: 过生日.
0: 재밌는 건 한국인들은요, 오늘 내 생일이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러잖아요. 중국인들은 今天是我的生日, 물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今天我过生日.
1: 是的.
0: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오늘 나 생일 보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今天是我的生日 이게 아니라 今天我过生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
1: 时间过得慢.
0: 오, 한 번 더.
1: 时间过得慢.
0: 이것도 더 어렵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구어가 동사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중에서
1: 네,
0: 중에서 그런지 성조가 있어요, 사성. 근데 동사 뒤에 딱 붙어 있으면 뜻이 아예 달라집니다. 경성. 해본 적 있다.
1: 네.
0: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동태 조사예요. 그런 거 필기하지 마시고요. 예문 보시죠. 나 북경 가본 적 있다. 해본 적 있다예요.
1: 我去过北京.
0: 나 그 영화 본 적 있어.
1: 我看过那部电影.
0: 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看过那部电影.
0: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제가 초급자라면 나부디엥 할 때 뿌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뿌만 발음 들으면 우리가 보통 안이불자를 떠올리잖아요. 영화의 양사가 이제 뿌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나꺼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필기하셔야 되겠죠? 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1: 你听过这个故事吗?
0: 故事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복습이 60점입니다. 어? 이거 배웠나요? 하신 분들은 0점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1: 是的, 네, 故事 讲完了吗?
0: 그렇죠. 이야기 다 했니? 할 때 故事 讲完了吗? 이렇게 배운 단어도 제가 반복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故事, 故事. 재밌는 건 이 故事 한자를 뒤집어볼까요? 事故 하면은
1: 사고.
0: 교통사고 할 때 사고 되죠.
1: 是的.
0: 그럴 때는 이 시가 사성입니다. 事故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경성입니다. 故事. 그래요. 听过, 看过, 동사 뒤에 있을 땐 경성이다. 경험, 뭐뭐 한 적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다음,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 接下来一起进入生化练习.
0: 표를 예약하다 들어볼게요.
1: 订票.
0: 한 번 더.
1: 订票.
0: 어, 내가 예약할게, 표. 내가.
1: 我来订票吧.
0: 주도적인 느낌이죠. 한 번 더.
1: 我来订票吧.
0: 표가 중국어로
1: 표.
0: 예약하다.
1: 订.
0: 네, 따로 기록하시고요. 우리 가서 좀 쉬자.
1: 我们去休息一下吧.
0: 맨 뒤에 바 빼고 싶으세요? 빼십시오.
1: 我们去休息一下.
0: 쉬우, 쉬우하지 마시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쉬우, 去休息一下. 나의 숙제는 드디어 다 했다. 이게 직역이네요. 숙제 드디어 다 했다. 들어볼게요.
1: 我的作业终于写完了.我的
0: 뺄게요.
1: 作业终于写完了.写完了
0: 대신에 하다 做 집어넣어서 做完了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어?
1: 你吃过中国菜吗?
0: 중국 요리, 중국菜. 한국 요리는요?
1: 한국菜.
0: 그렇죠. 오늘 밤에 같이 마시자.
1: 今晚一起喝吧.
0: 요거. 제가 이거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전 중국에서 今天晚上一起喝吧. 今天晚上 네 글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是的. 常常这么说吧.
0: 그렇죠. 짧다고 무조건 많이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발음 둘 다 사성이에요. 시앙무.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시면 무를 약간 경성으로 발음해서 시앙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1: 是的, 口语里 常常是这样说.
0: 일상생활에서는, 구어체에서는 경성으로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앙무 하는 것보다 시앙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个月过得真快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달에
1: 不见不散.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눈으로 직접 뭘 살펴본다든가 직접 가서 몸소 체험한다는 이야기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호텔에 투숙하다가 여러분이 다 숙박을 마치고 호텔을 떠날 때 데스크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연상되는 그런 구동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체크아웃은 이렇게 호텔에서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구동사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동사입니다. 눈으로 직접 살펴보다라고 할 때 check it out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뜻부터 먼저 예문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아래층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동료한테 너 가서 한번 먹어봐라 그런 의미로 추천을 한번 해봅시다. 문장 만들어볼게요.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그쵸? Check out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직접 보고 몸소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새로 생긴 식당 한번 가봐. 가로 열고 되게 괜찮아. 가로 닫고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You should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그럼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도 만들어볼까요? Let's go check it out. 이렇게 많이 쓰죠. is은 중간으로 들어와야 되죠. 대명사는 항상 구동사 중간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check it out,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말이 되겠죠. 같이 가자는 얘기죠. let's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let'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이렇게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체크아웃을 일단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는요. 호텔 투숙에서도 당연히 쓰겠죠. 체크아웃 자체를. 물론 어디 숙박시설에 이제 머물렀을 때만 쓰는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1시까지는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그렇죠? 11시 즈음에서는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그렇죠. 호텔에 투숙해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체크아웃 시간 확인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좋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이거 만들어 볼게요. We checked out. 과거형 연습. Checked out.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그러면 공항으로 곧장 갔다란 말이 되겠죠. Go straight to 어디 어디 그러면 바로 거기로 직행을 했다란 말이 되겠죠.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체크아웃이 이 두 가지 뜻으로 가장 일단 많이 쓰이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참고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대여하다 이럴 때도 I want to check out some books from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했었던 예문들 그러면 강세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 인재 힘을 줘야 되죠? Check out. K가 경마되면서 까 느낌이 납니다. Check out. Check out.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그쵸?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자, 그 다음에 Let's go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Let'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1시쯤에서 체크아웃 해야 된다는 문장.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다음,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Checked out. D 발음이 뒤에 옮겨가면서 checked ou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영작 연습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아래층에 새로 생긴 식당에 한번 가봐. 해보세요. 으흠. You should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downstairs.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Let's go check it out. 으흠. 우리는 오전 11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 으흠. We need to check out by 11 a.m.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 We checked out and went straigh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체크아웃 구동사 의미 잘 파악하셔서 일상적으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 과제나 신청서 혹은 서류 같은 것을 어디에 제출한다는 말,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손으로 건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기억하기 되게 쉬운데요. hand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건네다라는 의미로 hand in, hand in, hand in 이렇게 만들면 제출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과제라든가 서류 이런 걸 제출할 때도 쓰고요. 뭔가를 공식 기관에 넘긴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짝 구분을 해서 이제 제출하다의 성향은 비슷하지만 구분해서 예문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출하다. 과제 제출에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라고 하면 과제 자체를 assignmen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도 assignment고 그 과제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 자체도 assignment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나는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다면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이내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사직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할 때도 씁니다.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라고 하면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서류 성격의 문서나 서한 같은 것을 hand in 한다고 많이 합니다. So she handed in, 이디 붙여볼게요. She handed in, handed in,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Her resignation letter.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hand in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제출이나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공식 기관에 뭘 넘긴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사실 제출의 의미가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쓰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공식 기관이 어딘지 명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여권을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뭐 공식 기관이라든가 여행사 같은데 뭐 제출을 한다면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결국엔 제출한다는 얘기와 비슷하지만 그 뒤에 어떤 성격이 이제 그 맥락의 어떤 성격 자체가 공식 기관에 넘긴다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길 가다 지갑을 주웠는데, 뭐 신분증 이런 게 없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건넸다라고 할 때도 공식 기관이잖아요, 경찰서가. 그래서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그래서 경찰서에 넘겼다라는 의미로 to를 붙여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I handed in 과거형 발음 다시.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내가 찾은 지갑 어디로? To the poli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들 그럼 강세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을 주면 좋을까요?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Hand in, hand in, hand in. I need to hand in my assignment. 뒤쪽에 강세 연음해서 잘 주시고 그 다음에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Handed in, handed in.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She handed in her resignation letter. 그다음에요.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You must hand in your passport.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I handed in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Wallet 발음 잘하시고 the wallet I found to the police 그렇게 강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Hand in, handed in 두 가지 과거형 발음과 현재형 발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명작 연습입니다. 첫 번째, 나는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He finally gave in. 자, 우리 쪽에서 뭐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저쪽에서 굴복을 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After hours of debate, he finally gave in. So he finally 같은 부사와 자주 쓰이겠죠. 결국에는 굴복했다 이런 뜻으로 he finally gave in 과거형 gave in 힘은 뒤에 주시고 자 그다음에 무엇에 이제 굴복을 했다라는 의미로 뒤에 뭘 붙이려면 to 전치사를 또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만들어 볼까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우리 즉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걸 demands라고 받고 그것에 굴복을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to로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굴복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비슷한 뜻입니다. 마지못해 동의하다. 결국엔 이것도 굴복의 성향이 있긴 있겠죠. 자, 이런 예문을 또 만들어 볼게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가기로 동의했다. 이럴 때도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누구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마지못해 가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워낙 그 친구가 강하게 요구해서 난 결국 마지못해 동의하고 말았다.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자, 이 문장은 제가 또왜 만들어 봤냐면요. I gave in의 in이 있죠. 그쵸? 근데 이 in은 동사의 일부입니다. give in 자체가 덩어리로 하나의 동사고, 바로 뒤에 전치사고 in the end의 in은 전치사로 in the end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in이 두번 나왔지만, 이게 딱 봤을 때는, in이 왜두번 나왔지? 이게 하나는 동사, 하나는 전치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법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I gave in the end. 그래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동사가 전치사고와 이렇게 특히 붙었을 때 강세를 정확하게 주고 끊어읽기도 중요한데 읽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강세가 아이디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fter hours of debate, He finally gave in. gave in. 뒤에 힘잘 주시고. 그 다음에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give in to our demands. 붙여볼게요. They refused to give in to our demands. 그 다음에. I didn't want to go, but I eventually gave in. but I eventually gave in. But I eventually gave in. 그쵸. Finally와 비슷하게 결국에 가서는이라는 eventually도 give in과 상당히 자주 쓰이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In the end 붙여볼게요. 끝날게 잘 들어보고 강세 잘 줘보세요.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I gave in 힘주고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렇게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I gave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런 식으로 다 꼬여요. 힘을 줬다 빼고 읽어야만 in이 구분이 됩니다. I gave in the end, I gave in the end 이렇게 붙여도 앞에 in에 힘을 줘야 give의 일부가 되겠죠. She insisted very strongly, so I gave in the end, so I gave in the end 이렇게 잘 읽어주세요. 자, 오늘은 give i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ᄀ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뭔가가 시작돼요.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큰 사건이 막 터지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탈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막 뭐가 올라옵니다. 여드름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사로 해결된다는 거. 이것이 참 영어의 하나의 매력이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구동사 breakout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다 일소에 해결됩니다. breakout, breakout. 저랑 두 번만 읽어보세요. breakout, breakout, breakout. 자, 갑작스럽게 이제 사건이 터질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때도 씁니다. 보세요. 화재가 뭐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막 불길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라고 한다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어. 이것도 이제 갑작스러운 발발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OK? 자, 전쟁 발발 쪽에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할 때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하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reak out의 과거는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이 되겠죠.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전쟁 발발에 이렇게 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이제 사건 발발에도 쓰는데 뭐 저희 교환에 예문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얼굴에 막 뭐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드름 나고 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것도 약간 뭐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My face is breaking out. My face is breaking out 하면 약간 얼굴에 이머전시가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도 breakout을 실제 쓰긴 써요. 그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얼굴에 막 요즘 뭐 이렇게 나지? 그럴 때 My face is breaking out these days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교환 출력해 놓으신 분들은 필기를 해 놓으세요. 그것도. 자, 그 밖에 이제 완전히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이 탈옥과 탈출 쪽 뜻인데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그러면 일단 prisoner 자체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말하겠죠. 수감자들. 탈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죠? 그래서 breakout이 이런 경우는 사건 발발이 아니라 탈출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어디로부터 탈출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시면 뒤에다가 of 장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감옥에서 탈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그러면 그는 탈옥 계획을 갖고 있다가 되겠죠. 예전에 prison break이라고 하는 그런 미드가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 어쨌든 breakout 자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예문들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그러면 강세 연습을 좀 해볼게요. A fire부터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A fire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이렇게. 그 다음에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r

0: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그렇죠. 탈옥할 계획이 있다. 자, 힘을 뒤에다 break out, broke out 주는 연습 잘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 문장으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명장 연습입니다. 첫 번째,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A fire broke out in the middle of the night.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War broke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The prisoners managed to break out. 그는 탈옥 계획을 갖고 있다. He plans to break out of prison.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break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Bye everyon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ction English. Exactly. Oh, exactly. Exactly. 무슨 뜻일까요? Exact 하면 정확하다, 완전히 그렇다, 그런 이런 뜻인데 exact하게, 정확하게 딱 맞게 뭐뭐뭐 하라고 할 때 do it exactly this way, exactly that way, 100% this way, 100% that way. 부사로 exact, E-X-A-C-T-L-Y, exactly, exactly 하면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그래. 그렇지, 완전 맞아, 이런 뜻으로 exactl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언가가 뭐 완전히 정확하다거나 뭐 딱 맞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exactly, exactly, 딱 그거야, exactly, 그렇지, 물론이지, exactly. For example, 아이리스가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오전 7시 전에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Iris says we should leave before 7 a.m., 7 in the morning, to avoid traffic. Iris says we should leave the house, leave your company before 7 a.m. to avoid traffic. Avoid traffic 하면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피하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7 a.m., 오전 7시 전에, before 7 a.m.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Leave. 떠나는 거죠. She says we should leave before 7 a.m. in the morning to avoid traffic. 맞아, 바로 그거야. 그 말이 맞다라고 할 때 exactly, exactly. Rush hour starts around 7. 러시아우가 7시쯤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는 게 지혜롭다, 현명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맞아, 7시 전에 꼭 떠나야 돼. Exactly. Rush hour starts around 7. Next situation. We should always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Quality over quantity.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항상 양보다 질에, 질, quality에 집중해야 합니다. We should always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quality, 질이죠. Over quantity, 양. 질보다 양이 아니라 해석할 때는 quality over quantity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We should always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더 중요한 거를 앞에 써야 됩니다. Quality over quantity. 그 말이 맞다. 바로 그거야. Exactly. Exactly. I agree with you. You are correct. Exactly. Quality always matters more. Quality always matters more. 질이 항상 더 중요하죠. Quality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항상 언제나 더 중요하다. Quality always matters more. 여기서 matter, M-A-T-T-E-R 하면 important란 뜻이에요. Matter, important. It always matters more. Quality always matters more.

Exactly, right? Next situation. 오늘 오후 3시까지 배송된다고 했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They said the package will arrive by 3 p.m. today, right? 그랬지? 맞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배송한다고 했는데 오는 거 맞지? 확실하지? They said the package will arrive by 3 p.m., right? 아이, 물론이죠. 당연하죠. 꼭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ly. Exactly. Yes, you are correct. 그때까지 안 오면 고객 서비스에 환불 요청할 수 있어요. If it doesn't arrive by 3 p.m.,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 refund. 네, 환불, refund 할 수 있습니다. 3시까지 안 오면. 네, 그러기 위해서 contact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에 띠르릉 전화해서 연락해서 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So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 refund. So anybody ask you a question. 언제나 누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다, 맞다, 물론이죠 라는 답변을 exactly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 consistency 입니다. The key to success is consistency. The key to success in studying English is consistency.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입니다. Consistency죠? 그렇지, 맞아요. 그 말이 너무나 맞아. Exactly. 네, 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Small, steady efforts over time, 결국에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will lead to big results. Small, steady efforts over time will lead to big results.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입니다. Alright, exactly.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 그래, 그렇지, 완전 맞아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Exactl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연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It's time for your acting skills. Reaction, action. Iris says we should leave before 7 a.m. to avoid traffic. Action. Exactly. Rush hour starts around 7. Good job. Next, we should always focus on quality over quantity. Action. Exactly. Quality matters more. Exactly. Good job. Next, they said the package will arrive by 3 p.m. today, right? Action. Exactly. If it doesn't,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 refund. All right, last one. The key to success is consistency. Action. Exactly. Small, steady efforts over time will lead to big results. Good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That was exactly the right thing to say. All right, now keep this particular expression in mind, always in the right context. And remember,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지금까지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ction Englis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Oh,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ow,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과연 무슨 뜻일까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머리에 못을 정확히 쳤다. 네, 그렇죠. Nail 하면 못이고요. 그 못의 머리를 말 그대로 머리, head라고 표현하는데 너는 그 nail, 못, 머리에 꽝꽝꽝 hit 했다. 쳤다란 뜻인데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하면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딱 맞는 말을 했어.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정곡을 찔렀다 라는 뜻으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are exactly right. You are completely correct.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거나 뭐 상황을 완벽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그거야. 오, 대박. 100% 바로 그거야. 정확했어 라는 표현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약간 긴 표현인데요.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이런 상황에서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케팅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 I think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떨어지다, dropping, is because of poor marketing. Poor marketing. 마케팅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못해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poor, P-O-O-R, 뭐 가난한, poor이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족하고 부실하고 또는 약한. 아, 마케팅이 부실해서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because of poor marketing 우리의 세일즈는 우리의 매출은 뚜루루루루루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그 이유는 떨어지는 이유는 because of poor marketing. 맞아, 바로 그거야. 정곡을 찔렀어. 네, 찔리네요, 저도.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조금 강하게 표현하셔도 돼요.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improve our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할것 같다. We need to improve. 개선하는 거죠. Improve 하는 거죠. Our marketing strategy. 딱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이죠. Next. 우리 팀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 Our team is not motivated because there is no clear direction. Our team is not motivated because there's no clear direction.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좀 일하기 싫어. 답답해. 이런 이유는 명확한 방향성, clear direction이 없기 때문이다. 맞아, 정확히 맞췄어요.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set clearer goals. 우리는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need to set clearer, more clear goals.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라는 표현이죠. Next one. Our problem with our company. The problem with our company is not the product. 우리 회사의 문제는 제품이 아니야. But the customer service. 네. 고객 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우리 제품에 대한 문제는 없어라는 표현이죠. The problem with our company is not the product. Isn't the product. But the customer service. 정확해. 바로 그거야. 네,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Customers keep complaining about slow responses. 고객들이 응답이 느리다고 계속 불평, complain하고 있어. Customers keep complaining about slow responses. Final, next one. The best way to improve vocabulary, English vocabulary, is by reading a lot. The best way to improve vocabulary is by reading a lot. 어휘력, vocabulary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reading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바로 그거야.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You are exactly right. That is how I learned so many words. 나도 그렇게 단어를 많이 배웠거든. That's how I learned so many words.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정확하게 배우셨죠, 이제? Now it'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I think the reason our sales are dropping is because of poor marketing. Action.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improve our marketing strategy. Okay, next. The team is not motivated because there's no clear direction. Action. You hit the nail on the head.
We need to set clearer goals.

Reaction English.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Ah,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see what you mean. I see 하면 나는 무엇을 본다란 뜻도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I understand란 뜻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I see.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I see, I see.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면 I see 해도 되고 I see what you mean.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I understand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뉘앙스를 가진 표현인데요.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뜻으로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이런 표현입니다. 난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오해하지 마. I'm not mad at you. I'm not upset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Oh, you know, I'm not mad at you. I was just really stressed out.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할 때 stressed out. Stressed ou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해하지 마.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I see what you mean. 아, 네 말이 뭔지 이해가 돼. 그때 그랬었구나. 충분히 이해해. I understand.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You had a lot going on at the time. 네, 너가 많이 좀 힘들었겠다. 아, 그때 좀 많이 바빴지. 정신 없었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I see what you mean. Oh,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Next situation. 이 책은 this book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발견. Self-discovery.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It's about self-discovery. It's about finding yourself. This book is not just about adventure, it's about finding yourself. I see what you mean.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여기서 이게 감정이 나오죠. Oh, I see what you mean.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It makes a lot of sense.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런 뜻이었구나.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Next. 한국에서는 무언가 받을 때, 누군가 선물을 줄 때 두 손으로, two hands로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야. 예의입니다. Good manner입니다. 네,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with both hands. 매너를 polite라고 표현하거든요. It's polite to. 이게 예의다. 저게 예의다라고 할 때 It's polite to. It's the right manner, right? In Korea, it's polite to receive something, get something with both hands.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다. 아, 그렇군요. 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0: I understand what you mean. It shows respect. It shows respect. 그게 존중을 표현하는 거구나. It shows respect. 네, I see what you mean. Last situation. This restaurant isn't about the food. It's about the experience. 식당 하면 음식이 더 우선이 아닐까요?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중요해. 아, 둘 다 중요하죠? 네. This restaurant is not just about food. It's not just about eating. It's about the entire experience. 이 레스토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맥락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더 깊은...
1: 있죠? 그렇죠. 바로 NOT, not을 여기에 붙이게 됩니다. I am not, I am not. 그 다음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 말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리나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자, 쉬다라고 할 때 rest, rest, R-E-S-T를 쓰게 되죠.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할 때 뒤에 ing를 붙이니까 resting이 되거든요. 나는 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 am not resting. I'm not rest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요. 라고 하려면 I am not 다음에 ing 이렇게 말한다는 걸 알면 되겠군요. I am not resting.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라고 덧붙여 말하자면 I am working. I am work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건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아니, 일 안 하세요? 라고 말할 때 발끈해서 아니, 제가 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모두 현재 진행형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I'm not resting, I'm working. 이렇게 I am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하다라는 동사를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다, talk, talk 라고 하잖아요. Talk to me, talk to me 하면 나에게 말을 해, 나한테 말을 해봐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talking about 한다는 말을 마치 콩글리시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 talk가 됩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한다면 I am not talking. I'm not talking. 당신에게 to you. I am not talking to you. I'm not talking to you. 나는 당신이 아닌 바로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한다면 I am not talking to you. I am talking to them. I am not talking to you. I am talking to the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I'm, 혹은 you are, 혹은 they are, we are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이거 어떨까요? 나는 당신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라고 한다면 일단 거짓말을 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Tell a lie 혹은 그냥 lie라고도 하지만 tell a lie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I am not telling you a lie. I'm not telling you a lie. 나는 지금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I am telling you the truth. I'm telling you the truth. 자, 이렇게 대조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비슷한데 이 not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내는 이 맥락 안에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 훨씬 좀 잘 와닿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영어의 뼈대 정리합니다. 나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I am not resting. 전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I am working. 아시겠죠? 자, 비동사 그리고 not 그리고 동사 ing으로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Have a good day!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혹시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신가요? 아, 지금 잘 듣고 계시는 중이시라고요? 혹시 옆으로 휴대폰의 어떤 다른 화면 보고 계신 중인 건 아닌가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막 꼬치꼬치 여쭙고 있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혹시 뭐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진행형의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이거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늘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저는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의 문장을 참 열심히 익혀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남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본다거나 너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거나 이것도 참 중요한 영어의 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잘하게 되면.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혹시 당신은 지금 뭐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물으려면 먼저 Are you? 이렇게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의 순서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어요. Are you? 우리가 왜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로구나 라고 할 때 I am, you are 라고 시작했잖아요. I am speaking, you are listen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걸 묻는 말로 그런 중이 맞나요? 라고 한다면 you are를 바꿔서 are you? 라고 하면 됩니다. Are you? 다음에 진행형 만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동사의 뒤에 ing이 붙는 ing 이 형태를 이어붙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하자면 Are you? 다음에 일하고 있는 중 Working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서 right now를 이어 말하면 됩니다. Are you working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라고 말이죠. Right now. 자, 이 표현은 우리말 대화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걸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자막에 right now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 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쓴 건데요. Right now라고 하지 Right now라고 하지 않습니다.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are you 다음에 동사의 ing을 이어 말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응용해 볼 수 있겠죠? 혹시 너 지금 저녁 먹는 중이니? 라고 하자면 are you 다음에 먹고 있는 중 having 이어서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바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라고 하려거나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나랑 같이 커피 잠깐 마실 수 있나 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것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제 3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떴는데 John은 아직도 자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John은 제3자 한 사람이죠. 그래서 is로 시작해요. Is John 그다음에 sleeping. Is John sleeping? John이 지금 자고 있는 중인가요? Is John sleeping?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라는 말을 넣고 싶다면 still 자 짧게 발음합니다. still 중간에 넣어 발음하면 돼요. Is John still sleeping? Is John still sleeping? 이런 식으로요. 날씨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비가 오는 중인가요? 라고 한다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still 넣어서 Is it still raining? Is it still rain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지금 너 혹시 일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working right now? Are you working right now? 혹시 지금 저녁 먹는 중이니?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Are you having dinner right now? 자, 바로 옆에 계신 분께 혹시 너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큰 소리로 연습해 보세요. Bye everyon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oving on. This is our next idiom. 이번 idiom은 full of beans입니다.
1: Coffee beans, because you've had the big bucket.
0: Not that kind of beans, I don't think. 아주 활기차다. 에너지가 넘치다.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봤는데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중이고
1: Really?
0: Yes.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마중 나갔어요.
1: Okay.
0: 공항에 와 있습니다.
1: Oh, great!
0: It's so full of beans, Paul.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full of beans.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